0: 소녀시대 파티 오늘 첫 곡으로 아주아주 아주 신나게 들으면서 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느 말에서부터 여름 휴가 얘기를 했잖아요. 또 휴가 갈 때 빠뜨릴 수 없는 게 가는 길에 듣는 이런 신나는 음악, 또 맛있는 휴게소 먹거리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즐거운 기분 오늘 한 시간 또 쭉 함께하면서 방송 끝까지 즐겁게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부터 일상 속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 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과 꿀정보까지 오늘도 가정경제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재무전문가 이병호 팀장님, 김송엽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시작하면서 바캉스는 몸만 쉬는 게 아니라 일을 쉬는 시간인 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두 분은 혹시 올해 여름 휴가 계획 뭐 세우셨어요? 이정훈 팀장님?
1: 네, 저는 이달 말이나 9월 초에 가족들과 이제 펜션 이렇게 예약을 해놨어요.
0: 오, 너무 좋겠다. 네. 가서 고기도 구워 드시고.
1: 아, 그렇죠.
0: 혹시 지역은?
1: 동해 쪽으로.
0: 바다도 보고,
1: 네, 바다도 보고
0: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1: 먹고,
0: 네. 예, 기대가 되시겠어요. 네. 우리 김송엽 팀장님은요?
2: 저희는 애들이 다 커서 따로 이렇게 같이 가진 않고요. 네. 집 안에 있는 장롱 속, 냉장고 속 싹 다 정리하고 부모님을 한번 뵈러 갔다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예, 아, 저 순간 좀 당황했잖아요. 집 안에 있는 장롱 속 냉장고 속으로 피서를 들어가신다는 말인 줄 알고, 아, 저 무슨 계획이시지? 이제 신기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정리만 하시고 부모님 계신 곳으로 여름 휴가는 가신다고 하네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또 올해 여름 어떤 휴가 계획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또 여러분들 이야기도 많이 많이 나눠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상담 신청 문자 많이 많이 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축, 보험, 재무설계, 은퇴, 연금 등등 일상 속 모든 고민과 궁금증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이고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방송 역시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아 참, 그리고 상담 신청 문자 여러분들 생방 시간에만 받는 거 아니라 라는 거 이제 다 알고 계시죠? 저희 오전 9시 재방송 시간에도 문자창 언제나 활짝 열어두니까요. 샵 0951번으로 상담 신청 많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라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양증권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말부터 이달 22일까지 삼성전자 주가는 15.2%, SK하이닉스는 18.4% 하락했지만 관련 레버리지 ETF의 평균 수익률은 각각 40.2%와 49.4% 떨어졌고요. 특히 기초자산의 일간 변동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 최종적으로 주가가 원래 수준을 회복하는 상황을 가정해도 손실은 이어졌습니다.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할 경우 손실과 회복 과정에서 음의 복리 효과가 발생해 기초자산이 원래 가격을 회복하더라도 ETF 수익률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증권업계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변동성이 큰 고위험 상품인 만큼 투자 전 상품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달 국내 인구 이동 규모가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6월 국내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이동자 수는 48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00명 증가했고요. 인구 100명당 이동자를 뜻하는 인구 이동률도 11.5%를 기록해 2021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 4월과 5월 주택 매매가 증가한 데다 농어촌 기본소득 즉 시범사업 지역이 추가 선정되면서 인구 이동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전체 이동자 가운데 시도 내 이동은 65.9%, 시도 간 이동은 34.1%를 차지했는데요. 지역별로는 경기와 인천, 충북 등 7개 시도에서 인구가 순유입됐고 서울과 부산, 대구 등 10개 시도에서는 순유출이 나타났습니다. 올해 2분기 전체 이동자 수는 145만 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했으며 연령별로는 30대의 이동이 가장 많았고 인구 이동률은 2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심야 운행을 마친 전세버스가 등록 차고지가 아닌 운행 종료지 인근에서도 밤샘 주차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전세버스가 다른 지역에서 밤샘 주차를 하는 것이 금지돼 늦은 밤 운행을 마친 뒤에도 등록된 차고지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는데요. 운행을 마친 지역의 주차장에 차량을 세웠다가 적발되면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사들은 몇 시간 뒤에 같은 지역에서 다시 운행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장거리 왕복을 해야 했습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고요. 이에 따라 심야 운행을 마친 뒤 다음날 새벽 연이어 운행이 예정된 경우에는 등록 차고지가 아니더라도 운행 종료지 인근의 주차장에서 밤샘 주차가 가능해진 겁니다. 업계는 이번 조치로 운전자들의 휴식 시간이 확보되고 불필요한 이동이 줄어 안전운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고요.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 출동 머니 119 시작합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 위기의 가정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삐오삐오 SOS가 울리면 저희 머니특별시의 재무전문 구조단이 빰빠라밤 하고 출동하는데요. 오늘의 출동지는 서울 은평구라고 하네요. 함께해볼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뭔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10년 이상 유지한 보험. 지금 나에게 맞는 보장인지 다시 점검해야 할 때다입니다.
0: 네.
1: 네, 올해 가입한 보험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새로운 보험이라고 더 좋은 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올해 유지한 보험을 계속 가져가야 하는지 예전 보험과 현재 보험의 차이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0: 네.
1: 부족한 보장을 보완하면서 보험료와 노후 준비를 함께 균형 잡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진짜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고 하는데 정말 네. 중요한 보험 같은 문제야말로 10년 이상 유지를 했다면 점검을 한번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오래 유지한 보험들 어떤 것을 유지하고 어떤 걸 그 변화를 주고 보완해야 하는지 어떤 과정으로 솔루션을 해결해 가는지 오늘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오늘의 사연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녹번동에 살고 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저에게는 15년 전 사회초년생 시절에 부모님 지인을 통해 가입한 보험이 하나 있습니다. 20년 납입이라서 아 이제 딱 5년만 눈 딱 감고 더 내면 평생 보험료 부담 없이 보장만 받겠구나 하면서 나름 든든해하고 있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대학 동기 모임에 나갔다가 보험 일을 새로 시작했다는 친구를 만났어요. 워낙 친한 친구라서 반갑긴 했지만 아직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터라 전문성은 살짝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며칠 뒤에 그 친구가 제 보험을 한번 꼼꼼히 봐주겠다며 만남을 청했습니다.
2: 송이야, 너 이 보험 여태껏 들고 있었어? 이거 보장되는 것도 별로 없고 단점이 너무 많아. 너 가정력도 있는데 어떻게 대비하려고 그러니? 이거 얼른 해지하고 신상으로 갈아타.
0: 근데 병우야, 대본은 읽어봤니? 여자 사람 친구 역할이야. 어쨌든.
3: 어머 진짜? 그래도 나 이거 벌써 15년이나 부었어. 근데 딱 5년만 내면 끝인데 이걸 깨라고? 옛날 보험이 보장이 더 좋다고 절대 깨지 마란 말도 있던데.
2: 너 나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 내가 다시 봐줄게. 나만 믿고 따라와.
0: 제가 친구는 믿지만 목소리는 솔직히 친구의 보험 설계 능력은 아직 못 믿겠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갑상선암 치료력이 있으셔서 평소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15년 가까이 낸 보험을 정말 이제 와서 해지하는 게 맞는 걸까요? 또 그 친구가 노후 준비는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한다고 지금이라도 당장 개인연금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이 말은 맞는 걸까요? 현재 저는 국민연금 외에는 다른 연금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제 보험과 은퇴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머니특별시 베테랑 전문가님들의 명쾌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은평구에 사시는 40대 청취자분께서 이런 고민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환영하고요.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이병훈 팀장님. 아까 우리 대기할 때는 분명히 잘 소화해 주실 것처럼.
1: 아, 최선을 다했는데.
0: 아, 진짜요? 아.
1: 네, 안 됩니다.
0: 아. 그렇다고 합니다. 예, 작가님이 다음번엔 더 어려운 역할을 주실 것 같다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면서 아, 예, 오늘 사연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특히 오래 유지한 보험일수록 아니, 내가 지금까지 이 보험에 들인 돈과 시간이 얼만데 뭐 이런 생각이 아깝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잖아요. 하지만 보험은 오래됐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새 보험이라고도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고요.
1: 네, 맞습니다. 보험은 자동차처럼 무조건 신용이 좋고 구형이 나쁜 상품이 아닙니다.
0: 네.
1: 가입한 시기, 가입 당시 약관, 건강 상태, 보험료, 보장 범위까지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되고요. 대부분의 그 설계사분들이 정말 정직하게 상담하시지만 일부의 몇몇 분들은 기존 보험의 장점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단점만 강조해서 당장 바꿔야 된다.
0: 바꾸라고.
1: 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0: 네.
1: 이렇게 공포를 조성하는 상담도 있습니다.
0: 네.
1: 하지만 보험은 단점도 보고 그것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꼼꼼히 네. 따져봐야 됩니다.
0: 그럼요. 아니 그리고 내가 15년이나 이 보험에 돈을 부었는데 갑자기 그 보험은 사실 별로예요. 당장 바꾸셔야 해요.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청취자분 입장에서 억울하실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청취자님도 상담하면서 내가 그동안 쓸데없이 보험료만 낸 거 아니야?
0: 그러니까요.
3: 라고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0: 너무 속상하죠.
3: 하지만 이건 보장 내용을 좀 정확하게 분석해야만 알 수 있는 거고요.
0: 네.
3: 청취자님들도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꼼꼼히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 귀 쫑긋쫑긋 청취자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고요. 자, 실제 보험 가입 내역은 좀 어땠나요?
1: 네, 2006년도에 가입한 종신보험이었고요. 25년 납 보장은 80세까지
0: 음흠.
1: 그리고 종신보험이니까 사망은 이제 종신토록 보장받는
0: 그렇죠.
1: 상품이었고요.
0: 네.
1: 월 보험료는 25만 원인데 앞으로 5년 정도만 납입을 하면 납입이 끝나는 상품이었습니다.
0: 예.
1: 네, 보장 내용을 보면 일반 사망보장이 1억 원 들어가 있고요.
0: 네.
1: 암진단자금 5천만 원 그리고 혈관 쪽은 뇌출혈 2천만 원 심혈관 쪽은 급성신경대 2천만 원, 상해보장, 입원 수술비까지 구성만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아 보이거든요.
0: 그러네요.
1: 다 들어가 있으니까.
0: 예.
1: 그런데 자세히 또 분석해보니 잘못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0: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3: 네, 주보험인 사망보장금이 암진단비는 25년 나 비갱신 상품이셨어요.
0: 네.
3: 그런데 이제 뇌출혈 진단비, 급성신경경색 진단비와 입원비, 수술비는 모두 5년 갱신형 평생 납입해야 되는 정기납 상품이었어요.
0: 평생 납입을 해야 되고.
3: 그렇죠.
0: 게다가 갱신형이고.
3: 그렇죠.
0: 네.
3: 앞으로 남은 5년만 납입하면 사망보장하고 암보장은 이제 납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외에 혈관, 그다음에 입원수술, 상해보장은 5년마다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서 보장기간인 80세까지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납입해야 되는 그런 구조였어요.
0: 네.
3: 저 친구분이 단점이 있다고 얘기한 부분은 틀린 말은 아니었고요.
0: 예.
3: 하지만 그렇다고 15년 동안 잘 유지해온 보험 전체를 해지하는 거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이 보험을 그래도 계속 유지해갈 만한 장점도 있었단 얘기네요.
1: 네, 물론입니다. 항상 그 상품은 장단점을 따져봐야 되는데
0: 예.
1: 오히려 장점이 큰 부분도 있었습니다. 바로 암 진단 자금이었는데
0: 네.
1: 2007년도 이전 그 보험 약관에 보면 갑상선암도 일반암으로 지급하는 약관이었습니다.
0: 오, 네네.
1: 네, 요즘 보험은 갑상선이 대부분 유사암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0: 네.
1: 일반암 진단 자금의 10에서 20% 정도만 지급됩니다. 네, 그만큼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사 손해율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적게 지급하는 거죠. 네, 청취자님은 이제 예전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갑상선 암이 발생하면 일반암 기준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0: 예.
1: 5천만 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상품이죠.
0: 그러게요.
1: 이게 예전 보험이 좋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0: 그러네요. 그리고 특히 아까 사연 들어보니까 우리 청취자분의 경우는 갑상선암 가족력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3: 네, 맞습니다. 청취자님 어머니께서 갑상선암이 있으셨다고 하셨어요.
0: 예.
3: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건 평생 이제 병에 걸리지 않는 건데 하지만 만약을 대비하는 것이 보험이잖아요.
0: 그렇죠.
3: 그래서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면 갑상선암은 예전처럼 일반암 보장으로 받으실 순 없으세요. 그러니 오랫동안 유지했던 보험은 요즘 암보장에 비해 상당히 좋은 보험 상품이었던 거죠.
0: 네. 이런 또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었다. 그렇다면 이 장점은 살려놓고 단점만 정리하는 뭐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1: 당연히 있겠죠.
0: 있죠. 네. 역시 우리 전문가분들입니다.
1: 네. 보험은 특약이나 보장은 추가해서 가입은 어렵지만 삭제와 감액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갱신형 특약은 하나씩 제가 점검해 봤는데
0: 네.
1: 가입 중인 보험에 혈관 보장, 뇌혈관 심근경색으로 보장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뇌출혈은 아시다시피 전체 뇌혈관 질환의 10% 정도밖에 보장이 안 되고요.
0: 예, 뇌 쪽에서 범위가 좁은 거죠.
1: 굉장히
0: 거잖아요.
1: 좁죠. 10%밖에 예. 안 되니까.
0: 예.
1: 심근경색도 전체 심장 질환의 10% 정도 일부만 보장하고요.
0: 예, 이것도 또 마찬가지고요.
1: 네, 맞습니다. 현재 보험사 상품들은 혈관 보장의 경우 뇌혈관 질환, 허혈성 질환으로 보장이 넓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굳이 보장이 좁은 혈관 쪽의 보험을 갱신형이면서 보장도 안 좋은데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0: 그렇네요.
1: 네.
0: 예.
3: 네, 또 입원비 수술비 특약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최신 의료기술 발달로 입원 기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몇 주씩 입원하던 이제 수술도 요즘은 당일 퇴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입원비 특약은 보험료 대비 활용도가 많이 낮아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술비 역시 내시경 로봇 수술 그리고 절개가 이제 가장 적게 되는 수술이 늘어나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수술비 분류도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을 이제 못 받는 경우도 일부 생기고요.
0: 예.
3: 네, 하지만 보장을 떠나서 5년마다 갱신하면서 보험료가 이제 올라가면 80세까지 납입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감하게 삭제를 결정했습니다.
0: 네.
3: 또한 사망보장금은 건강이나 노후 쪽으로 더 필요하다고 하셔서 주계약인 사망보장도 1억에서 2천만 원으로 감액을 해서 사망보장도 축소해드렸습니다.
0: 네, 이렇게 이제 그 정리 보완을 해주고 계신데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삭제하고 나면 좀 보장이 부족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1: 네, 당연히 이제 보장을 줄였으니까 보장이 줄어들겠죠.
0: 네.
1: 그래서 가입 중인 보험의 불필요한 보장을 일부 해지 또는 하게 되면 일부 해지 환급이 발생되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갖고 있는 보험에 뭐 특약을 뺀다든가 아니면 주 보험인 사망 보장을 줄이면은 해지 환급이 일부 발생하거든요.
0: 네.
1: 그리고 납입하는 보험료도 줄어들죠.
0: 예.
1: 네, 보험은 무조건 해지를 해야만 해약 환급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고요. 감액이나 일부 해지를 통해서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갖고 있는 보험의 장점만 살려서 보험을 유지하고 필요한 자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0: 예.
1: 청취자님의 경우 주계약 감액과 일부 특약을 삭제해서 해지 환급금이 약 1,500만 원이 환급됐습니다.
0: 오.
1: 네, 꽤 그렇군요. 오래 유지하셨기 때문에.
0: 예,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불필요한 보장을 감액을 하든가 또는 일부 해지, 그 일부 보장을 삭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환급금을 가지고 또 새로운 보장을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3: 네, 맞습니다. 부족한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 모두 비갱신으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0: 네.
3: 월 6만 원으로 20년 100세 만기까지 보장받도록 구성해드렸습니다. 그럼 기존에 월 보험료 2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보험료는 줄어들지만 보장은 더 늘릴 수 있었고요.
0: 네.
3: 결국 기존 보험의 장점은 그대로 살리고 부족한 부분 채워서 균형 잡힌 보험으로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0: 네, 좋네요.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보험들을 전부 해지하지 않고요. 사망 보장을 좀 줄이고 또 불필요한 보장은 삭제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환급금을 가지고서 필요한 보장을 추가 보완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 결과 보험료가 오히려 줄었네요. 그렇죠?
1: 네. 기존에 납입하던 보험료도 보험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0: 네.
1: 보장도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0: 그러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청취자분 보험 내역은 잘 정리 보완이 된 것 같고 또 개인연금도 궁금해하셨거든요. 노후 준비는 역시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긴 하겠는데 네, 사실은 이게 또 매달 나가는 돈이 되다 보니까 또 너무 많이 내면 뭐 보험료 매달 나가는 돈이잖아요. 이걸 너무 많이 내게 되면 또 노후 준비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보험과 노후 준비의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보험을 잘 가입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 자금을 해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0: 네.
1: 말씀드리는데
0: 네.
1: 보험은 평생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노후 생활은 은퇴 이후 30년 가까이 이어질 수 있는데요.
0: 예.
1: 보험료 때문에 노후 준비를 못하고 계신다면 그게 가장 큰 위험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은퇴 이후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험료를 너무 오래 많이 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0: 네.
1: 젊었을 때는 2, 30만 원이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60대, 70대가 되면서 그 보험료가 생활비가 되고 병원비가 되고 손주 용돈이 될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1: 네, 그래서 보험도 반드시 노후와 함께 설계를 해야 됩니다.
0: 맞습니다.
1: 네.
0: 보험과 노후가 균형을 잘 맞춰야겠죠.
3: 네, 이번 청취자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갱신년 특약을 계속 유지하면 앞으로도 이제 계속 보험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0: 네.
3: 그 돈을 계속 보험사에 납부하는 것보다는 보장은 새롭게 구성하고 남는 보험료는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 9만 원을 절약하더라도 1년이면 이게 즉 8만 원이에요. 예. 10년이면 1천만 원 돈이 넘고 20년이면 2천만 원이 넘습니다. 네. 여기에 적절한 투자 수익까지 더해지면 은퇴 후 사용할 돈이 든든한 노후 자금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보험료 아끼는 것은 단순히 돈을 절약하는 게 아니고 미래의 생활비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아까 청취자분께서 기존 보험을 좀 조정한 뒤에 해지 환급금이 나왔잖아요. 1,500만 원이나 나왔다고 하셨는데 이걸 또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1: 네. 그 갑자기 목돈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뭐 차를 바꾼다든가 여행을 가거나 생활비를 사용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0: 네.
1: 하지만 그렇게 되면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돈은 당연히 사라져버립니다. 네. 저희는 그 청취자님께 불필요한 이제 정리한 보험을 해서 나온 해지환금을 앞으로 노후 자금을 위한 준비 자금으로 설명드렸고
0: 예예.
1: 그래서 일부는 부족한 보험을 준비하고 남은 자금은 노후 준비를 위한 자산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뭐 그런 꿀팁, 꿀정보 더 주실 수 있을까요?
3: 보험 목적은 보험을 많이 가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0: 네.
3: 그래서 보험의 목적은 혹시 모를 위험 대비해서 내 자산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돈은 반드시 내 노후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하고요. 은퇴 이후에 자녀에게 손벌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고요. 보험은 비용뿐만 아니라 가정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안전장치가 너무 커서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는다면
0: 네.
3: 그 역시 다시 점검해 볼 필요 있다고 생각됩니다.
0: 네네.
1: 네 그리고 이제 보험 증권을 보면 대부분 얼마를 보장받는지를 확인하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게
0: 네.
1: 내가 앞으로 이 보험료를 언제까지 내야 되는가, 몇 살까지 내야 되는가, 이 보험료가 내 노후 생활을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함께 그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단순히 그 위험을 대비하는 금융상품이 아니라 은퇴 이후에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재무 계획 중에 한 축이고요.
0: 네.
1: 보장은 충분하게, 보험료는 합리적으로, 그리고 남은 여력은 노후 자산으로 연결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보험 리모델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그럼 명언 아니십니까?
1: 주옥 같죠?
0: 예, 정말 주옥 같네요. 발음에 약간 주의해야겠는데
1: 네.
0: 주옥 같은 말씀이셨어요. 보장은 충분하게, 보험료는 합리적으로, 또 남는 여력은 노후의 자산으로 연결해야 한다. 이것이 진짜 보험 리모델링이다. 맞습니다. 뭐 다시 좀 간략히 정리를 해보자면요. 뭐 여러분들 보험 많이 가입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보장들 우선순위 잘 맞춰서 제대로 준비해두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특히 암, 뇌, 심,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큰 질병의 경우는 치료 이후에도 또 길게 또 관리하고 회복하고 이런 기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보장들 미리미리 체크를 잘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집 보험. 보장은 든든하게, 보험료는 합리적으로, 노후 준비까지 전문가와 함께 상담받고 준비해보고 싶으신 분들 계속해서 상담 신청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입니다.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간편하게 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그 밖에도 방송 내용 관련해서 또는 뭐 어떤 주제로든 가정경제, 보험과 관련한 모든 질문 다 환영입니다. 샵 0951번으로 음악 듣는 동안 또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무진의 청춘 만화 이 노래 한 곡 듣고요. 2부로 이어가 볼게요.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소비자 민원실 문을 활짝 열고 오늘의 업무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도착해 있는 첫 번째 민원 사연은 2343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은퇴 준비가 아직 부족한 50대 직장인입니다. 하루하루 직장과 가족을 위해 살다 보니 어느새 50대가 됐고 주변에서 퇴직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의 병원비와 간병 문제를 겪으며 노후가 가까워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막상 준비하려니 은퇴 후 생활비는 얼마나 필요한지 또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데요. 노후 준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고민 상담 민원 넣어주셨습니다. 이제 50대 정도 되시면 많은 분들이 느끼시죠. 아, 나는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벌써 은퇴가 가까워졌구나. 이렇게 훅 체감이 되는 순간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또 은퇴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평균 수명은 또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1: 네, 맞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이제 주시는 게 바로 50대 은퇴 설계입니다.
0: 네. 네,
1: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분들이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0: 네.
1: 현실적으로는 좀 다릅니다. 조금만 더 벌고 시작해야지, 뭐 아이 대학만 보내고 준비해야지, 뭐 지출이 남아서 나는 그때 생각할 거야. 뭐 이렇게 계속 이러다 보면 어느새 50대 후반이 되어 있고 퇴직이 또 눈앞에 다가오는
0: 그런 경우가 많죠. 네. 예.
2: 특히 지금의 50대는 이제 부모님 부양하고 자녀 교육을 동시에 책임지는 그런 낀 세대들이거든요.
0: 어, 예.
2: 그래서 생활비, 교육비, 뭐 대출 상환을 감당하다 보면 정작 이제 자신의 노후를 위한 저축은 이제 당연히 뒤로 밀리게 되는 거죠.
0: 네.
2: 근데 은퇴 준비는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 가장 큰 자산이거든요. 30년 동안 준비하는 것과 10년 동안 준비하는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시기니까 빨리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여기에서 그 어떤 진리의 그 한마디를 또 곱씹어보게 되네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은퇴 준비 역시도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이 사실 가장 빠르고 중요한 시기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1: 네. 준비되니 않는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힘이 들고요.
0: 네.
1: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70세 정도였지만 지금은 90세, 앞으로는 100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60세에 은퇴한다면 앞으로 3, 40년을 소득 없이 살아가야 된다는 시대에 상기가 된 거죠.
0: 네, 너무 막막하죠.
1: 네. 그런데 준비가 부족한 분들을 보면 공통적인 고민이 있는데
0: 뭐예요?
1: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부족합니다.
0: 현금.
1: 네. 국민연금만으로 생활비가 부족하고 퇴직금은 몇 년 지나면 대부분 사용하게 되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생활비가 계속 발생합니다.
0: 그런데
1: 네. 그러다 보면 자녀에게 손을 벌리는 상황이 생기고 자녀 눈치를 보며 생활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0: 그런 상황만큼은 모든 부모님이 피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
1: 네.
0: 말이에요.
2: 그렇죠. 맞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병원비가 부담돼서 미루거나 아이고. 간병비가 또 없어서 가족한테 이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0: 는 시작하는 시기다. 네, 작은 금액이라도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 나중에 노후에 큰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1: 그리고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건강에 대한 준비인데요. 은퇴 이후에는 생활비뿐만 아니라 의료비 부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연금 준비와 함께 건강보장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맞습니다. 은퇴 이후 노후의 의료비 지출에 대비해서 건강에 대한 보험 보장도 당연히 준비를 잘 해둬야겠죠.
1: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경우보다는 질병과 함께 긴 세월을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암이나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 질환은 물론이고 이제 뭐 관절 질환, 당뇨, 고혈압처럼 오랫동안 치료받아야 하는 질환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 60세 이후에 병원을 한 번도 가지 않는 분을 찾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노후 준비는 중요한 것은 사망 보장금보다 치료비, 간병비, 생활비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2: 맞습니다.
1: 건강하게 오래 사는 준비가 정말 중요한 거죠.
2: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건강에 대한 보험 보장을 잘 채워놓고 잘 준비해두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선행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현재 보험 점검이 필수 아니겠어요?
0: 네, 맞습니다. 50대, 60대 분들이 점검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네. 네, 현장에서 오래 유지한 보험인데도 실제로 필요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도 정말 많고요. 네. 뭐 예를 들어 암보험이 있는데 유방암, 전립선암, 뭐 갑상선암, 대장점막암은 일반암이 아닌 소외암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예. 또 협심증이나 조기 뇌혈관처럼 발병률이 높은 질환이 이제 경우 보장이 빠져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1: 예. 심지어 이제 CI 보험처럼 중대한 질병으로 이제 진단돼야만 보험금을 지급돼야 되는 상품도 있어서 소비자가 기대했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험료를 오래 냈다는 것보다 지금 내 보험이 현재 의료 환경에 맞는 보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 보험은 무조건 해지보다 새로운 것 을 가입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보장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는 게 먼저입니다.
2: 그렇습니다. 노후 준비에 대해서 누구나 중요하게 좀 고민을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요. 막연히 고민만 하기보다는 바로 지금부터 오늘부터 하나하나씩 작게라도 준비를 최대한 빠르게 시작하시는 게 포인트다. 아까 말씀드렸죠. 노후 준비에 있어서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지금이 가장 빠를 때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부터라도 내 연금은 충분한지 보험은 앞으로 그 노후에 내 건강에 대한 대비 에 맞게끔 잘 준비되어 있는지 또 은퇴 후의 생활 계획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전문가와 함께 하나씩 하나씩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우리 집에 연금 점검, 보험 점검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상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이고요.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꾹꾹 눌러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9987님께서도요. 보험 상담하고 싶어요.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요. 이런 어떤 고민이든 좋습니다. 저희 앞으로 상담 두 글자와 함께 보험 고민 보내주시면 오늘 출연하신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직접 우리 집 보험 점검 해보실 수 있게끔 저희 제작진들이 바로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 오아시스.
3: 와 여름이다 막 이래.

0: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오아시스 상큼하게 듣고 왔고요. 소비자 민원실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원 사연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5442님. 요즘 보험 상담이나 광고에서 자주 듣는 주요 암 치료비 보험, 정확히 어떤 보험인지 궁금합니다. 어디까지 보장이 되고 이 보험만으로 암 치료비가 충분한지도 알고 싶어요. 아, 요즘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진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질문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는 바로 그 키워드입니다. 암 주요 치료비, 여기에 대한 질문 민원이에요.
1: 네, 암주료 치료비는 말 그대로 암 진단 이후에 실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치료를 보장하는 특약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암보험이라고 하면 암 진단 받았을 때 한 번 지급되는 진단비만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 암 치료는 암 진단 이후가 더 길고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0: 그럼요.
1: 그래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항암 치료 여러 차례 받을 수도 있고 방사선 치료나 표적 항암 치료, 면역 항암 치료도 다양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 주요 치료비는 이러한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암 주요 치료비 보장에 대해 우리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잠시 그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빠밤.
2: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0: 아, 이제 좀 텐션이 올라오시는 것 같습니다.
2: 네, 올라갑니다. 네.
0: 예, 예.
2: 그 암 진단비와 암 주요 치료비는 둘 다 암보험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준비하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아, 이것은 과연 그 예능을 선택하느냐, 명예를 선택하느냐. 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아, 이것은 그런데 말이죠. 머니특별시의 원조 진행자로서 이걸 틀리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말이에요. 이 진단비만 준비해두면 안 된다고요. 진단비 치료비를 함께 적절하게 준비하는 게 요즘 암 보장의 트렌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
3: 오.
0: 역시, 역시.
2: 아, 역시.
0: 예. 오늘 아주 잘 마치지 않았어요? 아우. 설명도 괜찮았죠?
2: 아, 네. 아, 너무 멋있습니다.
0: 어, 나 자신 칭찬해!
2: 네. 두 보장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0: 네.
2: 하나만으로 모든 사항을 대비하기는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암 진단비는 암에 걸려서 일을 못하게 됐을 때 생활자금을 준비하는 게 암 진단비라면
0: 네.
2: 암 주요 치료비는 앞으로 계속 치료를 받기 위한 치료비, 준비자금. 실손으로 다 커버할 수는 없거든요.
0: 그렇죠.
2: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0: 맞습니다. 이 암 주요 치료비의 경우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1: 네. 실제 치료비가 얼마 나왔는지와 관계없이요. 약관에서 정한 치료 조건만 충족하면 가입금을 그대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2천만 원씩 지급되는 특약이다라고 하면 치료 조건이 충족된 경우 실제 치료비가 1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가입금액 기준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상품에 따라 5년 동안 지급되는 상품도 있고 10년 동안 매년 지급되는 상품도 있고요. 최근에는 보험기간이 아예 끝날 때까지 반복해서 보장하는 상품들도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리고 또 보장 범위도 우리 청취자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뭐 한 번 처음 암에 걸렸을 때 최초 1회만 보장을 해주잖아요. 근데 암 주요 치료비는 어떤지 뭐 재발암이나 전이암의 그 경우에 치료를 뭐 계속 이어가는 이런 경우에도 보장이 되는지.
2: 네. 원발암, 최초의 암 물론이고 치료 중에 재발한 암. 다른 부위로 전이된 암까지 가입 조건과 보장 기간 내에 보장이 가능하고요.
0: 네.
2: 예전 치료비 특약은 최초 한 번만 지급하고 끝나는 경우가 또 많았습니다. 하지만 암 주요 치료비는 연간 반복 지급 구조가 많기 때문에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하고요.
0: 네.
2: 또한 뭐 표적암 치료, 중입자 치료, 양성자 치료, 신약 같은 경우에 폭넓게 보장되는 상품들도 많고요.
0: 네.
2: 그리고 한 번의 치료 과정에서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함께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품에 따라서 각각 별도로 보장의 경우를 보장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입 전에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 예, 그렇다면 이 암 주요 치료비 특약을 내가 준비해뒀다. 아, 이제 관련해서 이제 치료비 특약은 이제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1: 반드시 그렇진 않죠.
0: 왜요? 또 뭘 또 준비해요?
1: 암 주요 치료비가 큰 도움이 되는 거는 맞지만 최근 많이 시행되는 이제 표정 항암 약물 치료, 뭐 중입자 치료는 치료비 자체가 매우 고액이에요.
0: 네.
1: 그래서 한 번 치료에 뭐 수천만 원 되는 경우에 따라 뭐 억대 단위까지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0: 예.
1: 이럴 경우 가입한 주요 치료비 한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중입자 치료라든지 표적 항암 약물 치료, 뭐 방사선 치료, 면역 치료 이런 것들은 추가로 좀 보완해서 준비하는 것이 더욱 든든한 보장이 될 수 있고요.
0: 네.
1: 다만 내 경제 상황에 따라서 또 그것도 조절하면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오늘 설명해 주신 내용 들어보니까요. 예전에 가입해둔 암보험. 사실 암보험은 진짜 보험 준비하시면서 많이들 실손과 함께 가장 먼저 준비하시는 그런 그 카테고리잖아요. 근데 예전에 암보험 가입해둔 거 그거 있으니까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방송 계기로 한 번쯤 좀 관련 보장 내용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 최근에는 좋은 치료 방식도 많이 나왔고 또 특약도 세분화되고 있고 달라지는 의료 기술, 의료 환경에 따라서 내 보험이 이 실제 치료들을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꼭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좀 살펴보고 싶다. 또는 뭐 우리 집 보험, 내 보험 전반적으로 전문가 조언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 알고 계시죠?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돈이 되는 정보 가득가득 나눠봤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자. 원포인트 들어볼게요. 먼저 이병우 팀장님.
2: 네, 오늘 사례처럼 그 20년 전에 가입한 보험이잖아요.
0: 네.
2: 네, 근데 지금 소비자분들, 청취자분들도 5년, 10년 전에 가입한 보험이 있을 거예요.
0: 네.
2: 근데 그때는 맞지만 지금 또 다를 수도 있고.
0: 아.
2: 그리고 그때는 그게 뭐 어떤 부분에서 가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잘못된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0: 예.
2: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불필요한 건 삭제하고 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보완해서 가입을 하셔서 하기 위해서는 보험 점검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0: 네.
2: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맞습니다. 원포인트 김송엽 팀장님.
1: 저는 노후 준비는 금액보다 시작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 지금이 개인연금 시작하기에 가장 빠른 날입니다.
0: 네.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병우, 김송협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방송에서 놓치신 내용 있으시다면 내일 아침 9시에 재방송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끝곡으로 남겨드리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아나운서 강지연이었습니다. 9시 1시 머니특별시.
3: 여름아 부탁해. 아이고.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5: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6: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5: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6: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5: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6: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5: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7: TBS 교통정보
8: 9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양화대교 사이가 정체고요. 이후로 반포대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사고 지점 뒤로는 서강대교부터 밀립니다. 이후로도 영동대교 조금 앞둔 지점 5차로에 사고 있기 때문에 성수대교부터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염창나들목 주변 또 여의도 주변과 반포에서 압구정 사이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하고 있고요. 지금 동부간선도로가 성수방면으로 월계 1교부터 중랑교까지 또 성동 분기점 부근 각각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방면으로 모두 앞에서 17km 정도 정체입니다. 덕소 3패 부근 또 하도에서 서종 사이와 춘천 분기점 부근 밀립니다.

최민호의 폭성.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7월 30일에 금요일 아침입니다.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는 날파리가 유난히 눈에 띕니다. 그냥 두자니 신경 쓰이고 잡자니 끝도 없이 자꾸 나오는데요. 날도 덥고 습하다 보니 날파리에도 괜한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날파리 한 마리가 프로골프 대회의 주인공이 된 적이 있다네요. 홀컵 바로 앞에서 탁 멈춰선 공 위에 날파리 한 마리가 살포시 내려앉은 건데요. 4mm 남짓한 아주 작은 곤충. 그 미세한 무게 때문이었을까요? 꿈쩍하지 않던 공이 툭 하고 홀컵 안으로 떨어졌고 버디는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이 작은 행운을 잡은 선수는 결국 우승까지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작은 일에 너무 힘 빼지 마시고요. 눈앞에 날아드는 날파리도 조금은 웃으며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0: 와, 페퍼톤즈 행운을 빌어요. 소산의 여기와 전음악이 함께하는 함춘의 폭송이고요. 7월 30일 금요일 첫 곡으로 이 곡을 열었네요. 오, 신나네요. 자, 행운을 빌겠습니다. 이상하게 날파리 얘기를 우리가 문을 열었잖아요. 이 날파리는 잡아도 잡아도 어디선가 또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저 오랜 세월 공생하고 있는 날파리가 있는데 그 아이는 아닐 거예요. 계속 나타나네. 어디서 사는지 궁금하네. 한번 방문을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날파리 때문에 괜히 짜증났던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오늘 들려드린 작은 날파리의 이야기도 한번 떠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로는요, 별것도 아닌 작은 일이 뜻밖의 행운을 가져오기도 하니까요. 7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벌써. 한 달을 마무리하는 하루인 만큼 조금 더 여유롭게, 그리고 좋은 생각들로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시작부터 많은 분들 함께 하셨네요. 먼저 감사합니다. 인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주신 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983님께서, 안녕하세요, 춘호형님. 그리고 현우 PD님, 7월의 마지막 금요일, 나 빼고 다들 휴가 가서 길이 안 막혀 행복한 불금입니다. 두배더 행복한 힐링타임 폭송 출석합니다. 하셨는데요. 왜 저는 길이 막혔죠? 오늘 길이 좀 막히던데. 그래서, 아, 휴가가 끝났나 벌써?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 그리고요. 어저께죠, 어저께. 어저께 BTS가 그 그래미상 노미네이트 된 그걸 보이콧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아시안 팝부문을 신설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오타니가 최우수 선수상을 타면 아시안 최우수 선수상을 주는 거냐. 아이, 멋져요.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를 했던 BTS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일산 멋쟁이 주님께서 주신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춘호형님 안녕하십니까? 벌써 7월도 다 갔네요. 시간 참 빠르네요. BTS의 정상화도 빨라졌으면 합니다로 제가 읽은 거예요. 봤더니, 자세히 봤더니 TBS의 정상화네. 참, TBS와 BTS 무슨 상관이 있지?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거면 될까? 아, 아침부터 소금땀, 피지땀 흘리지만 함께해서 행복한 폭성 출석합니다 하셨어요. 아, 생각해보니까 BTS 멋지네. 그래, 그럴만하지. 아, 제가 오는 길이 아마도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니까 휴가 가시는 분이 많아서 막힐 수도 있다고 우리 현우 PD가 슬쩍 글을 올리네요. 그래도 휴가 끝났는 줄 알았어요. 아, 일산 멋쟁이 주님께서, 청년 춘형님 반가 반가 출첵합니다 하셨고요. 양희은 김일중의 여성시대에서 시인과 촌장 풍경 들려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하네요. 저희 출연했을 때도 이곡 틀어줬는데, 언제, 아니구나, 우리가 라이브를 했구나. 언제 어느 곳에서 들어도 좋은 노래죠. 그래요. 현우 PD가 저 이중국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도 풍경했죠. 언제, 어느 곳, 어디에서 불러도 늘 똑같은 노래를 할수 있는 시인과 촌장이 아닐까 생각해요. 자, 우리 희은 누님하고 일중 씨가 저희 풍경을 들려주셨으니까, 저희도 그럼, 이따가 양희은 누님 노래 한곡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주고 받아야 또 마시겠죠. 오늘 3부는요, 함춘의 무 코너로 함께 합니다. 말 그대로 특별한 코너가 없다는 이야기. 큐시트 텅 비어 있습니다. 그 빈자리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들 채워주십시오. 신청곡도 좋고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마음껏 보내주십시오. 다양한 이야기 기다리겠습니다. TBS 라디오 함춘의 폭성은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은 얼마? 50원. 장문과 사진은 얼마라고요? 100원입니다. 이름 문자 샵 0951, 또는요, 아까워 하시는 분들 무료 TBS 앱 있어요. 혹은 전 없는데요 하시는 분은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아,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도 있습니다. 함춘호라고 검색만 하셔도 나온다고 합니다. 오십시오. 선곡표도 있고 사진도 있고 다양한 활동도 있고요. 아, 그리고 9월 5일 일산에서 송창식, 가객 송창식이라는 타이틀로 공연을 합니다. 가객 송창식, 오롯이 송창식의 레파토리로만 공연을 꾸민다고 하고요. 그 기획사에서 저희들에게 공연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제대로 공지되면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객 송창식 그리고 함춘호가 밴드를 꾸려서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송창식의 레파토리만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함께 할 계획이고요. 유리상자의 박승화 씨 함께 저와 무대를 꾸밀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스타그램 스레드에도 글자 올리면 문자 올리면 함께 할 수 있겠죠? 김혜지 아나운서 한번 보내보시죠.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무선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피부에도 깊은 휴식과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프리미엄 PDRN 스킨케어 브랜드 이테르.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0: 두 곡 준비했습니다. 데이브레이크, 불멸의 여름, 그리고 불독맨션입니다. Hello, my friend.

한준호의 폭송 함께 오 계십니다. 데이브레이크, 불멸의 여림, 그리고 블랙맨션이었습니다. Hello, my friend. 김선규님께서, 안녕하십니까, 에릭 춘호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첫곡 들으며 출첵합니다. 7월의 끝날, 쉬는 날이어서 유튜브로 방콕 하며 2시간 함께 합니다. 하셨고요. 모두 7월 잘 마무리하시고, 덥지만 슬기로운 8월 맞으세요. 라고. 더운 날씨에 또 당부. 문자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포송과 2시간 함께하면 더욱 시원해질 수 있을까요? 저희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가솔심쿵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암디. 즐거운 금요일 있네요. 어젯밤 꿈을 꿨어요. 이상하게 예사롭지 않아서 꿈 해몽을 찾아보니 집안에 경사가 있을 거라고 해서 이 뭐지? 복권을 살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결혼 3년 차 딸내미가,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다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네요.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야, 진짜.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덥지만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 아! 덥지만 오늘 하루 행복하네요. 아, 너무 당신만 생각하시는 거 아니야? 자, 저희도 행복해져야겠죠? 이거 들으시면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자, 퀴즈 한번 풀고 가시죠. 이 퀴즈에 선정되시는 분들은 또 시원하고 덥지만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한 퀴즈 준비하겠습니다. 지난 19일부터 부산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대회가 어제 폐막했습니다. 올해 세계유산위에서는요, 총 28건의 세계유산 등재를 승인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곳이 확대 등재됐습니다. 지난 2021년 세계유산의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이번에 네 곳이 추가가 된 건데요. 국내 세계유산 가운데 처음 있는 중대한 경계 변경으로 기록됐습니다. 뭐지? 자, 여기서 한 퀴즈 나갑니다. 이곳은 조류나 강물에 의해 진흙이 쌓인 해안 습지를 말하는데요.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보금자리이기도 한 이곳은 어딜까요? 조류나 강물에 의해 진흙이 쌓인 해안 습지. 해안 습지는 바닷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보금자리이기도 한 이곳. 이곳을 맞히는 것.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또랑. 아, 정확하게 말씀드려야지. 1번 도랑. 2번 갯벌. 도랑은 하천, 개천 이런 데 있는 거잖아요. 해안은 바닷가고 갯벌은 바닷가에 있고. 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명하시니까 더잘 맞추시겠죠? 저는요, 여러분들 문자 기다리면서 곡두곡 준비했습니다. 제주소년 터 그리고 산울림입니다. 우리 강산.

짠짠 깜짝 놀랐어요. 멈춰가지고 마이크가 안 켜지는 거야. 짠짠 오그 짠짠이 몇번 있고 나서야 아이 곡이 이런 곡이었구나. 방송사고 났는 줄 알았어요. 아마 그랬다면 저보다 저 바깥에서 더 놀랐겠죠. 저자들은 태연했습니다. 아, 재밌네요, 노래. 아. 자, 오늘 많은 분들이 또 문자 주셨어요. 아, 야, 문제가 너무 쉬운가? 쉬운 거 아닌가? 문제가 쉬운 걸까요? 선물이 좋은 걸까요? 정답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정답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 갯벌! 갯벌이었습니다. 보성, 순천, 여수, 고흥 갯벌, 그리고 신안, 무안, 탄도만대 갯벌, 무안, 함해만대 갯벌, 그리고 고창 갯벌, 서천 갯벌, 서산 갯벌. 아, 모두 6곳이 세계유산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고 해요. 오, 대단한 거죠. 이번 휴가 때 이쪽 지역으로 떠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 퀴즈로 알게 된 내용,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살짝 아는 척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너가 서 있는 곳, 당신이 서 있는 곳, 여기가 세계문화유산이야. 여러분들 참여 문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386님께서요. 7월의 마지막 날 퀴즈 맛집 문제 다 함께 풀고 가요. 2번 갯벌. 맞습니다. 바다 생명체에게는 지구와도 같은 소중한 자연이 허락한 곳. 이곳이 유네스코에 기록 등재된 우리만의 보물이 된 곳이 아닐까요? 잘 보존하여 물려줄 유산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 이제 지구 정말 귀해요. 느끼시죠? 지구가 아파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덥죠? 이렇게 더울 일인가요? 너무 아픈 거예요, 지구가. 아, 아프니까 또 약을 과하게 먹이다 보면 내성이 생겨서 더 아파지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파서 열이 나니 우린 그 열을 지키려고 에어컨을 세게 틀고, 세게 틀다 보니 지구는 또 아픈 것이고, 현명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자, 3018님께서는 도랑에서는 가재를 잡고, 갯벌에서는 피부에 좋은 머드팩을 하고, 벌써 휴가를 간것 같습니다 하셨고요. 갯벌 우리나라가 최고죠. 함디 화이팅! 감사합니다. 3983님께서는요. 행복하고 시원한 함 퀴즈 정답. 아, 오늘도 어렵다 역시. 수준 있는 함 퀴즈. 그러나 정답 갯벌입니다 하셨고요. 태안에 사는 친구와 해루질 하다가 갯벌에 빠져 허우적대었지만 맛있는 해산물 많이 잡아서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갯벌을 가진 대한민국에 살아서 행복합니다 하셨어요. 머드팩 생각납니다. 아, 6832님께서는요. 함대님, 갯벌이죠. 어느 해인가요? 가족이 청산도 다녀오는 길에 점심을 먹으려 하니 딸은 전복을 싫어하고 저는 조개 알레르기가 있어 적당한 식당을 찾아 내려오다 보니 완도에서 벌교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꼬막 정식을 먹었더랬죠. 근데 꼬막 조개 맞죠? 보통 무슨 조개 하는데 꼬막은 조개라고 안 해서 조개죠, 조개. 하여 저는 밑반찬에 밥만 먹었습니다. 아, 가족들이 순간 저의 알레르기를 깜빡 잊은 거죠. 너무 맛있네. 아니, 6832님이 계산하시지 않았나요? 아이고, 너무 맛있네, 가족분들. 가끔 들리는 벌교. 오늘 그때의 추억을 떠올립니다 하셨어요. 아, 알레르기 있으면 밑반찬만 해도 드셔야겠는데 말씀을 하시죠. 제가 라면이라도 어떻게 좀. 많은 분들 재미난 사연과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사연으로 오늘은 저희가 선물 받으실 분 두 분 선정했습니다. 먼저 3459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정답 갯벌이요. 이번에 우리 고향 서천 갯벌도 포함된다고 해서 너무 기뻐요. 내일부터 9일까지 휴가 갑니다. 함디와 함께 하겠습니다. 예, 가까이 틀어놓으십시오. 앱이나 라디오나 아니면 FM 유튜브 채널 함께 하시면은 또 재미난 이야기 할것 같습니다. 9일이면 언제일까요? 오, 길게 다녀오셨네요.

얼큰한 낙지볶음에 저게탕. 아, 12시가 아까 오는구나. 자, 3459 그리고 5780두 분께서는요, 50원이 필요한 유료 문자 샵 0951로 성함과 주소 문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함춘호의 무 진행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준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신청곡 준비되셨나요? 좀 뭔가 시원치 않은 것 같아서 지금 마음이 속상합니다.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샵 0951이나 TBS 앱 아니면 유튜브로 보내주십시오. 두곡 준비했습니다. 양희은 숲 그리고 하덕규입니다. 자유.

소소한 이야기 그리고 좋은 음악이 함께하는 함춘하의 폭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디 계신가요? 어서 오시죠. 양희은 숲 그리고 하덕규의 자유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9월 중에 부평에서 공연을 하나 합니다. 캠프 예전에 미군 부대였던 곳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자유라는 곡을 시인과 천재왕은 처음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934님께서 2026년 4월 11일 시인과 천장 콘서트의 다시 항해라는 타이틀이 저녁 같네요 하셨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유라는 노래가 오늘 저를 맡고 있던 장애물을 걷어내줍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좋아하시는군요. 자유 처음으로 시인과 천장 밴드로 하려고 준비합니다. 일산마차기주님께서는요, 숲, 처음 들었는데 너무 좋아요 하셨어요. 좋죠? 이 양희은의 숲은 기타리스트 이병우 씨가 편곡을 했습니다. 해서 양희은 선배님의 목소리, 그리고 기타리스트 이병우의 편곡으로 된 숲을 들었는데, 담백하고 좋습니다. 3204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함디님. 오늘 새벽 출근하는데 예쁜 풀벌레 소리가 들리더군요. 문득 안치환님의 귀뚜라미 생각났습니다. 신청해봅니다. 준비했습니다. 3204님 신청하신 안치환 귀뚜라미를 끝으로 2부 마치고요. 저는 3부에서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4: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3: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니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10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면으로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또 양화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가 정체고요. 이후로 영동대교 조금 못 간 지점 5차로에는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는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염창나들목 주변과 여의도 주변 또 반포에서 청담동 사이도 정체입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성수대교 조금 지난 지점에서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 5차로에서 사고 처리 작업 계속하고 있습니다. 뒤로 잠실부터 속도가 줄어 있고요. 이 구간 통행량도 많기 때문에 동작대교까지는 쭉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방면으로는 연희램프에서 홍지문터널까지 시속 20-30km 정도로 이동하고 있고요. 이후로도 성동분기점 부근 정체입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 별명이지.
3: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2: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4: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호의 플레이리스트 한풀이 시간입니다. 어느덧 뜨거웠던 7월도 오늘로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쏟아부었던 열정과 땀방울 그리고 푹푹 삶는 듯한 여름더위 속에서 묵묵히 제자리를 지켜내느라 다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을 앞둔 7월의 마지막 날 아침인 만큼 오늘은 그동안 쌓였던 피로와 답답함을 싹 날려버릴 짜릿한 에너지가 필요한 시간이죠.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제프 벡의 1975년 발표한 연주걸작 에어블로워입니다. 제프 벡이 1975년에 발표한 이 명반 Blow by Blow는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스트루멘털 앨범 중 하나로 꼽히게 돼요. 록과 펑크, 재즈, 퓨전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수록곡 중에서 오늘 골라온 에어블로워는 제목 그대로 바람을 시원하게 뿜어내는 공기 송풍기처럼 폭발적인 인상과 그루브를 자랑하는 곡입니다. 제프 벡 그분의 연주는 늘 경외감 그 자체입니다. 피크를 쓰지 않고 오직 손가락과 볼륨 노브 그리고 기타를 컨트롤하는 것 중에 이 암이라는 게 있어요. 암 기타 그 제일 줄 달린 끝에 달린 튜닝을 그 음정을 막 흔드는 그런 암이라는 장치가 있는데 이분은 와미에 바라는 암을 써요. 암 조절만으로 마치 기타가 사람 목소리로 울부짖고 대화하듯 소리를 다루게 되거든요. 펑키하면서도 묵직한 리듬 섹션을 자유자재로 뚫고 나오는 그의 야성적이면서도 완벽하게 절제된 기타 톤을 듣고 있으면요 찌푸렸던 머릿속이 다 한숨에 시원하게 뚫리는 기분이 들어요. 노래 제목인 에어블로워는처럼 때로는 말이나 가사보다 강렬한 악기 연주 한 곡이 마음에 불어넣는 청량감과 해방감이 더 클 때가 있죠. 7월 한 달 동안 지쳐있던 몸과 마음에 찌꺼기처럼 남아있던 고민과 스트레스가 있다면 오늘 이 곡의 뜨겁고 시원한 사운드 실어 싹 날려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파를 향해 멋지게 시동을 거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제프 벡의 손끝에서 터져나오는 이 압도적인 기타 에너지를 받으시면서요 오늘 하루도 당차고 화끈하게 시작해보시죠. 제프 벡 에어블로우

깜짝 놀랐죠? 좋다. 이럴 때 쓰는 말이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함춘의 플레이리스트 한플레 시간에 함께한 곡은 제프백의 에어블로워 였습니다. 저 리스트에 적어놨어요. 샌리스트에. 공시리님께서 노래가 대박 신나네요. 크크크크. 가사가 나오는 줄 알고 기다렸었어요. 기다렸어요. 연주곡이었군요. 신나시죠? 야, 함춘의 폭성 정말 특이하다. 세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떨 때는 오래된 노래, 어떨 때는 MZ세대 아이들 노래. 아, 좋습니다. 아, 마음이 다 신나네요. 몸도 신나고요. 3386님. 선곡된 한플리 제프에게 헬라는 기타의 손놀림이 보이는 듯합니다. 좀 봤습니다. 상상이지만. 기타를 만지기 시작한 지는 50년이 넘었는데 만지기만 해서 그런지 통 손가락이 돌아가지 않고 고장난 시계가 되었답니다. 어? 갑자기 R&B로 와 멋져 불어요. 반전이 있죠. 확. 앞에 그 흥이 났던 것을 차분하게 쫙. 제프백 특유의 아밍이라고 하는 그런 연주곡으로 볼륨과 암을 사용해서 마치 사람이 흐느끼듯 그렇게 사람의 목소리를 표현하듯이 기타로 쫙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기술 감독님 그냥 갑자기 온 에어 켜버리시네요. 멋져요. 이 프로그램 좋습니다. 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 괜히 한번 또 마음을 담아보고요. 푸른도님께서는요, 어제 투정 삼아 적었던 애지중지하던 시인과 천장 LP를 팔아서 주식을 산다는 말에 놀랐는지 오늘 날파리만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오늘 수익이 좀 올랐나 봐요. 다행이네요. 다행. 뭐 작은 달라짐이 큰 변화를 가져오는 법. 부동산 가격에, 주가에, 인기에 일희일비하는 비좁은 마음이라니. 락커 장필 선생님의 TV 돼지 벌레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내일 토요일이죠. 인천 락 페스티벌에 장필순과 함께 올라가서 이 곡 완전히 락킹하게 합니다. 몇 시에 하냐고요? 저녁 무대예요. 한 9곡 정도 준비를 했고요. 일단 많이 흘릴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그 인천 송도에 냉면집 좋은 데 있던데? 거기 가서 일단 속을 좀 다스리고 땀 쫙 한번 흘릴 준비하고 올라와서 완전히 땀 한번 내보겠습니다. 1248님께서는 함대님 안녕하십니까. 운전 중 잠시 신호대에게 문자 보냅니다. 신청곡 하남성님 바람의 실력 부탁해요. 오, 준비했습니다. 완전 다른 곡이긴 하지만 이게 또 삼합 아니겠습니까. 하나 더 들었으면 좋겠다. 완전 음악 삼합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면 좋을 텐데 아직은 이해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노래 메모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필순 TV 돼지벌레 푸른도님이 신청하셨고요. 1248님 청하신 한암석 바람에 실려도 함께 가겠습니다.

장필순 TV 돼지벌레 푸른돈님 신청하셔서 함께 했고요. 1248님 신청해 주셔서 한암석 바람의 신뢰 함께 했습니다. 1248님께서 원곡인 루 크리스티의 Saddle the Wind보다 한은성님 곡이 더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앞에 전주 궁짱짱 기타 실력이 조금 늘잖아요. 요거 치는 재미도 있습니다. 기분 좋거든요. 궁짱짱. 형님한테 기타 배우고 조금 실력이 늘때 이거 쳤을 때그 기쁨 생각이 나네요. 유기님께서 물 많이 드셔야 해요. 락패도 한동안은 정말 머리 풀고 자화 신고 깃발 들고 뛰어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유기님이셨군요, 그분이. 깜짝 놀랐어요. 장화 신고 머리 풀고. 저는요, 잘못 본건줄 알았잖아요. 아유, 괜히 한번 해봤습니다. 전 지금 보이는 라디오는 아니고요. 지금 TBS FM 유튜브 채널, 그리고 TBS 앱, 그리고 지금 FM 95.1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야,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우리 작가님이 전해주신 옥수수를 먹으면서 다 진행을 하네. 이게 여름에 맛이네, 옥수수. 이렇게 맛있지. 말할 때만 먹으면 안 되는데, 이 옥수수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게 먹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처에 뭐 군것질 하실 거 있으시면 얼른 드십시오. 저 처음에 문을 열면서 말씀드렸지만, 9월 5일, 고향에서 가객 송창식 공연, 저희가 티켓을 좀 지원받기로 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왜 공식적으로 이제 티켓이 후원이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선물과 더불어 또 티켓도 선물로 할 예정이니까요.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요. 특히 가객 송창식은 기존의 공연과는 다르게 송창식의 그 레퍼토리만으로 공연을 꾸밀 예정입니다. 함께하는 젊은 후배들 가수들도 송창식의 음악을 한 두세 곡씩 부르고 본인 한곡 부르고 이렇게 공연을 꾸밀 예정이니까요. 송창식의 음악을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449님께서 저는 70, 80년대 폭송 문화에서 자라온 사람이에요. 요즘은 좋은 노래가 많지만 그래도 젊은 시절 많이 들었던 폭송이 제일 좋네요. 제가 듣고 싶은 곡 신청할게요. 이태원의 솔개 신청하셨고요. 3018님께서는 강변가요제 대상곡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천국의 이방인 태양의 예언을 듣기는 좋은데 따라 부르기가 영 어려워서 히트는 아닌 것 같다고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어요. 맞아요. 천국의 이방인 태양의 예언 이곡 1982년 3회죠. 3회 강변가요제 대상곡이었습니다. 3018님 덕분에 귀호강합니다. 두곡 준비했습니다. 3449님 신청하신 이태원의 솔개 그리고 3018님 신청하신 천국의 이방인의 태양의 예언.

이태원 솔개 그리고 천국의 이방인 내 음악으로 들어봤습니다. 태양의 예언. 현우 PD가 이렇게 음악이 수준이 높으니 대중들과의 교감하기가 좀 어려웠겠었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네요. 저도 이 음악은 잘 기억이 나질 않네요. 0583님께서 며칠 전부터 폭송 나올 때마다 듣고 싶은 곡이 있었는데 제목이 통 기억이 안 나더니 오늘 딱 생각나는 거 있죠? 아주 옛날 고등학교 시절 수련회를 갔었는데요. 그것 교관님이 기타를 치면서 이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아, 너무 멋있었던 기억이요. 벌써 30년도 넘는 일이라고 하시면서요. 징검다리님에게 신청하셨어요? 그때 그 소녀 감성으로 들어보신다고 했는데. 준비해야겠죠, 그러면. 예. 그리고 예지아빠빠님께서 어젯밤 퇴근길에 집앞 화단에선 여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덥지만 시간은 가을로 조금씩 가고 있다고 느껴졌어요. 여행 스케치, 별이 진단에 신청합니다. 아, 그런데 노래 속에 그 나오는 멍멍이 짖는 소리에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이 멍멍이도 저작권료 받을까요? 문자 주셨는데, 이 멍멍이가 그 실현자 옆에 가입이 안돼 있네. 그래서 들을 수가 없네. 아, 실현자 옆에 가입이 되었으면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5804님께서 교통정보 주셨습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 고속도로 포천, 세종포천 고속도로 화도행 수동 IC 2km 정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양양고속도로 하행 화도 IC 이후 3km 구간 정체고요. 동산면 졸음휴게소부터 6km 구간 교통 정체라고 하시면서 느긋하고 여유로운 운전 요망. 이야, 교통정보들 쭉 정리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린? 아니, 이렇게 어디 숨겨놓으신 그 교통통신원이신가? 5804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음악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0583님 신청하신 진검다리님에게 그리고 예지아빠빠 신청하신 여행스케치 별이 진단의 강아지 목소리 함께하겠습니다.

난립니다. 예자 아빠님 어떡해요? 그 뒤에 강아지 소리와 더불어 많은 분들의 소리. 아, 저는 그리고 이 귀뚜라미를 더 저작권료를 많이 줘야 될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참여가 아 그런데 뭐 많고 적음은 상관이 없습니다.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니까 강아지도 1, 귀뚜라미도 1, 함께 하신 목소리들도 1. 아 귀뚜라미는 풀로 주면 되지 않을까요? 귀뚜라미가 거기에 동의할까요? 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으로 채우는 함춘의 무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디에서 무라고 하면서 듣고 계시나요? 주말엔 또 어떤 걸 계획하고 계신지 복성 가족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단문 50원이고요. 장문과 사진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또는요, 무료 TBS 앱, TBS FM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가 나옵니다. 많이 보내주십시오. 아, 여러분들이 사연과 신청곡 계속 쌓일수록 저는 신나고요. 현우 PD는 힘들고요. 유튜브로 블루아이드 캣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햇살 쏟아지는 게 여름이 한창입니다. 제계절이 왔음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아침부터 창 밖으로 매미 소리 우렁 찹니다. 행운의 날파리도 7년을 기다린 매미도 한철 이장혁의 매미 신청해 봅니다. 하셨고요. 1302로 함디 7월의 마지막 날 오랜만에 조금 늦은 출첵이요. 더 더워진다고 하니 특별히 건강 잘 챙기셔요. 함디는 소중하니까요. 지난 한달 따뜻한 친구해 주셔서 고맙고요. 8월도 잘 부탁드려요. 신랑은 잔디 깎고 테라스 물 청소 중인데

네, 전 선풍기 틀고 지금 컴퓨터로 함께 만나고 있네요. 제 팔자 제법 괜찮죠? 7월 마지막 날 신여범 좋은 사람 신청합니다. 우리 건강이 8월에도 좋은 친구로 만나요. 그 옆지기님께서 야 우리 1302님을 위한 그 서비스라고 해야 될까? 정말 사랑하고 아껴주시네요. 더운 날 본인의 잔디 깎고 테라스 물 청소. 우리 1302님은 선풍기 틀고 컴퓨터로 저를 만나고 계시는데 혹시 뭐또 맛있는 것, 화채 같은 거 드시고 계시지 않을까요? 부럽습니다. 두곡 준비했습니다. 아, 제가 또 일어나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요. 안 올려주고 있어요, 문자를. 그래서 일어나겠습니다. 이장혁. 매미 블루아이드 캔님이 신청하셨고요. 신여범님께서 신청 아니지. 커버 1302님이 신청하신 거잖아. 신여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들어보겠습니다.

6934님께서 함춘호의 복숭에 한며들어서 달걀 삶다 그릇을 태워버렸네요. 그래도 행복하다는. 오늘도 2시간 행복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저는 월요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언제나 봄날처럼 지금까지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였습니다.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11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기상청에서 알려드립니다. 11시 기준이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남권을 중심으로 최가 체감온도 38도 이상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필수 업무 외 야외활동 작업은 중단 연기하시고요.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서 수분을 섭취하고 가족과 이웃 등 주변의 안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 시내는 지금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또 양화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가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여의도 주변 정체인데다가 이후로 영동대교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는 고장차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뒤로 반포 주변부터 서행 정도로 이동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1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6.3 지방선거를 거쳐 지난 1일 공식 출범한 지방의회 곳곳에서 올해 해외 연수를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 재정난과 출장비 투명성 논란 등을 고려해 올해 해외 연수를 추진하지 않고 관련 예산 6억 4,700만 원을 전액 반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시의원 해외연수 관련 예산 1억 5천만 원을 민생지원을 위해 반납하기로 했고 대전중구의회와 전남광주 북구의회도 올해 해외연수 예산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코스피가 미국 반도체주 급등 영향으로 지난 사흘간 이어진 폭락을 딛고 급등했습니다. 코스피는 오전 11시 30분 기준 전장보다 약 13% 오른 6,300선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시 급등에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습니다. 첨단 전략산업에 장기 투자하는 한국판 국부펀드가 내년 출범합니다. 정부는 오늘 비상경제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새 국부펀드는 한국투자공사의 전략산업 투자계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출범합니다. 정부는 국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부금도 재원으로 활용하고 기부자에게는 명예의 전당 헌액이나 출입국 우대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다 쓴 후에도 일정 속도로 인터넷을 계속 쓸 수 있는 이통3사의 데이터 안심 옵션 적용 요금제가 다음 달부터 알뜰폰에도 단계적으로 도매 제공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에서 이런 내용의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또 중고폰 인증 거래와 자급제 단말 활성화, 이심 이용 확산을 위한 고시 개정도 추진하며 마이데이터 기반 요금제 추천 서비스를 주요 알뜰폰까지 확대합니다. 8월부터 해외 직구 시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한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가 도입됩니다. 관세청이 공개한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 행정을 보면 8월 15일부터 해외 직구 통관 시 개인 통관 고유 부호와 함께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통관 단계에서 두 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개인 통관 고유 부호 유출에 따른 명의 도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유럽축구연맹이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월드컵 지분을 민간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려는 계획을 강행할 경우 월드컵을 비롯한 피파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를 보이콧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축구연맹은 현지시간 30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피파가 월드컵과 기타 피파 대회의 소유권 지분을 민간 투자자들에게 이전하려는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의 친이란 무장정파 하마스가 완전한 무장해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30일 SNS를 통해 이같이 전하고 지속적 평화와 안보를 향한 기념비적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겠고 다음 주부터는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의 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1도, 습도는 67%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강지연이었습니다.
1: TBS 캠페인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2: 아유 더워.
3: 더워.
2: 왜 이렇게 덥냐.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1: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아, 늘 이용해야 되는 동네 마트부터 하나 찾아놔야 되고 약국, 꽃집, 주유소, 카페 등등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새로운 곳을 물색해야 합니다. 고단합니다, 이거. 그런데 스마트폰을 새로 바꾸면 마찬가지예요. 이사만큼 만만치 않습니다. 연락처 사진 정도는 그나마 좀 쉽게 옮길 수 있어도 SNS 로그인, 모바일 뱅킹, 공인인증서 같은 잔일도 많습니다. 거기에 휴대폰 기종이 만약에 바뀌었다. 그러면 작동법도 새로 익혀야 되죠.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흔히들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고 얘기들 하죠. 네, 시스템은 늘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거기에 적응하느라고 익히고 친숙해지려고 몸부림치는 것. 요즘 시대가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시대이고 우리는 그런 새로운 능력을 갖추는 것을 당연시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0: 7월 31일 금요일 정오의 티오로즈 변상옵쇼입니다. 아, 오늘도 아침부터 30도를 훌쩍 넘기는 등 진짜 덥습니다. 이럴 때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아이스크림? 예, 시원한 등목? 요새 등목 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무슨 커피도 한 잔 생각나고 일상 속에서 약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것저것 있죠. 그래도 더워도 너무 더운 도심 속 여름 탈출. 오늘은 이색 피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위를 식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크크 트렌드 사전에서는 MG평론가 김혜은 씨를 만나고요. 그리고 색다른 곳 뭐 찾아서 가족들과 함께 가볼 곳 없나? 아니면 파트너와 함께 가볼 곳 없나? 이런 거 찾는 분들도 계시죠? 요즘 핫하다는 소도시 여행. 저도 관심 많습니다. 오늘은 여행 작가 안수지 씨와 함께 소도시 여행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 변상옥쇼 출발합니다.
1: 변상옥쇼는 여러분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문자 샵 0951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세요.

0: 영크 트렌드 사전 MZ 평론가 김혜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예.
0: 여름휴가가 있나요? 이 방송인들한테는 여름휴가 없는 때도 많아서.
1: 전 아직까지 계획은 없는데 기자님은 다녀오셨나요?
0: 예. 저는 잠깐 서울 이쪽보다 한 3, 4도 높은 곳에 내가 왜 거길 갔을까요? 다녀왔습니다. 무사히 잘 다녀왔고요. 다음 어디 역시 덥네요. 특히 밤이 덥더라고요. 밤이.
1: 맞아요. 요즘에는 낮도 덥지만 밤에도 기온이 25도 아래로 안 떨어지는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밤잠을 설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열대야를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요즘은 피서 문화도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대요.
0: 피서하면 뭐 계곡에 차가운 물이 흐르는 그런 곳을 찾는다든가 바닷바람이 시원한 그런 곳을 찾는다든가 흔히 떠올리는 건 그런데 요새 세대는 뭐가 달라진 거예요?
1: 듣기만 해도 시원한데요. 예전에는 그렇게 멀리 떠나는 게 피서였다면 요즘은 밤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오. 낮에는 더우니까 해가 지고 나면 한강에 가서 이제 돗자리 피고 한강 라면도 먹고 뭐 누워있고 심야 영화도 보고 야시장도 가고요. 밤캉스 그러니까 밤에 즐기는 바캉스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0: 밤 자체를 즐긴다. 열대야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대개는 골목마다 평상을 이제 펼쳐놓고 거기에 이제 어느 집에서는 수박 썰어오고 어느 집에서는 뭐 하다못해 미숫가루 시원하게 얼음 넣고 타가지고 갖고 와서 동네 사람들끼리 평상에 앉아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지내기도 하고 그랬던 경험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강 둔치에 사람들 많이 모이더라고요.
1: 옛날에는 선풍기 하나 놓고 수박 먹으면서 이야기하다가 꼭 귀신 이야기가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0: 맨 처음에는 뭐 대개는 뭐 처녀 귀신 얘기부터 시작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요즘 그저 세대가 조금 바뀌어서 학교 괴담도 이제 등장을 하기도 하고 조금 그때그때 얘기는 다릅니다만 그때는 그것도 꽤나 피서가 됐어요.
1: 맞습니다. 남양 특집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남양이라는 말 자체가 서늘함을 받아들인다는 뜻이래요. 예. 옛날에는 에어컨이 없으니까 등골이 오싹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더위도 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에어컨이 생기면서 그런 문화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콘텐츠로 이어지고 있대요. 정말 올해는 호러 전성시대라고 해도 될 만큼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동네에서 직접 귀신 이야기를 들었다면 요즘은 공포 영화를 보고 공포 드라마를 보고 직접 공포 체험까지 하러 갑니다.
0: 근데 젊은 세대도 이런 걸 좋아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여름을 왜 꼭 어떻게든 무서운 걸 찾아가지고 좀 여름을 피하려고 하는 걸까요?
1: 아까 한강에서 뭐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서울시에서 아예 이거를 활용한 행사를 만들었어요. 다음 달 8일 망원 한강공원에서 한강 무박 2일 밤샘 한강 온이라는 행사가 열리는데요. 예. 말 그대로 밤을 새는 행사입니다.
0: 밤샘 한강 온.
1: 네.
0: 한강에서 그냥 밤을 새웁시다.
1: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을 상영을 한대요. 예. 그러다가 새벽에는 올해 최고 흥행 공포 영화인 살목지를 야외에서 상영한다고 합니다.
0: 아, 뭐야. 아니 그 달달한 커피 프린스 드라마 그거 말고 또 살목지를 여기다 붙여서 상영을 한다?
1: 네.
0: 그럼 새벽에 한강에서 공포 영화를 보는 겁니까?
1: 네. 예전에는 골목에서 귀신 이야기를 들었다면 다 같이 한강에 모여서 공포 영화를 보는 거죠.
0: 근데 살목지 인기가 많았어요?
1: 정말 많이 봤습니다. 기자님 그래요? 혹시 보셨나요?
0: 안 봤어요.
1: 저는 봤는데 관객이 324만 명을 넘었대요.
0: 공포영화인데.
1: 네. 무려 23년 동안 깨지지 않았던 한국 공포영화의 흥행 기록을 새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만 잘 된 게 아니라 넷플릭스에서는 기리고라는 그 드라마가 공개됐는데 공개되자마자 글로벌 차트 정상에 올랐고 최근 공개된 동궁이라는 것도 4일 만에 글로벌 탑2에 올랐다고 합니다.
0: 이제 귀신 얘기는 이게 뭔가 슥 편안하게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반전을 불러일으키면서 이렇게 해야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더위가 한번 싹 가시는 건데 요즘은 이렇게 미스터리, 추리, 액션 막 이런 게 섞이는군요.
1: 네, 그럼 섞이면서 세계관 자체를 즐기는 콘텐츠가
0: 그런 세계관 자체를 즐긴다. 그럼 직접 체험을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1: 요즘은 체험하는 게 더 인기인데요. 대표적인 곳이 한국 민속촌이에요.
0: 아니 왜 한국 민속촌 하면은 푸근하고 편안한 그런 곳이 아니어요?
1: 몇 년 전부터 한국 민속촌이 야간 개장만 하면 SNS에서 인증 사진이 쏟아집니다. 밤만 되면 살기욕이라는 공포 체험을 운영하는데 국내에서 가장 긴 400m 야외 공포 체험입니다.
0: 살귀옥.
1: 네. 오. 관람객이 퇴마사가 되어서 악귀소굴을 탈출하는 설정인데 예. 뭐 실내 미로도 지나고 야외 숲길도 지나면서 귀신을 만나게 됩니다. 또 혈안식귀라는 실내 공포체험도 있고 암행어사가 되어서 살인범을 찾는 조선살인수사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이제 스토리 속 주인공이 되어서 한국 민속촌에서 체험을 하는 거죠.
0: 그냥 공포체험 하면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손붙잡고 가다가 가끔 귀신들이 우 하면서 포옹할 기회도 좀 주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내가 스토리 속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걸 통과해내야 되는군요.
1: 네.
0: 그럼 예를 들면 방 탈출 카페하고 뭐 비슷한데 공포 방 거리 탈출.
1: 맞아요. 스케일이 훨씬 큰 거죠.
0: 그럼 이건 민속촌에 있다고 그랬고 민속촌 말고도 그럼 여러 군데 있다는 거예요?
1: 맞아요. 경남 합천도 유명한데요.
0: 합천.
1: 네, 오는 31일부터 8월 16일까지 합천 고스트파크 마스커레이드가 열리는데 올해는 감염무도회가 주제라고 합니다.
0: 예.
1: 관람객도 유령 사냥꾼이 돼서
0: 또 사냥꾼이야?
1: 네, 단서를 찾고 미션을 해결해야 합니다. 듣기만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0: 미션을 해결 못하면 영영 갇히는 거예요, 거기에?
1: 뭐 좀비나 드라큘라, 강시 처녀 귀신까지 동서양 귀신들이 총 출동하고 특수 분장한 배우만 42명이 있다고 해요.
0: 특수 분장 배우만 42명.
1: 또 장소가 눈길을 끄는데요.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폭싹 속았수다, 영화 택시 운전사를 찍었던 합천 영상 테마파크에서 밤이면 완전히 달라진 공포 공간으로 바뀌어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0: 나 잘할 수 있는데.
1: 오.
0: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 훈련이 없어졌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담력 훈련이라고 해서
1: 담력 훈련이요?
0: 예, 유격 훈련 중에 코스 중에 깜깜한 밤에 공동묘지를 한 바퀴 돌고 와야 되는 이런 게 있어요.
1: 진짜 그런 훈련이 있었어요?
0: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처녀 귀신도 미리 준비를 했다가 우 하고 던져야 되고 무덤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군인 이제 병사가 오면 우 놀래키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건데 나도 꽤 잘했는데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낮에는 드라마 촬영지도 썼던 그곳인데 밤에는 그러면 공포의 마을이 되는 거네요.
1: 그렇습니다.
0: 귀신 마을 이런 게.
1: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또 문경에서도 진행되는데요. 8월 8일 하루 동안 문경 좀비 워터나이트가 열립니다. 물놀이와 공포체험을 합쳐놨습니다. 워터쇼도 하고 공연도 보고 마지막에는 실제 폐광인 능성갱도에서 좀비 탈출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광산이라 사계절 내내 서늘해서 한여름에도 시원하다고 하는데
0: 네, 될 것 같아요.
1: 참가비는 10,000원인데 8월 7일까지 사전 예약하면 5,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0: 문경이면은 옛날에는 이제 광산지대였지만 지금은 폐광들이 이제 꽤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 또 활용해서 와 은성 갱도에서 좀비 탈출 게임.
1: 재밌을 것 같아요.
0: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좀비 역할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왠지 좀비 역할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8월 7일까지 빨리 서두르시면 사전 예약 5,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절반 가격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뭐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1: 다 가보고 싶은데. 민속촌을 제가 지난번에 갔다가 줄이 너무 길어서 못 타고 왔거든요.
0: 거기서 또 줄 서야 되는 거예요?
1: 그래서 참. 요즘은 4월 달부터 이미 진행하고 있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조금 차그러들지 않았을까 싶어서 올해 한 번 더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0: 네. 그러면 뭐 에어컨 켜놓고서 빵빵하게 틀어놓고 집에서 그냥 덜덜덜 떨면서 있는 것보다는 진짜 덜덜덜 떨러 공포체험을 한번 나가보시죠. 한강에서 뭐 밤새 영화도 보셔도 되고 아니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색다른 피서를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MG평론가 김민희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자,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여름 휴가 특집으로 국내 소도시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임재범이 부릅니다. 이 밤이 지나가면.

0: 11월의 마지막 주 마지막 날입니다. 이미 휴가를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떠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자, 휴가 성수기를 맞아서 특별한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여행의 대세는 소도시 여행입니다. 소도시 여행. 소도시 여행 즐기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소도시 여행지를 안내해 주실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안수지의 여행의 발견, 여행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 싱어송라이터인 안수지 여행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네.
0: 야, 싱어송라이터라고 얘기는 들었지만 네네. 어떻게 보면 탤런트신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또 여행 유튜버라고 하니까 이야.
1: 참...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앞에 붙는 뭐 직업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이제 어떤 역경이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0: 세상이 서러우면 앞에 좀 많이 붙는 건
1: 그렇죠.
0: 있어요.
1: 그렇죠. 예. 뭐가 경험이 많겠다. 뭐 이렇게 흘러흘러 왔겠다 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가수로서 시작을 했다가 여행 그 블로그나 이런 글을 오래 쓰다가 이제 여행 작가도 됐다가 오오. 지금 여행 유튜버까지 이게 흘러갔지만 동시에 다 하고 있습니다.
0: 동시에 다.
1: 네네네.
0: 그중에 하나도 놓지 않고.
1: 놓지 않습니다.
0: 그런데 여행 유튜버는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1: 그러니까 제가 가수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러 기획사를 이제 막 다니고 가수 생활을 시작은 했는데 녹록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연습생만 계속 하다가 돈은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우연찮은 기회에 이제 SBS 여행 프로에 잠깐 출연을 하게 됐다가 그때부터 계속 여행 프로 전문 뭐 가수로서 리포터로
0: 이제
1: 계속 방송 출연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예전에 양희은의 시골 밥상이란 프로가 있었거든요.
0: 양희은 선생님.
1: 거기서 아가란 이름으로 또 밥상 차려해서 여행과 맛집에 대한 여행과 미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때부터 제가 아마 싸이월드 시대 때부터 싸이월드 블로그에 여행과 맛집에 대한 글을 매일매일 올렸어요. 아, 여행 그 유튜버라는 게 제가 항상 블로그에 올렸던 그런 정보 같은 거를 사진으로 늘 찍었던 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니까 또 유튜브가 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 노래 부르던 커버 영상을 많이 올렸다가 가끔 여행 다녔던 걸 올렸는데 사람들은 여행 다녔던 걸 더 좋아하게 돼서 본캐보다 부캐가 더 사랑받게 되면서 본캐와 부캐가 같이 하게 되면서 요즘은 노래도 하고 여행도 하고 이렇게 여행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뭔가 저랑 궤적이 조금 비슷한 건 있으시네요.
1: 어느 부분?
0: 왜냐하면 워낙 전국을 휘돌아 다니면서 취재하고 했기 때문에 맛집도 다 전국 거 다 공책에다 메모를 하고 명함을 받아서 거기다가 이제 풀로 붙이죠. 옛날에는 공책에 풀로 붙여갖고 보관했는데 책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책을 만들려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술에 들어갔으나 그 집이 그대로 있는지 맛이 변했는지 아니면 프랜차이즈로 뭐 바뀌었는지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누가 물려받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시 확인을 다 해야 되잖아요. 못하겠더라고요.
1: 맞아요. 보통 일이 아니고 저는 이제 요 어플 있잖아요. 지도 어플에 정말 대한민국 지도가 안 보일 정도로 빼곡히 저장을 해놨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게 책으로 저술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맛집은.
0: 네. 차라리 이렇게 유튜브가 있어서 영상으로 바로바로 보냈다면 그게 훨씬 더. 그때 그러면 저도 부캐로 성공할 수 있었는데.
1: 아니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0: 지금도?
1: 네.
0: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우리의 주제는 소도시 여행입니다. 네. 저도 요새 소도시를 하나씩 찾아가고는 있는데.
1: 진짜요?
0: 예. 그러니까 일본을 만약에 갔다. 네. 그럼 대개 교토, 오사카, 도쿄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네. 반대로 꺾어 내려와서 맨 아래. 우리로 치면은 해남. 뭐 고흥 일본의 그런 곳을 이제 찾아다니는 소도시 여행도 했고 그랬는데 관심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도 요새 많이 찾는 것 같은데요.
1: 네 맞아요.
0: 왜 그럴까요 소도시 여행?
1: 저는 일단은 이제 뭐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정부 또 코레일에서 여행 상품 같은 걸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이번 연초에 그걸로 엄청 많이 다녀왔는데 전국 42개 인구 감소 지역에 기차를 타고 가면 그 전액 그 운임을 전액 다시 포인트로 돌려줘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갖고 기차를 마음껏 또 탈 수 있는 그 여행 상품도 있었고요. 요즘은 또 전국 소도시를 가면 반값 여행이라고 해서 또 여행비를 주기도 합니다.
0: 여행비
1: 뭐 한 사람당 10만 원에서 가족이면 50만 원까지 대신 이제 그 지역 화폐로 돌려주죠. 아, 예, 예. 그래서 그걸 또 쓰려고 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아 이게 어떤 정부나 이런 기관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는 게 예. 이렇게까지 이렇게 효과가 있을지 몰랐어요. 그렇죠.
0: 내가 인생을 조금 허사한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예. 왜냐하면 제가 서울에서 누가 강연을 부탁하면서 안 하거든요. 지역은 무조건 갑니다. 왜냐하면 늘 화면에서나 방송에서 접하던 사람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지역은 아무래도 좀 힘드시니까 뭐 라면만 끓여주셔도 가요 이렇게 네.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걸로 가면 다들 소도시만 가는데 저도 네. 야 이거 뭐 이용하면 뭔가
1: 그런 사람들 가지 못하게 하려고 거기에 QR을 그 거기서 지정해주는 관광지가 몇 군데 있어요. 거기 가서 QR을 찍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0: 인생은 그러니까, 잔혹해.
1: 네, 잔혹이라기보다는 아주 철저하죠. 그러니까 아. 그 동네 가서 관광하시고 그 동네 가서 사실 좀 소비도 하시고 오. 그 동네에 대해서 제대로 좀 즐기시라 이런 취지고요. 사실은 이게 제가 저도 잘 몰랐다가 이번에 2026 여행 가는 달이라는 행사에서 예. 제가 이거를 이용을 했었거든요.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에 1,618명이 이걸 이용하셨어요. 올해 5만 천여 명. 무려 31배가 급증해서 예. 이번 연도에 제가 그거 클릭하느라고 엄청 애썼습니다. 그만큼 그런 여행 상품을 만드시면 소도시 관련은 관심이 생기고 그래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소도시 예. 여행을 했고요. 저는 요것도 있지만 이제 제가 항상 여행을 다니면서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인데요. 여행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말인데 예. 여행이란 게 뭐든지 어떤 거를 막 하다 보면 늘잖아요. 여행도 하다 보면 는다. 예, 처음에 여행을 갈 때는 당연히 외국 사람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 갈 때는 그 수도를 가고 메가시티를 가고 조금은 뻔한 여행을 당연히 해야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나라를 또 가게 되고 또 갔던 데를 또 가고 싶지 않아질 때 그때 이제 눈을 돌리게 되는 게 소도시입니다. 사실은 인프라도 조금 적은 것 같고 조금 불편도 할 것 같지만 여행력이 길러지면 그게 좀 재미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소도시를 많이 가게 되고 외국인들도요. 지금 올해 1분기 방한 외국인의 지역 방문율이 34.5%로 3명 중에 1명 이상이 서울 밖을 나갔다고
0: 서울
1: 합니다.
0: 밖으로.
1: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유럽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네. 이제 위상이 다릅니다.
0: 그래.
1: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그룹명을 얘기해도 되나요? 예, 그 BTS라는
0: 뭐, 그 얘기를 뒤에만 땡땡땡 하게
1: 네,
0: 뭐
1: 네, 그분들을 너무 좋아해서 저같이 한국 사람 같은 사람 보면은 괜히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기도 하고 예.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의 입장이 전혀 달라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이 오면 이제는 소도시로 네.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차 이용률도 굉장히 늘어났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정말 진짜 찐 어떤 세월이 멈춘 것 같은 진짜 소도주를 느리고 우리나라를 제대로 흡수하고 가는 것 같아요.
0: 네. 네. 뭐 저도 외국 나가보면 한국 사람이니까 BTS 댄스는 다 할 줄 아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1: 그렇죠.
0: 집에서 연습을 하고 가야 돼 이거.
1: 맞아요.
0: 저 못하, 나 전혀 몰라요 그러면서 창피하고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고. 그렇군요.
1: K푸드 가게 갔는데요. 그 서양인들이 다 우리나라 라면을 엄청 사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0: 문화 강국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1: 너무
0: 자랑스럽습니다.
1: 행복합니다.
0: 네.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한국에 가고 싶어하고 한국에 오면은 이제 서울은 또 몇 번, 부산은 또 몇 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
1: 그렇죠.
0: 소도시로 가고
1: 네.
0: 이런 게
1: 전주도 갔다가 조금 예. 더 소도시로 갔다가 전주. 그리고 저는 산에 가도 엄청 많아요.
0: 산에 가도
1: 네.
0: 등산을
1: 요즘
0: 한다고요?
1: 등산 엄청 합니다. 한국 산
0: 여기까지 와서
1: 엄청 사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이 사람들이 우리의 곳곳을 다 사랑해 주니까 정말 고맙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0: 흔히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네요. 영국 여행 가게 되면 런던 빼고는 다 가. 이제 지겹다는 거죠. 맨날 뻔한 거니까.
1: 네.
0: 그 런던 주변과 아니면 스코틀랜드나 그 위로 올라가서 뭔가 볼만한 것들이 엄청 많은데 런던만 뱅뱅 돌다 오는 그런 여행은 하지 마.
1: 맞아요. 하지만 내가 영국에 처음 갔는데 런던을 안
0: 가야죠.
1: 가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0: 좀
1: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여행력이 늘어서 내가 영국을 몇 번 가게 되면 자 이제 올라가겠죠. 예. 다른 도시로 가게 되겠죠.
0: 그러면 네. 여행력은 커지면 여행력이 커진 관광객을 맞이해야 될 소도시들도 뭔가 그래도 내적 역량을 갖춰야 되는 거죠.
1: 네. 그래서 저는 진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0: 그래요?
1: 아직도 이제 대중교통은 조금 불편하나 일단 우리나라 코레일 그 기차가 정말 잘돼 있어서 예, 저는 기차 여행 좋아하는데 기차로 정말 속속들이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가셔도 다 카톡 택시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머물다가 약간 대중교통이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예. 카톡 택시 부르면 바로 또 오시고 그래서 아,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니까 거기도 또 발전하고 또 모든 그런 어떤 능력치가 좀 커지고 예. 이게 상생되는 것 같아서 예,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0: 저도 지역 소도시에 뭐 강연 때문에 자주 가게 되니까 네. 오히려 이렇게 가끔 이렇게 당황스러워 하긴 하시던데 그러면 몇 시 KTX로 오세요? 근데 KTX를 잘 안 타고 그 아래 등급을 탑니다.
1: 네.
0: 그러면 정거역이 많으니까 구경도 더 할 수 있고
1: 맞아요.
0: 아, 이 도시는 이렇게 바뀌었구나. 물론 기차 안에서 바라보는 거지만 그렇게 다니기도 하는데.
1: 와.
0: 이게 여행력입니다. 어떻게 보면.
1: 기자님 여행력 상당하십니다.
0: 이 정도면 상당한 건가요?
1: 네.
0: 근데 워낙 많이 싸돌아다녀가지고.
1: 아, 네.
0: 자, 소도시 여행의 매력은 뭘까요?
1: 저는 일단은 뭐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매력이라고 볼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일단은 예를 들어서 뭐 소도시의 버스 터미널에 딱 내려요. 그럼 그때부터 시간은 이게 천천히 흐르고
0: 시간이 천천히 흘러
1: 타임머신을 탄 것 같은 느낌이죠. 약간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터미널 건물 자체가 옛날 것이 참 많고요.
0: 아.
1: 거기 내리면 오래된 그 식당들, 오래된 가게들 거기서 그냥 늘 사셨던 분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한 90년대로 뿅 하고 타임머신을 탄 것 같은 그런 느낌에 갑자기 이 분주했던 마음이 약간 이렇게 내려왔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0: 그래서 터미널 옆에 다방자 보이면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1: 아, 나 거긴 안 들어가 봤는데 어때요?
0: 재밌어요?
1: 예, 네.
0: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느낌이 확 듭니다.
1: 그렇죠. 예, 그들은 살던 대로 살았던 그 문화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0: 자, 이럴 게 아니라 지금 빨리 돌아야 되는데
1: 아,
0: 첫 번째 그렇군요. 소개해 주실 네. 소도시는 어디입니까?
1: 아, 전라북도 익산입니다.
0: 익산.
1: 네. 아. 익산 다녀오셨나요?
0: 아, 자주 가죠.
1: 익산은 근데 호남의 어떤 교통의 또 요지이기
0: 네,
1: 때문에
0: 네.
1: 안 갈 수가 없죠. 네. 서울에서 기차로 2시간이면 갑니다.
0: 2시간.
1: 네. 이때도 인구 감소 지역 그 코레일 상품으로 저는 그때 공짜로 다녀왔는데요.
0: 예.
1: 익산은 뭐 하면은 삼국시대 백제 생각이 나죠. 옛날에 이제 만경평야의 작은 마을이었다가 일제강점기에 수탈한 쌀을 실어나르는 이리역을 만들게 되면서 아주 그냥 큰 도시가 된 예. 그런 익산입니다. 일단 익산까지는 기차를 타고 가시고요.
0: 가고.
1: 거기서 그런 차를 하나 빌리면 제가 한 5시간에 한 2만 4천 원?
0: 예.
1: 거기서 1시간 정도 추가했으니까 대략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거 타고선 이제 먼저 저는 가서 익산에 도착하면은 콩나물국밥집.
0: 오.
1: 일단 야. 딱 가서 콩나물국밥집에 가는데요. 그 콩나물국밥집은 토렴을 해줍니다.
0: 토렴을.
1: 네, 아. 토렴을 해주는 곳은 정말로 잘 없어요.
0: 예.
1: 서울에도 남아 있지 않고요. 그 뜨거운 뚝배기를 토렴을 해서 몇 번 이렇게 하면 밥 아래 모든 국물에 모든 그 맛이 그대로 스며드는.
0: 그렇죠.
1: 그런 다음에 첫 숟가락을 먹어도 전혀 뜨겁지가 않잖아요.
0: 처음부터 퍼먹을 수 있어요.
1: 처음부터 퍼먹어서 예. 끝날 때까지 퍼먹을 수 있는. 사실 콩나물국밥은 처음에는 용암 같고 집에 갈 때까지 제가 뜨거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인데 거의 이제 멸치 맛이 정말로 센.
0: 멸치 국물.
1: 네. 멸치 향이 너무나도 센 이 국밥을 토렴을 해서 막 퍼먹으면 이제 여행을 할 힘이 쫙 생깁니다.
0: 오.
1: 거기다가 좀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 모주라고 있잖아요.
0: 모주
1: 네, 모주는 이제 막걸리에다가 대추, 생강, 계피 같은 뭐 약재 넣고 끓인 건데 거의 알코올은 없거든요. 그거 딱 드시고 이제 여행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0: 예.
1: 익산하면은 요즘 굉장히 떠오르는 또 신흥 관광지가 있거든요.
0: 네.
1: 거기부터 일단 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딱 찍고 가면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요.
0: 예.
1: 거기가 바로 황등석산입니다.
0: 황등석산.
1: 그러면 예. 아, 나 산 싫은데 또 산부터 가냐 이럴 수 있겠지만 채석장이에요.
0: 채석장.
1: 네. 그러니까 안으로 파들어간 거죠. 올라갈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거기 딱 서면 이건 이국적인 것도 아니고 약간 로마의 콜로세움 생각도 나고요. 어디서도 못 본 풍경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그 채석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가서 보면 거기다 전망대를 만들어놔서 거기가 요즘 각광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한창 거기서 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깊은지 사람이 정말 조그매 보일 정도로 깊이 파내려가고 있는 곳입니다.
0: 저는 오히려 채석하는 장면을 보는 게 더 여행의 묘미일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1: 너무 신기하기도
0: 프랑스
1: 하고.
0: 프랑스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1: 어떤 말이요?
0: 돈 들여서 왜 달나라로 로켓을 쏴서 가냐? 카페도 없는데. 그 카페가 있어요?
1: 거기가 네. 그 모든 것이 다 보이는 명당 자리에 또 카페가 딱 있습니다.
0: 밑으로 팍 파고 내려갔는데
1: 파고 내려간 그 바로 앞에 통창으로 카페를 딱 만들어놔서 이렇게 보면 그 시간이 지나면서 채석장이 변하는 아. 그 뭐 해가 떨어진다던가 오. 해가 떠오른다던가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차 한잔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주말에는 사람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요즘. 그래서 여튼 중요한 거는 그 익산이 화강암이 유명합니다. 화강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양질의 그 화강암으로 국회의사당 네, 네 건물에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0: 알겠습니다.
1: 황등석산을 보고 그리고 이제 정원에 갑니다.
0: 정원.
1: 네, 아가페 정원인데요. 이름 자체가 이미 하, 뭔가
0: 마음이 따뜻하고 거룩해지는데.
1: 네, 이미 그냥 정원 이름만 그냥 들어도 너무 좋은데 그 아가페 정말로. 1970년 고 서정수 신부께서 예. 그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 복지를 위해서 그런 곳을 만들고 그분들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아. 50년 동안 그 정원을 가꿨던 곳이에요.
0: 요양원 같은 곳을 만드셔서 거기 오신 노인분들이
1: 위해서 이제, 정원을 가꿨어요.
0: 정원을
1: 네, 그리고 그게 50년 만에 아 그분이 50년 동안 가꾼 건 아니고요. 계속 가꾸시다 그분은 돌아가셨고 50년 만에 개방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말로 꼭꼭 베일에 쌓여 있던 정원인데요. 뭐 수목이 17종, 뭐 1416그루가 3만 평 부지를 딱 정말 허허벌판에 정말 정원이 딱 있는데 일단은 만든 이의 마음이 따뜻하잖아요. 곳곳이 정말 따뜻하고요. 어느 뭐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이랑 정말 비길 수 없을 정도로 따뜻하고 아름다운 정원이니까 계절마다 달라질 거예요. 아마. 예. 그러니까 거기서 좀 힐링을 하시는 것도 힐링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0: 아니. 전북 사람들은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해준 거야? 그동안 참나.
1: 원래
0: 아.
1: 서울 사람이 서울 잘 모른다고요.
0: 네. 알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잠시 좀 쉬어가겠습니다. 아, 그래도 나오셨는데 노래 한번 듣고 싶어요.
1: 제 노래 중에.
0: 안지 씨가 직접 부르는 해피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0: 네, 안수지 씨의 해피 몇
1: 네.
0: 년도 발표 노래예요?
1: 몇년 후, 2017년인가? 이제
0: 2000.
1: 제가 키우던 강아지 이름 해피가,
0: 어허.
1: 네, 노견이었을 때 조금만
0: 아이고.
1: 더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신나는 그 음악을 만들었었죠.
0: 예.
1: 네, 아주 영광인 강아지죠. 네, 노래까지 만들어주고, 네.
0: 예. 자, 첫 번째 도시는 익산이었습니다. 두 번째
1: 네.
0: 도시는 어딥니까?
1: 충북 진천입니다.
0: 진천.
1: 네.
0: 생거 진천의
1: 어떻게
0: 진천.
1: 하세요? 네.
0: 뭐, 저, 태어난 동네가 그 근처긴 하니까, 예.
1: 아, 진천 하면은 진짜로 터미널 내리자마자 생거 진천 막 그래요.
0: 써있고 막 그렇죠,
1: 예. 생거
0: 여기저기, 예.
1: 진천을 뭐, 그, 익숙하게 들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산다면 진천에 살아라,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가보면은, 사실은 이제 저는 뭐 여러 군데 가본 건 아니고요. 요즘 충청도에서 굉장히 뜬 곳이고, 숨겨진 걷기 성지라고.
0: 걷기의 성지.
1: 네, 제가 여행을, 저는 걷는 여행을 좋아해서, 주로 이제 트레킹을 많이 다니거든요. 이제 자연, 뭐 강가를 걷거나 요즘 트레킹 코스가 정말 잘돼 있는데 거의 여기는 완벽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초평화라고 있잖아요.
0: 예.
1: 진천에. 초평화를 이렇게 중심으로 천년 된 농다리가 있거든요.
0: 농다리.
1: 네, 고려
0: 오.
1: 시대에 만든
0: 대충
1: 농다리부터
0: 알겠어요. 예.
1: 그거는 원래부터 있었던 다리인데 거기를 건너서 그 아름다운 초평화 강변을 그 호숫가를 쫙 수변을 따라서 걷다가 보면 하늘다리가 나오거든요. 거기까지가 이제 트레킹 코스였는데 얼마 전에 이제 미르 306이라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출렁다리를 만들었어요.
0: 출렁다리를 만들었어요,
1: 네.
0: 거기에.
1: 그래서 여기가 완전히 이제 진천 트레킹 순환 코스가
0: 출렁다리를 만들었다는 소식은 내 들었는데 뭘
1: 네.
0: 그랬어요?
1: 이게 중간에 주탑 같은 게 없이 케이블만으로 그냥 그 309m의 출렁다리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한 바퀴 순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수도 누릴 수가 있고 수변 이렇게 쭉 걸어가다가 그 다리까지 가는 길은 또 이렇게 산길, 숲길이에요. 아주 야트막한
0: 예.
1: 그 숲길도 누릴 수가 있고 미르 309를 건너면서 그 출렁다리에 딱 서면 정말 용 위에 탄 것처럼 그게 약간 용이 그 초평호를 건너가는 형상이라고
0: 오호. 오,
1: 하거든요. 그
0: 아, 그
1: 형상처럼 이렇게
0: 출렁다리가.
1: 내가 용 위에 이렇게 타서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것 같은
0: 오호,
1: 그런 또
0: 멋있다.
1: 느낌이 들지만 또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바들바들 떨면서 봤습니다.
0: 아,
1: 네.
0: 웃기는 얘기 하나만 할까요?
1: 네네.
0: 백두산 천지에 관광객이 많이 안 오니까 중국 쪽에서 저질렀는지 누가 저질렀는지, 아, 백두산 천지 그 호수 속에 괴물이 산대라고 허소문을 퍼뜨렸는데
1: 네.
0: 관광객이 몇 퍼센트가 늘었냐면 1200% 늘었대요.
1: 와.
0: 순식간에. 물론 많이 안 왔으니까 순식간에 뭐 퍼센티지가 올라갔겠지만 그런 거죠. 용이 산다를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스토리를 조금 더잘 만들었으면
1: 여기는 진천은 미르라는 말이 많고 용이란 말이
0: 용이죠.
1: 많긴 한데
0: 예.
1: 사실은 그 초평호를 위에서 봤을 때 진짜 용 같아요. 그
0: 오.
1: 초평호를 이렇게 휘감아 가는 그 형상이 용 같아서 용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호수에 사나? 그게 제가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0: 저도 낚시를 거기서 계속 던졌지만 붕어만 건졌지 용은 못 봤어요.
1: 아,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 좋아한다고
0: 예,
1: 하더라고요.
0: 거기가 붕어찜의 성지죠.
1: 아, 그래서 거기 이렇게 동동 떠 있는 것들이 다 붕어 잡는
0: 그렇죠.
1: 분들이잖아요.
0: 예.
1: 아.
0: 거기서 또 이제 붕어찜 해서 특히 또 이렇게 시래기를 탁 했고, 시래기 맛이 죽입니다. 예. 아,
1: 맛있겠네.
0: 그런 식당 같은 것도 있어요, 거기?
1: 아.

0: 굉장히 특별한 식당이 있습니다.
1: 특별한 식당?
0: 네. 초평호 요 가에 가서 그 무슨 나루터도 아닌데 조그맣게 이렇게 돼 있는 데로 내려가면 거기서 전화를 하면.
1: 하면.
0: 그 건너편 식당에서 배를 타고 데리러 옵니다.
1: 아.
0: 약간 무슨 미션 임파서블 영화도 아닌데 오오. 이렇게 전화하면은 탁 데리러 와요. 탁 물을 가르고 데리러 와. 데리러 와서 고 배를 타고 한 5분도 안 건너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고 되게 재밌어요. 그러면은 이게 거기가 한 50년대 식당이라서 예. 거기는 길이 강 그 거길 건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자리 그대로 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배가 저를 데리러 와서 거길 갑니다. 그러면은 밖에 야외에 평상을 쫙 깔아놨는데 호수에 떠 있는 것 같은 오. 그런 느낌이 딱 나고 예. 바람이 산들산들 불면서 등나무 나뭇가지가 휘날리는 아래서 닭볶음탕을 먹으면.
1: 아, 닭볶음탕이에요? 네. 메뉴가. 오.
0: 앵간히 맛없어도 맛있게 느껴질 법한데. 소종 딱 쓰시고 또 원래 하시던 레시피대로 자기네가 만든 아하. 장과 거기에서 텃밭 그 채소들 갖고 만들어주셔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 닭다리 한번 뜯고 예. 주변 풍경 한번 보면 약간 도끼자루 예. 썩는 줄 모를 정도로. 와, 진짜.
1: 거기 전망대도 하나 있어요?
0: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 여기는 이제 사실은 저희는 걸어갔는데 붕어마을까지 붕어마을까지 걸어가는 게 조금 힘드시다면 택시를 타도 될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배를 타고 나와서 붕어마을까지 걸어가면은 거기서 이제 보통 차로 그 전망대까지 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뚜벅이 여행자니까 걸어 올라가서 한 3, 40분 올라가면 전망대가 이렇게 나선형으로 생긴 예쁜 전망대가 있고요. 거기 딱 올라가서 딱 서면, 딱 서면 한반도가 싹 보입니다.
1: 한반도 뭐
0: 아, 그렇죠. 아까 그, 말했던 예. 그 용 지나간다는 거를 예, 예. 요 각도에서 보면 그냥 영락없는 한반도고요. 제주도도 있고 울릉도 독도까지 있어요.
1: 섬까지 섬. 네. 아 정교하게.
0: 정교하게 거기가 어떻게 지형이 그렇게 돼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평화로운 한반도의 이런 지형을 보면 아 우리나라에도 정말 이렇게 아무런 일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딱 드는 평화로운 비유입니다.
1: 네. 그래서 생거진천이죠.
0: 아 생거진천이죠.
1: 물도 좋고 그래서 쌀도 좋고 아 그래서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별난이 별로 없어요. 평지풍파 이런 게 별로 없는.
0: 그래서 그런가 제가 거기 갔는데 예. 너무 이런 기운이 편안한 거예요. 예. 아무리 걸어도 힘들지가 않고 거기에 그런 그런 얘기 없구나.
1: 생거진천 사후 용인 뭐 묘자리는 용인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0: 맞아요.
1: 살아서가 최고지 뭐 죽은 다음에는 뭐 어디다 아무튼 이게 뭡니까?
0: 맞습니다요. 네.
1: 아, 흥미진진합니다.
0: 네.
1: 그러면 여행 갈 때 스타일을 본래 여행 스타일은 어떤 거예요? 뭐 짐 잔뜩 꾸리거나 하실 수도 없을 것 같고.
0: 짐은 여행력이 늘으면 네. 짐은 줄어요.
1: 그렇죠.
0: 제가 엇보라고 예. 합니다. 그거를 제가 뭐 저기 종교는 그쪽이 아니지만 예. 짐이 무거울수록 제가 힘들어요.
1: 아.
0: 예, 걷는 여행을 하다 보니까 짐은 최소한
1: 아,
0: 뭐 1박 2일, 2박 3일 정도는 거의 짐을 안 가져가다시피 하고요. 저는 뚜벅이 여행. 무조건 대중교통. 왜냐하면 차도 없어요. 예. 차도 없고 없기도 하고 제가 늘 주장하는 저의 여행법은 아, 여정이 길어지면 여행이 깊어진다.
1: 여행이 네. 깊어진다.
0: 그래서 아까 기자님이 얘기하셨듯이 KTX보다는 그 밑에 단계, 그 밑에 단계 무궁화호 타고 가면 덜컹덜컹의 그 낭만과 여행이 더 깊어집니다. 그냥 이렇게 창밖만 바라봐도 모든 순간이 다 기억에 남을 여행의 순간이 되기 때문에 여정을 전 중시합니다.
1: 아마 예를 들면 어떤 도시나 또는 해외 어떤 도시 뭐 상관없이 가셨을 때 걸어 다닌 마을은 속속들이 기억이 잘 나요.
0: 맞아요.
1: 예.
0: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무슨 일이 생겨요. 누군가랑 얘기를 하게 된다든가 뜬금없이 그냥 지나가다가 뭘 먹었는데 아, 너무 맛있다든가 네. 그리고 정말로 이제 뭐 예를 들어 저 멀리 우리나라 소도시를 갔을 때 이렇게 어리버리하고 있으면 네. 그렇게 와서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별 이 사소한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돌아왔을 때 내가 훨씬 더 이게 좀 알찬 마음이 되지 않나.
1: 상으로 비슷하거든요. 저도 네. 짧은 여행이라면 두 손을 주머니 바지 주머니에 넣고 가야 잠깐 속이 편합니다.
0: 그러니까요. 네,
1: 카드만 있으면 됩니다.
0: 네 맞아요. 네, 카드는 요즘 다 됩니다.
1: 네. 네. 아, 그런 여행을 저도 추구하기는 하는데, 이야, 흥미진진하네요.
0: 쟤는 이제 제가 하도 그 제 채널에서도 대중교통만 소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으로 차를 놓고 여행을 가셨는데 그 매력에 빠지신 분들이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을 때 좀 흐뭇하더라고요.
1: 그러면 네. 유튜브를 위해서 촬영도 부지런히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0: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남편이랑 둘이 다니는데, 여행을 방해될 정도로는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촬영 장비 없이 핸드폰으로만 찍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정말 그냥 진짜 날 여행을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 네. 네. 아, 흥미진진합니다. 자, 또 어떤 여행을. 오늘은 전북 익산에서 조금 올라오면서 충북 진천을 거쳤습니다.
0: 네.
1: 자, 근데, 유튜브 제목이 아까
0: 여행의 발견.
1: 네. 여행의 발견. 그 노래도 그런 제목의 노래를 만드셨어요?
0: 그렇습니다. 네. 여행의 발견이라는 제가 만든 노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늘 보던 하늘의 구름인데 또 나온 이곳 하늘엔 감동이 흘러. 이게 매력, 여행의 능력, 살아가는 힘이 되지. 이런 노래예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멀리 가는 것도 좋지만 내가 늘 보던 하늘의 구름,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늘 출근하는 어떤 길, 이것도 그냥 새로운 시선으로 보면 언제나 여행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시선으로 여행하듯이 한번 지내보시는 거 어떨까 한번 권해보고 싶어요. 네.
1: 엄청 철학적인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작품들은 미술관하고 박물관에 가면 있죠. 그러나 아름다움은 우리 주변에 다 널려 있습니다. 그걸 안 찾아보고 못 찾아보면 여행을 이제 실패하는 거죠. 찾아보시면 여행의 시작입니다.
0: 맞습니다.
1: 네, 운동화끈을 졸라매는 것부터가 여행이고 짐을 하나씩 접어서 챙겨 넣는 것도 여행이고.
0: 네.
1: 아, 좋습니다. 소도시 여행 기대됩니다.
0: 네.
1: 네, 기대됩니다. 자, 오늘 아주 반가웠습니다. 좋은 여행 정보도 유익했고 여행에 대한 생각들도 너무 가슴 찡하게 와닿는 것들도 있었고 지금까지 여행작가 안수 씨와 함께 국내 소도시 여행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정오의 티오로즈 변상욱 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다음 주 한 주는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고요. 저 대신 만능 아나운서 최영진 아나운서가 DJ를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압도적인 재미의 최영진 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를 마무리하면서 노래로 마치겠습니다. 안수지 씨가 직접 조금 전에 속삭이듯이 쑥스럽게 부르셨지만 직접 부르는 여행의 발견 들으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다는 말씀 드렸는데 다녀와서 또 여러분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12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방면으로 성산대교 조금 못 간 지점입니다. 3차로에 사고 있었고요. 이 사고 처리 작업으로 뒤로 마포대교 이전부터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또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가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한남방면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이후로도 여의도 부근 각각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울 요금소 진출로 광장부입니다. 승용차 관련 사고 있었고요. 사고 처리 작업 한창입니다.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서해안고속도로도 목포방면으로 안산분기점 부근 1차로에는 사고가 있었고 지금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팔탄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사이 4km 구간도 정체입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지연입니다. 예전에 어릴 때 학교에서 포도알 스티커 받아보신 기억 나시나요? 부모님 말씀 잘 듣기,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기, 정리정돈 잘하기 등등 하루에 하나씩 착한 일을 하면 선생님이 이 포도알 스티커를 붙여주셨잖아요. 월말이 되면 하나 둘 모인 스티커가 어느새 포도 한 송이가 되고 이걸 학용품이나

작은 선물로 바꿀 수 있었고 가끔은 이 빈 포도알을 바라보면서 내일은 하나 꼭 받아야지 혼자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이번 달 계획했던 일들을 다 이루지 못했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8월이라는 새 스티커판이 내일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8월의 마지막 날에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모두 나만의 포도 한 송이를 알차게 완성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입니다.

0: 가호의 시작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그 여는말에서 8월이라는 새 스티커판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 아, 혹시나 뭐 7월에 좀 아쉬웠던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다시 힘을 내봅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선곡의 진심인 모든 선곡엔 이유가 있는 천효진 PD님이 오늘 첫 곡으로 이 노래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부터 일상 속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 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과 꿀 정보까지 오늘도 가정 경제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방송 한 시간 함께해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재무 전문가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이재한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정용환입니다.
0: 아, 진짜 시간이 빨라요. 벌써 7월이 다 지나갔는데
2: 맞아요.
0: 두 분은 이번 한 달을 뭔가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재한 팀장님?
1: 정말 짱이다.
0: 예? 네?
1: 정말 스펙타클했어요, 정말.
0: 아, 뭐 네. 무슨 일 있으셨어요?
1: 아, 일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어떤 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좀 다양한 문제들도 좀 있었다가 또
0: 왜요? 잘 저랑 해결됐다가. 방송하는 게 그렇게 힘드셨어요? 아니,
1: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생활. 예.
0: 뭐
1: 생방이 아니라
0: 방송이 생활. 생활이신 분이니까.
1: 아, 그건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0: 그건 그래.
1: 방송하듯 생활을 하니까
0: 예, 예.
1: 아주 스펙타클하게 한 달을 보냈습니다.
0: 예. 8월은 좀 더 안정적으로 좋은 일이 많으시기를.
1: 아, 그럼 좋겠어요.
0: 예. 오늘은 네. 제가 또 마지막 그이 올해에는 마지막 방송하는 날이다 보니까 오늘은 평소와는 다르게 우리 두 분께 어떤 온정어린 덕담을 많이 해드리기로
2: 친절하게 네.
0: 예 친절한 네. 방송 만들어가 보도록 해요. 정영환 팀장님은 7월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2: 롤러코스터 같았다.
0: 비슷하시네. 아니, 두 분 무슨 일 있으셨나?
2: 아니 일단은 비가 많이 왔잖아요.
0: 맞아요.
2: 그러니까 기분이 많이 울적한 날도 있었고 좀만 해가 뜨면 또 기뻤다가 또 울적했다 이게 반복되는 게 또 했었고
0: 또 저만 나면 텐션 올라가고
2: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이번 달 7월 달에는 참 많은 분들이 많이 힘들었죠. 바로 네. 주식장이 롤러코스터였다.
0: 그렇습니다.
2: 그래서 예. 그게 그날의 기분이 이날의 하락과 상승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0: 네, 그러게 말이에요. 아, 맞아요. 진짜 주식 때문에 이번 달에 마음고생 많이들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7월의 또 마지막 날에 뭐 이렇게 짠 것처럼 아까 제가 12시 뉴스 할 때 보니까 오늘은 또 장이 급등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다고.
2: 지금 아주 빨갛더라고요.
0: 네, 두 분의 일상만큼이나 이번 달은 우리 그 주식 시장도 롤러코스터 스펙타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이나 주식 시장이나 다음 달에는 좀 더 안정적으로 좀 우상향 해가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연 언제나처럼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축, 보험, 재무설계, 은퇴, 연금 등등 일상 속 모든 경제 관련 고민과 궁금증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이고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 꼭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생방 시간에는 물론이고 오전 9시 재방송 시간에도 문자창 언제나 활짝 열어둘게요. 샵 0951번으로 상담 신청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서울에서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34평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은 13억 5,900만 원, 평균 전세 보증금은 7억 3,3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올해 2분기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매매 가격은 1년 전보다 1.3%, 전세값은 7.2%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요. 자치구별 평균 매매 가격은 서초구가 33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강남구와 송파구, 용산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역시 서초구가 11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와 송파구 순으로 조사됐는데요. 특히 전세값은 은평구를 제외한 서울 25개 자치구 대부분에서 상승한 가운데 강북구는 1년 새 20% 넘게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도 서울 전세값은 성북구와 금천구, 노원구 등 강북권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 허가제 등의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줄면서 강북권을 중심으로 전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은행에서 상장지수 펀드, ETF 신탁 상품에 투자한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수수료를 선택해 최대 7배가 넘는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개 주요 은행의 ETF 신탁 판매액은 올해 5월 10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8배 이상 늘었고 수수료 수익도 10배 넘게 증가했는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평균 34일 정도만 보유하는 단기 투자를 했는데도 가입할 때 한 번에 약 1%를 내는 선취 수수료를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단기 투자자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선취 수수료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투자 기간에 맞는 수수료 체계를 선택했다면 은행이 받을 수수료는 545억 원 수준이지만 실제로는 3,948억 원을 받아 7배 이상 많았다고 분석했고요. 또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ETF 신탁 수수료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판매 절차와 성과 평가 기준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의 기능을 담은 새로운 교통카드 기후동행패스가 오는 9월 1일 정식 출시됩니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의 모두의 카드에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혜택을 추가한 교통카드로 기존 기후동행카드 운영 종료에 맞춰 도입되는데요. 서울시는 청년 할인 대상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34세 대신 19세에서 39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청년 이용자는 정류령 기준으로 최대 30%까지 환급받을 수 있고 정액형은 5만 5천 원에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금액에 따라 정류령과 정액형 가운데 더 유리한 방식을 자동으로 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 정부의 모두의 카드를 이용하던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서울시 특화 혜택이 자동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이 새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혜택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운영을 오는 9월 30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고요.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출발해 볼까요?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 위기의 가정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BOBO SOS가 울리면 저희 머니특별시의 재무전문 구조단이 빰빠라밤빰빰 하고 출동하는데요. 오늘의 출동지는 충남 홍성이라고 합니다. 함께 해볼 이야기 주제는 뭔가요?
1: 자, 오늘의 주제는 노후 준비, 연금과 보험의 목적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입니다.
0: 목적부터 바로 세우자.
1: 그렇습니다. 네. 자, 연금인 줄 알고 가입한 종신보험, 그리고 은퇴 후까지 이어지는 갱신형 보험료 부담처럼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연금과 보험의 차이부터 은퇴 전에 꼭 점검해야 할 노후 준비 방법, 그리고 보험료 부담은 줄이면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헬로 여러분. 저는 40대 후반, 아직은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빛이 나는 솔로. 다행히 지금 다니는 회사가 정년까지는 다닐 수 있는 곳이라서 앞으로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바짝 일하고 60대 초중반쯤에 멋지게 은퇴하지 유후 하고 나름 태평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저의 현실을 마주하게 됐지 뭐예요.
2: 아유, 다들 늙어서 뭐하고 뭐 먹고 사는지 준비해뒀니? 아유, 우리는 애들 학원비 대고 대출 이자 갚고 나면 통장이 그냥 통장이야.
0: So sad.
3: 말도 마. 그래도 남편 퇴직금이랑 둘이 붓고 있는 연금 합치면 나중에 사회비는 나오겠지 싶어서 지금 악착같이 모으고 있어. 옥순아, 넌 혼자 벌어서 혼자 쓰니까 너무 좋겠다. 노후 준비 아주 빵빵하게 잘해놨겠어.
0: What? 노후 준비? Nope. 난 아직 그런 거 안 해. 혼자 자유롭게 여행 다니고 주말에 맛집도 다니고 지금 내 인생 즐기기도 so busy. 너무 바빠.
3: 야, 너 제정신이야? 너 저번 달에도 해외 다녀오고 주말마다 호캉스 가잖아.
0: 그렇지.
3: 지금 그렇게 버는 족족 다 쓰면 나중에 늙어서 어쩌려고 그래? 너 지금 연금 하나도 안 들어놨어?
0: What? 집에 오는 길에 휴대폰 뱅킹 앱만 몇 번을 들여다봤습니다. 분명 월급은 꾸준히 받았는데 내 돈은 다 어디로 간 거지? 나 진짜 이대로 늙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지인이 좋다고 추천해준 연금 상품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덜컥 가입부터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입하고 나니까 급하게 든 이 연금이 진짜 제 상황에 맞는 게 맞는 건가 싶어서 며칠째 잠을 설치고 있거든요. 전문가님들, 홧김에 가입해버린 제 연금 상품이랑 현재 엉망진창인 제 재무 상태, 그리고 앞으로의 노후 준비까지 아주 속 시원하게 점검 좀 부탁드립니다. 쿨 앤 콜드 점검. Please help me. 라고 우리 청취자분께서 이런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0: 정말 두분 애쓰셨어요.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9709님께서 바로 세분 연기가 짱이십니다.
1: 어머, 감사합니다.
2: 어떻게 이 목소리 유지하면서 방송 한번 해볼까요?
0: 아니요, 그것은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예, 듣기가 좀
2: 저도
0: 거북하실
2: 그냥 해본 말이었습니다.
0: 예, 그러셨어야죠.
2: 다행이에요, 거절해주셔서.
0: 예, 좀 그만 멘트하셔도 될것 같아요. 예, 혼자 생활하면 오히려 돈이 더잘 모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막상 까보면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우리 청취자분도 좀 그런 상황이신 것 같은데, 지금 재무 상황이 어떠셨나요?
1: 네. 자, 우선 월 실수령 소득은 480만 원 정도
0: 오,
1: 되었습니다. 높죠.
0: 능력자시네요.
1: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뭔가 우리 집은 애 때문에 남편 때문에 돈이 많이 나가. 너 혼자니까 덜 나가겠지. 하지만 실제로 혼자 계신 분들 더 많이 씁니다.
0: 예.
1: 자, 이분요. 생활비가 평균 320에서 340만 원 정도 사용하고 계시고요.
0: 진짜 빛이 나는 솔로.
1: 그렇죠. 왜냐하면 호캉스 가는 게 한두 푼이니까.
0: 그러니까. 예.
1: 좀 해외도 가야 되고요. 예.
0: 그렇죠? 맛집도 또 좋은데 많이 다니실 거 아니에요.
1: 혼자 외로우니까 이런 풀어야죠. 그쵸. 자, 이러다 보니까 1인 가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조금은 아니고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0: 많은
1: 네, 조금 많은 편입니다.
0: 예, 예.
1: 자, 그래도 다행인 점도 있어요. 이 노후 준비는 아예 안 하고 계신 건 아니었더라고요.
0: 오, 다행이네요.
2: 그러니까 직장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연금은 꾸준히 납부가 되고 있었고 또 한 직장에 오래 계시다 보면 당연히 퇴직연금, 뭐 퇴직금 이런 것들도
0: 그렇죠.
2: 잘 쌓이고 있겠죠.
0: 네.
2: 여기에 세액공제도 가능한 IRP까지도 준비는 하고 계셨어요.
0: IRP까지?
2: 네.
0: 아니, 이 정도면 노후 준비 꽤 잘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2: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0: 네네.
2: 그 내용만 봤더니.
0: 네.
2: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개인연금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3층 연금 얘기하잖아요.
0: 연금석탑. 3층
2: 그렇죠.
0: 연금석탑.
2: 1층은?
0: 국민연금.
2: 그렇죠. 2층은?
0: 퇴직연금.
2: 그렇죠. 3층은?
0: 개인연금.
2: 그렇죠.
0: 시작부터 나 자신 칭찬해.
1: 네, 칭찬입니다.
2: 네, 칭찬해요. 네. 네, 어쨌든 그 3층 연금 중에 3층이 문제였던 거예요.
0: 으흠.
2: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견된 점이 있었습니다.
0: 예,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였습니까?
1: 바로 이 최근에 아까 말씀하셨죠. 급하게 하나 가입한 연금 하나 있다.
0: 지인이 좋다고 해서.
1: 지인 좋다고 해서. 자, 이거 이미 좀 눈치가 채렸을 거예요. 어떤 보험이었 맞아요. 연금 아니라 종신보험이었습니다.
0: 아이고.
1: 빠밤. 네.
0: 빠밤.
1: 청취자분께서는 연금이라고 생각하고 가입을 했는데 실제로는 사망보장을 목적으로 바로 이 보장성 보험이 종신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던 겁니다.
0: 근데 이렇게 헷갈리시는 상황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연에도 많이 들어오고 지금 또 그런 상황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상품을 또 그렇게 알고 잘못 가입을 하게 되신 걸까요?
1: 자, 우선은 이런 상품, 특히 종신보험을 연금을 착각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큰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보험료입니다.
0: 예.
1: 보험료가 워낙 높으니까 아, 연금이 맞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게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이런 설명을 듣습니다. 중간에 필요할 때 이 돈 찾을 수도 있고요. 추가 납입을 통해서 뭐 펀드를 더 운영할 수도 있고요.
0: 예.
1: 나중에 이거 연금으로도 전환할 수 있어요.
0: 아.
1: 자, 이 말을 들으면 일석삼조, 일석사조가 떠오르는 상품이 되겠죠.
0: 그럴게요.
1: 자, 이런 설명을 듣고 연금 보험을 이분도 똑같이 가입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0: 네, 충분히 혹할만 하죠.
2: 그러니까 설명 자체가 틀린 건 아니고요. 이
0: 네.
2: 종신보험 자체도 일단 뭐 중도 인출, 추가 납입, 연금 전환 다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상품마다 제각각 갖고 있는 목적이 있어요.
0: 고유의 목적.
2: 만들어진
0: 있죠.
2: 목적이 있죠.
0: 네.
2: 예,
0: 네,
2: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상품을 설명 듣고 이게 어떤 상품인지에 대한 그 목적을 가진 이 캐릭터라고 할까요?
0: 네.
2: 그거는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추가 납입이라든가 연금 전환이라든가 이런 기능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 상품의 근본적인 목적이 연금은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2: 그렇죠. 이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사망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고
0: 네.
2: 연금보험은 내 퇴직 이후에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성 상품이잖아요.
0: 그렇죠.
2: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일단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운용되는 방식도 다르고
0: 네.
2: 쉽게 얘기하면 사업비도 달라요. 종신보험은 사업비가 무조건 클 수밖에 없죠.
0: 예.
2: 무조건 줘야 되니까 사망은 누구나 하잖아요.
0: 누구나 죽는 날은
2: 언젠가는 무조건 줘야 되는 돈이면
0: 네.
2: 사업비를 높게 뗄 수밖에 없죠.
0: 네네.
2: 그런데 상대적으로 연금보험은 노후를 위한 거니까 낮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비의 크기도 다르기 때문에 해지원금도 달라요.
1: 자, 그런데 우리 청취자분 바로 월 50만 원씩 10년 동안 납입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0: 네.
1: 이렇게요. 자, 20년 뒤 은퇴를 위한 소중한 자금이 알고 보니 연금이 아닌 종신보험으로 들어가 있었다.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겠죠.
0: 그러니까요. 우리 청취자분 내가 노후 연금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매달 이렇게 50만 원 큰 돈을 붓고 계셨는데 이게 사실은 종신보험이었다. 상당히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문제가 그런데 또 있었다면서요.
1: 또 있었어요. 아주 종합보험이었습니다. 아. 어떤 거냐. 바로 사실 그 저희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연금은 종신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또 뭐 네. 있죠? 보험은 비갱신 또 갱신이 있다고 했잖아요.
0: 예. 혹시 자, 이게 갱신이면 보험료가 많이 있지 않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보험료가
1: 맞아요.
0: 갱신이면.
1: 네. 지금 아나운서님처럼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0: 아,
1: 사실
0: 재밌네.
1: 저희는 또 하나의 문제를 더 크게 봤던 게 바로 은퇴 이후에도 계속 부담을 해야 하는 바로 이 갱신보험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의 노후 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네. 청취자님이 가입하신 보험을 살펴보니까 갱신원 보험이 두 건이 있었어요.
0: 네.
1: 한 건은 15년짜리, 15년마다 되는 15년 갱신.
0: 네.
1: 하나는 20년 갱신이었는데 지금 당장 보험료는 부담되지 않을 수 있지만 앞으로가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0: 네. 계속 이제 올라갈 테니까.
2: 아무래도 이제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건데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이 보험료가 계속 오르게 되면 세금도 내야 되죠. 건보료 내야 되죠. 뭐 내야 될 게 산더미처럼 아직 남아 있습니다.
0: 맞아요.
2: 재산이 있으니까.
0: 예.
2: 근데 이 보험료까지 올라가게 되면 생활비의 부담이 가중되겠죠.
0: 네.
2: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이 은퇴 시기 이후에는 작은 보험료의 인상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0: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이 은퇴 이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소득이 줄어들고 같은 돈이라고 해도 더 내기가 부담스러워지는데 심지어 갱신이 돼버리면 보험료가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2: 그렇죠.
0: 예, 우리 청취자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갱신형 상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 보험료가 더 올라갈 거라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성이 그렇죠. 아니라 무조건 그렇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하나, 그러니까 두 개를 봤을 때 하나는 62세의 갱신,
0: 네.
2: 또 다른 하나는 65세의 갱신인데요. 아무래도 뭐 의료기술, 뭐 의학기술들이 발달이 되면 당연히 생명에 대한 그 연장도 되겠죠.
0: 네, 뭐 100세 시대에 뭐 넘어가고 네. 있다잖아요.
2: 그렇게 오래 사는 시대가 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질병이 발병할 확률이 낮아졌냐? 그건 또 아니에요.
0: 예.
2: 그건 개개인의 식습관이나 생활력에 또 달려있기 때문에
0: 네.
2: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질병 발병률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이치잖아요.
0: 네.
2: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의 폭이 높을 수밖에 없고
0: 네.
2: 인구 구조도 당연히 지금 저출산이 연속되고 있기 때문에
0: 네.
2: 보험회사에서 이득을 취하려면 갱신형 보험을 비싸게 하거나
0: 예.
2: 새로 가입할 때 보험료를 비싸게 인상시킬 수밖에 없겠죠.
0: 그러니까 이렇게 은퇴하고서 노후에 보험료 부담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너무너무 막막할 것 같아요.
1: 맞아요. 우리 반대로 줄여야 하는데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은퇴 이후에도 계속 보험료를 내는 구조보다는 당연히 은퇴 전에 납입이 끝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보자라고 판단하고 저희가 상담을 진행해봤어요.
0: 네, 그렇다고 해서 또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보험들을 무조건 해지해라 또 이런 분들 아니시잖아요.
1: 절대 아니죠. 일단 저희 방송에서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일단 좀 기피합니다.
0: 맞아요.
1: 무조건 없어요.
0: 예.
1: 자, 기존 보험에는 이 오래전에 가입해서 좋은 조건에 잘 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유지하기로 했고요.
0: 네.
1: 무조건 해지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유지하고 부족한 부분만 보완하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항상 네. 말씀드리죠.
0: 예, 알겠습니다. 자, 우선 연금은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2: 네, 연금으로 둔갑한 종신보험이잖아요.
0: 네.
2: 네, 이거는 일단 가입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청약 철회가 가능한 기간이었기 때문에 청약 철회를 통해서 내가 냈던 한 달분 보험료는 다 돌려받았고요.
0: 네.
2: 그래서 불필요한 손해 없이 일단 정리는 했습니다.
0: 아, 이건 정말 잘된 일이네요.
2: 일단 예. 청취자분의 이 저축 여력이라든지 뭐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런 준비된 상황들을 함께 고려해서 다시 좀 판을 짜봤는데
0: 네.
2: 이 평소 투자 성향도 보수적인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정형을 원하셨죠. 뭔가 이렇게 손실보다는 나는 좀 이렇게 확실하게 받고
0: 예,
2: 싶은
0: 예.
2: 어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보증형 연금 상품으로 해서요. 월에 한 50만 원씩 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0: 네, 원래 그 종신보험에 넣고 그쵸? 계셨던 만큼.
1: 그금액 그대로 바꾼 거예요. 자, 그리고 네. 성과급이나 여유자금이 생길 수 있잖아요.
0: 네.
1: 자, 이런 경우에는 추가 납입 제도를 활용해서 조금 더 우리의 연금에 좀 불려나가자라고 했습니다.
0: 네.
1: 자, 매달 무리해서 납입하기보다는 상황에 맞게끔 노후자금 늘려가자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0: 그렇게 준비를 잘 해나가면 한 달에 50만 원씩이나 넣으시니까 나중에 노후 생활비가 꽤 준비가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1: 그쵸. 왜냐하면 월 480만 원도 버시는 분이면 꽤
0: 네.
1: 있으시겠죠.
0: 네.
1: 자,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 다 합쳐서 65세 이후에 약 22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일단 계획을 잡아놨고요.
0: 네.
1: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수령하기로 설계했습니다. 자, 이후에도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약 150만 원 정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혼자 생활하신다는 점을

0: 고려하면 충분히 안정적인 노후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리고 추가 납입을 제도를 활용해서 이 연금액을 220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한번 늘려보자. 아. 가능하면이라고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1: 좋습니다. 연금은 이렇게 다시 잘 바로잡았고 아까 우리 정 팀장님이 짚어주셨듯이 은퇴 이후에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죠. 자, 이제는 보험은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도 궁금해지네요.
2: 네, 우선 이 갱신형 보험들을 비갱신형으로 변경을 했고요. 예. 일단 기존에 부족하다고 여겨졌던 뇌혈관 질환 내용들도 보충을 했고 급성 심근경색증만 보장이 되었던 내용들도 심장질환까지 해서 경증질환인 부정맥, 심부전, 염증질환, 판막질환 뭐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1: 네.
0: 자, 여기에 수술비가 빠지면 아쉽죠. 수술비 보장 당연히 보완했습니다.
1: 네.
0: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보험료 납입기간이었잖아요. 그래서 20년 납으로 가입하며 은퇴 이후까지 보험료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했냐? 10년 납으로 진행하기로 해서 은퇴 전에 전부 다 보험료 납입을 끝낼 수 있도록 진행을 완료했습니다.
1: 와, 정말요? 그러면 이 직장을 은퇴하시면서 이제 나의 보험료 부담도 함께 은퇴를 하는 거네요.
2: 그렇죠.
1: 같이 끝나는 거네요.
2: 그렇죠. 약 6년 후에 기존 건강보험은 납입이 끝나게 되고요. 10년 후에는 새롭게 준비한 보험까지 모두 납입이 완료가 됩니다.
1: 네.
2: 그 이후에는 실손보험 정도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노후에 부담하는 뭐 이 크기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다라고 네네. 판단이 되는 거죠.
1: 그러네요.
0: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았던 게 10년 뒤에도 혼자 계실 거라는 가정하에 준비를 했잖아요. 그 혼자 계신 분들한테 만약에 보험으로서 무언가 필요하냐라고 여쭤본다고 하면 당연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간병인. 정답. 딩동댕.
1: 나 자신 너무 칭찬한다.
0: 오랜만에 해도 역시. 역시. 자, 맞습니다. 자, 혹시 나중에 입원하게 되면 보호자나 간병인을 구하는 거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간병인 보험도 함께 준비를 하기로 했고요.
1: 네.
0: 자, 보험료는 월 5만 원 정도로 부담 없는 수준에서 준비를 도와드리도록 했습니다.
1: 예, 뭐 가족이 있는 분들도 요즘 뭐 간병비 보험 거의 필수로 보시는데 혼자 계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꼭 필요하다. 더욱더 필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2: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건강할 때는 사실 뭐 간병비 필요할까? 간병인이 필요할까? 뭐 또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나는 이번에도 누가 옆에 있는 거 싫어. 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막상 입원하게 되면 나 간병이 있나?
1: 누가 간호해 주지?
2: 제일 먼저 물어보세요. 나 간병 가입해 있나?
1: 아. 네.
2: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던 분들도 막상 입원할 상황이 앞에 코앞에 딱 닥치면 나 간병비 준비되어 있는지 좀 봐주세요. 먼저 물어보시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경제적인 부담도 줄이고 가족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점검해보시면서 필요성을 좀 체크해두시면 좋죠.
1: 맞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우리 두 팀장님들 굉장히 알찬 상담을 마무리해 주신 것 같은데요. 상담 마친 뒤에 청취자분 반응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0: 예. 왜냐하면 저희를 만나신 게 지금 실제로 연금인자로 가입한 종신보험을 가입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만난 거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놀라움 그리고 만족감도 있었지만 두 번째 가장 컸던 게 배신감이시더라고요.
1: 배신감.
0: 아, 나 이런 거 좀 몰랐는데. 나 얘 한 번 소개를 받은 거잖아요. 지인한테.
1: 그렇죠. 좋다고.
0: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더 배신감 느껴졌다고 해요.
1: 예.
0: 연금이라고 믿고 가입했던 상품이 종신보험이었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두 팀장님 저희를 만나서 바로잡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고 이런 말씀 한마디 하셨어요. 아, 저도 사실 이 방송을 오늘 처음 들은 게 아니라 꾸준히 들어왔었다.
1: 아.
0: 근데 항상 고민했다. 네네네. 이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방송이 끝나버리면 그냥 나중에 또 하지. 이렇게 해서 안 했다가 한 게 벌써 6개월 가까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러셨구나.
0: 이분이 하신 말씀이 최대한 아 여러분들은 빨리 만나는 게 너무 좋겠네요. 라고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1: 네. 그러게요. 이렇게 딱 망설이시다가 너무 시기 적절한 순간에 딱 신청해 주셔서 계속 고민하고 망설이시면 나의 피해만 키울 뿐입니다. 예.
2: 그렇죠. 그 생활비도 함께 점검을 좀 더 추가로 한번 해봤는데 저희가 재무 관련된 내용을 하게 되니까 한 달에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는 이건 저희의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줄일 수 더 줄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 금액은 비상금 또는 단기 저축으로 활용을 해서 목돈이 좀 만들어지면 다시 그걸 통해서 상담을 좀 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뭐 이런 방법을 함께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1: 네. 오늘 우리 청취자분 사연은 크게는 두 가지 문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금인 줄 알고 종신보험에 가입을 했다. 그리고 은퇴 이후까지 보험료를 내는 구조가 지금 갖춰져 있었다. 근데 이런 두 가지 케이스는 굉장히 많은 청취자분들께 또 공통적으로 해당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0: 하지만 종신보험의 근본적인 목적은 연금이 아닙니다. 오늘도 연금 3층 석탑 저희가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균형을 잘 잡으시고 또 은퇴 이후에 가뜩이나 소득이 줄어들 텐데 보험료가 계속 유지되거나 더 올라간다.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질 그런 상황이잖아요. 은퇴 전에 보험료 납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내가 가진 보험, 우리 가족의 보험 잘 점검해 보시고 전문가들과 함께 어떤 건 유지할까, 어떤 것은 좀 보완할까 잘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도 그 간병비 보험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새삼 한 번 더 느꼈는데요. 특히나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면 간병 준비, 게다가 또 비상자금 준비 이런 부분까지 전문가와 함께 챙겨보시면 더 나의 노후를 든든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 함께 드려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면 내 보험도 우리 가정 보험도 전문가랑 같이 맞춤형 상담해보고 싶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0951번 알고 계시죠?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간편하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방송 내용 관련해서 뭐 어떤 질문 문자든 다 환영입니다. 샵 0951번으로 우리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여러분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길 기다리고 있을게요. 에스파가 부릅니다. 리치맨.
1: My mom said to me, find someone who can give you everything. And I said, Mom, I already have everything. I am a rich man. I am a rich man.
2: I am a rich man. I don't care myself. I am a rich man. I don't care myself. I am a rich man. I'm my only expense.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소비자 민원실 문을 활짝 열고 오늘도 업무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음악 나가는 동안 9192님께서요. 보험 상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참여 안내 드리고 넘어갈게요. 샵 095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전문가와 함께 보험 상담 원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간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바로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민원 사연 2037님께서 따끈하게 보내주신 문자예요. TBS의 이것도 중요한데 TBS의 보물 같은 간판 아나님 귀요미 여신 연디 뿜뿜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에 다시 뵈어요. 웃음 웃음까지 핵심이었고요. 자, 이제 뒤에 내용 읽어드릴게요. 연디, 제가 유병자 4세대 실비를 들었는데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6개월에 한번 정기검사 받으러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한번 진료받을 때 큰 진료비가 드는데 이 진료비 청구를 진료 갔다 와서 그때그때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님 다른 거 모았다가 연말에 청구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약도 많이 타는데 약제비도 실비 청구 가능한가요? 하셨습니다.
1: 자, 우선은 이건 사람들마다 성향의 차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제 고객분들 두고 갈 때마다 주시는 분들이 있고 한 번에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갈 때마다 달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한 번에 모으다 보면 결국은 빠질 수도 있는 것도 있고요. 네. 서류들이. 네. 그리고 결국 이 보험금 청구에서 보상 관련된 부분도 사람이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양이 한 번에 들어가면 분명히 누락되는 부분도 한 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매번 가실 때마다 놓치지 않게끔 다 정리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거 매번 이렇게 없애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더라고요.
0: 네. 그 어떤 분들은 매번 그때그때 청구하기가 귀찮고 번거로우니까 모아서 하겠다 그런 분들 계신데요. 그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때그때 그 건건으로 청구를 바로바로 하시는 것이 또 챙길 수 있는 보험금을 다 챙길 수 있지 않을까.
1: 이런 것도 있죠. 뭔가 빨래를 네. 모아서 하는 분과 그때그때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0: 설거지도.
1: 근데 그때그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깔끔하고.
0: 그리고 약도 많이 타는데 약제비도 실비 청구 가능하냐고도 물으셨거든요.
2: 가능하죠.
0: 끝입니까?
2: 아니, 가능하냐 물어보면 가능하죠.
0: 아주 성의 있게 민원 상담을 해주세요.
2: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1: 중요한
2: 사실.
0: 네, 중요한 사실.
2: 중요한데 주의해야 되니까.
0: 예.
2: 중요한 사실. 네. 네. 일단 청구를 하실 때 가벼운 내용이라고 해서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0: 네.
2: 뭐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왕이면 가벼운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설계를 해주셨던 담당자분이랑 소통해서 청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청구를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청구가 향후 발생하는 질병과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그 앞전에 청구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0: 예.
2: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가벼운 내용이라고 해서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는 것보다
0: 네.
2: 저 이런 내용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이거 청구하면 될까요? 뭐 이런 내용이라도 한번 물어보시고 담당자와 소통하신 후에 청구를 하시거나 담당자에게 청구를 맡겨주시거나 이런 것들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다음 민원은 628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는데요. 39이 된 지금 아직도 혼자입니다. 나이 들수록 또 결혼을 굳이 왜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현실적으로 혼자 살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아요. 보험도 그동안 권유받을 때마다 하나씩 가입하다 보니 어떤 보장을 받는지 또 매달 보험료를 얼마나 내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지냈는데요. 최근 가입 내역을 정리해보니 보험료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제 40대를 앞둔 만큼 필요한 보험은 줄이고 싱글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보장만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 좀 알려주시겠어요? 라는 고민상담 민원 넣어주셨습니다. 6287님께서도 우리 아까 119 사연에서 만나뵀던 청취자분처럼 빛이 나는 솔로 오늘 예, 이 빛이 나는 솔로분
1: 좀 같이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그렇게 혼자 쪽쪽 못 드시지 마시고
0: 그러게요. 뭐 이틀 네. 우리가 왜 재롱 부리는 동안 본인은 물을 드세요.
2: 아니 지금 목이 약간 가서 지금 준비를
0: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정말 이런 그 솔로로 지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 이런 인식도 많이 퍼졌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 중심으로 가입해둔 보험이 지금의 나한테도 이게 정말 맞는 걸까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 실제 상담해보시면 이런 분들 많으시죠?
1: 많아요. 이제 불과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부부나 가족 상담 위주가 더 많아요.

0: 37%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1: 네.
0: 자, 반대로 4인 가구는 같은 기간에 31.31% 정도에서 13%대로 확 줄었고요.
1: 그렇네요.
0: 자,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이혼이나 별거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서 독거 가구 증가 등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고 해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1: 정말 이제는 1인 가구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요. 방금 통계 읽어주신 거 참고하면 세 가구 중에 한 가구 이상이 1인 가구란 얘기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그만큼 대표적인 가족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 꼭 준비해둬야 하는 보험이 뭐 따로 있을까요?
2: 뭐 사실 뭐 1인 가구라고 해서 뭐 특별히 이건 뭐 마치 1인 가구니까 꼭 준비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고요. 일단 누구에게나 통상적으로 좀 포괄적인 내용으로 보험을 먼저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죠.
1: 네.
2: 저희가 핵심으로 늘 말씀드리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1: 네네.
2: 실비, 실손의료비, 그다음에 암내심 진단비,
1: 예.
2: 그다음에 1호종 등의 수술비, 그다음에 뭐 암이나 뭐 혈관 질환에 관련된 치료비 이런 기본적인 항목들을 포괄적으로 준비하는 거는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1: 예.
2: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먼저 갖추시는 거를 비갱신으로 먼저 갖추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1: 네.
2: 다만 1인 가구라고 한다면 이 3대 진단비를 뭐 여유 있게 좀 하시다든지 아니면 치료비를 좀 여유 있게 좀 하신다든지 좀 이런 크기를 조금은 키우는 거는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네. 본인 혼자서의 본인 생활을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1: 네.
2: 옆에서 누가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1: 네.
2: 가장이고 혼자. 내가 아파서 소득이 끊기면 나의 경제 생활은 상황은 아예 바닥으로
1: 그렇죠.
2: 네,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소득이 없어도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구성할 수 있는 만큼의 진단비나 치료비를 준비하시는 거는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1: 네. 실손, 3대 진단비, 뭐 수술비, 치료비 사실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2: 맞아요.
1: 우선적인 보장들이죠.
0: 맞아요. 자, 그리고 반대로 조금 줄여도 되는 혹은 굳이 필요 없는 것도 있어요. 바로 혼자 사시는데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신 경우입니다.
1: 그렇겠네요.
0: 누구 주실 건데요?
1: 그러게요.
3: 조카. 네.
0: 조카.
2: 요즘에 돈 많은 이모가 그렇게 돈 많은 이모 삼촌이
0: 어떻게 예. 조카 있으신가요?
1: 저는 아직 다행히 없네요.
0: 아, 없네요.
2: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1: 네.
0: 맞습니다. 혼자 생활하고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없다면 사망보장은 사실 크게 준비할 필요가 없고
1: 네.
0: 하겠죠. 물론 또 이런 혼자 살고 계시지만 내가 혼자일 뿐이지 혼자 사는 건 아니다. 왜?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다.
1: 예.
0: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 예.
0: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고 하면 이해가 좀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보장은 최소한으로 준비하시고요. 자, 그만큼 보험료를 필요한 보장에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진단비나 치료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지금 그 6287님 같은 경우도 실손보험과 진단비, 수술비 등이 충분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사망보장이 혹시라도 나한테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30대에 혼자 살고 계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좋다라는 조언을 해주셨고요. 50대나 60대처럼 나이가 조금 더 있는 1인 가구의 경우는 어떨까요?
2: 아무래도 이때 연세에는 아무래도 관심을 갖는 부분이 치매, 간병
1: 아.
2: 뭐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 하시는데요.
1: 예.
2: 아무래도 혼자 생활하시다가 입원하시거나 뭐 거동이 불편해지시거나 이러면 생활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1: 네.
2: 간병에 관련된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되시는 것 같아요. 뭐 가족이나 자녀들이 뭐 항상 곁에서 돌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50대 이후에 1인 가정이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간병비 보험을 관심을 갖고 조금 미리 준비해 두실 수 있다면 당연히 좋죠.
1: 네.
2: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우선순위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실비,
1: 네.
2: 진단비, 치료비, 수술비.
1: 예.
2: 이런 것들보다 간병이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맞춰서 간병비 또한 그 우선순위 후순위에 좀 포함시켜서 준비할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1: 예.
2: 건강할 때 비갱신형으로 준비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오랫동안 보험료는 유지가 되면서 보장도 장기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비갱신 형태를 먼저 알아보시는 게 더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잠시 그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빠밤.
0: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1: 오늘 아주 탱탱하네요.
0: 탱탱하죠.
1: 목소리 탄력성이.
0: 맞아요. 자, 우리 오늘 강 아나운서님 마지막 진행 날이니까 제가 뭐 다른 선물을 못 드리고
1: 네.
0: 퀴즈를 아주 하하하하 난이도로 드릴 거예요.
1: 정말 다른 선물은 없습니까?
2: 있어요, 있어요. 끝나고 준비해요.
0: 아, 끝나고. 네, 네, 알겠습니다.
2: 예. 아주 비싼 거 준비해 왔어요.
1: 아, 예. 난이도 네. 하하하 문제부터 받아보도록 할게요.
0: 아마
1: 할게.
0: 웃게 되실 거예요.
1: 네.
0: 자, 간병인 보험은 나이가 많이 들거나 건강이 나빠진 뒤에 준비하는 게 더 유리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하하하하하. 아, 이것은 정말.

0: 정말 저를 너무 물러보신 퀴즈가 아닌가. 그래도 제가 원조 진행자 아니었습니까? 간병보험. 나이가 많이 들거나 건강이 나빠진 뒤에 준비하면 불리하죠.
1: 불리하죠.
0: 이건 역시 빠르게 준비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X.
1: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0: 오늘 너무 평이했다.
1: 평이했죠. 네. 자, 근데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한 개가 뭐냐면, 아, 굳이 젊을 때 간병인 보험을 빨리 준비해야 될까요? 혹은 나 아직 안 아픈데 나중에 하면 안 될까? 이런
0: 필요성이 좀 덜 느껴지죠.
1: 맞아요. 그런 분도 있다 보니까 한 건데, 자, 간병보험은 건강할 때 가입해야 선택의 폭이 넓고요. 보험료도 네.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 있다는 건 당연하겠죠.
0: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6287님께 좀 한마디 조언을 더 남겨주신다면요.
1: 오늘 뭔가 이렇게 조언도 하고 뭔가 이건 반응도 많이 살피는 것 같은데 네. 혼자 생활하기로 마음을 굳히셨다면 이 보험만큼 중요한 것이 노후 준비입니다. 자, 혼자 살면 생활비가 적게 들어서 저축할 여력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그 여유 때문에 저축이나 투자를 미루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음흠. 하지만 노후에는 자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생활해야 하는 만큼 경제적인 준비도 중요합니다. 여유가 있을 때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그리고 저축을 꾸준히 준비해 두신다면 혼자서도 이제 남은 노후가 그렇게 불안하지 않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고 즐겁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지금의 작은 준비가 앞으로 더 든든한 노후를 만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꼭 필요한 보장이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요. 치료비, 간병비, 그리고 아까 또 수술비, 3대 진단비, 실손보험 이렇게 누구에게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보장들 위주로 먼저 준비를 하시고 사망보장은 조금 좀 무게를 덜어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따라 또 오늘 저 마지막 날이라 그런가요? 상담 신청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샵 연구 51번으로 전문가와 함께 보험 상담 원하시는 분들 상담 두 글자 계속해서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2: 빨리 돌아오세요.
0: 예?
2: 빨리 돌아오세요.
0: 알겠습니다.
1: 제가 언제 볼 수 있나요?
0: 아, 그것은 이제 조금 좀 이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1: 네. 네.
0: 자, 그리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질문 문자도 저희가 계속해서 좀 받아봤는데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함께 좀 살펴볼게요. 6755님. 종신보험을 권유받았는데요. 월 50만 원씩 7년 그러니까 총 4,200만 원을 납입하고 이후에 6년간 유지한 뒤 연금으로 전환하면 55세부터 100세까지 매달 22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총 납입액에 비해 연금액이 너무 커 보여서 믿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설계가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가입해도 괜찮을까요? 하셨네요.
1: 확실히 연금액이 많이 높아 보이고
0: 네.
1: 요거는 좀 살짝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연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빠지는 게 있어요. 언제까지 받는다는 내용이 없죠.
0: 아.
2: 100세까지 받는데요.
1: 100세까지요?
2: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종신보험이 아니고 종신형 연금보험을 그러니까 연금보험을 뭐 종신형 형태로 받는다든지 뭐 약간 네네. 이런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0: 네.
2: 이거는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상품에 대한 내용을 뭐 권유받은 제안서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조금 공유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엔 보증형 연금을 종신 형태로 받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는 이 내용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이 내용만은.
0: 어떤 상황?
1: 제가 볼 때는 금액이 너무 크게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솔직히 예. 이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기 어려운 만큼 높은 숫자는 맞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결국 7년 내고 6년이면 13년 동안 내가 이 돈만 잘 내면 22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사실 계산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0: 게다가 55세부터 100세까지면
1: 맞아요.
0: 받는 기간도 굉장히 긴데요.
1: 이건 조금 좀 더 알아보고 자세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으니까 혹시.
2: 아니면 매달이 아니라 연간일 수도 있어요.
0: 예.
1: 연이면 가능할 수 있어요.
0: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 상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지 좀 한 번 더 체크를 네. 해보시길 좀 조심스럽게 권유드립니다. 다음 질문은요. 9154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그렇다면 보험은 적정 가입 금액이 얼마일까요? 월급의 몇 퍼센트 정도를 추천하시나요? 라고 물어오셨습니다.
1: 보통은 이제 저는 10% 정도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 연령별로 그냥 제 기준에 말씀드린다고 하면 한 40대, 50대 정도 되신다고 했을 경우에 월 보험료는 대략적으로 18만 원 정도에서 20만 원 사이까지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0: 네.
1: 그 밑으로 나이가 20대, 30대일수록 금액 한 2만 원씩 좀 더 뺀다라는 개념만 갖고 한번 보험을 설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다음은 8544님 질문 문자인데요. 저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비과세 저축 상품을 알아보다가 7년 납입 후에 원금이 보장되고 비과세와 복리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종신보험을 추천받았습니다. 20대에 종신보험으로 저축을 시작하는 것이 괜찮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저축 목적이라면 다른 상품이 더 적합할까요?

0: 오늘 그119 사연 들으시고 또 관련해서 이제 비슷한 고민 남겨주신 것 같아요.
1: 네, 일단 가입하는 상품들마다 일단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끔 사업비도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정말 노후에 쓸 돈이고 저축 목적이라고 하면 당연히 사망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종신보험보다는
0: 네.
1: 말 그대로 저축성 보험인 연금보험을 추천드리는 게 당연히 맞겠고. 근데 20대 후반의 여성인 분이 뭐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결혼을 해서 좀 자녀가 있거나 한다면 그거에 맞는 또 상황을 또 고려해 볼수 있기 때문에
0: 네.
1: 일단은 저축이 목적이다. 그럼 당연히 저축성 보험, 연금보험을 먼저 추천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돈이 되는 정보 가득가득 나눠봤는데요. 오늘 방송에서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자. 원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이재한 팀장님.
1: 네, 늘 말씀드리지만 상품마다 다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끔 잘 준비하시고 우선순위 기억하시면서 하나하나 세팅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정용환 팀장님, 원포인트.
2: 만약에 오늘 방송을 듣다가 내가 조금이라도 뜨끔한 게 있다라고 하시면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0: 아.
2: 너무 끌지 마시고요. 너무 늦어지기 전에 빨리빨리 하는 게 나한테 더큰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1: 빨래빨래.
2: 빨리빨리.
0: 예,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재한 정용환 팀장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왜요?
1: 감사합니다.
0: 왜 웃음이 터지셨어요?
1: 웃겨가지고 쳐다보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0: 두 분은 예, 참 서로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예.
1: 아이시대로.
0: 부럽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7월이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진짜 한 달이 너무 후딱 지나버린 것 같은데요. 아쉽지만 저는 오늘이 올해에는 마지막 방송일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TBS가 비상상황이라 아나운서들이 한 달씩 돌아가면서 머니특별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쉬운 마음을 안고 저는 잠시 또 물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차분하고 다정한 진행으로 황원찬 아나운서가 찾아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본방사수 부탁드리고 저희 프로그램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좀 하루빨리 저희 TBS가 정상화돼서 예전처럼 더 크게 웃으면서 인사드리는 날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 마지막 진행이라고 우리 제작진분들과 모든 선곡의 진심인 천효진 PD님이 그 선물로 저의 이상형, 이 멘트 오랜만에 하네요. 저의 이상형, 우리 마크2, 크투비 오빠의 노래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아직도 미혼 상태를 유지하고 계셔서 너무 좀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뭘 그렇게 쳐다보시냐고요. 마크2의 시작의 아이,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저도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강지연이었습니다. 9시 1시, 머니 특별시.

0: TBS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1: 저기요. 아.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1: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7: TBS 교통정보.
8: 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경남권에 폭염 중대경보가 또 그 밖에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31.6도입니다. 내부순환 후 성수분기점 막면 홍주문 터널 안 3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뒤로 홍제 램프에서부터 정체가 되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막면으로는 월릉분기점에서 중랑교 구간 내 2차로에서 보수공사로 불편합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월릉분기점에서 묵동나들목 구간 양방면에서 밀립니다. 분당 수서로 성남 방면 청담대교 남단에서 탄천 1교 구간의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고요. 반대 청담대교 방면으로는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밀립니다. 고속도로에서는 휴가 차량으로 평소 금요일보다 교통량이 많은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면 남양주 요금소 일대와 화도에서 서종까지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최강일구입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일의 과정에서 또 먼 길을 가던 도중에서 잃어버린 초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그렇게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끊임없이 묻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매사에 시들해졌을 때 처음의 마음을 떠올릴 수 있다면 매일매일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듯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달이 휙 지나가고 있네요. 나는 누구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냐?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잘 마무리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7월 31일 금요일 시동 가셨습니까? 좋은 음악 꼬가랄 뉴스 연중 무휴 하리케인 라디오 출격. 개미 두 마리가 부릅니다. 내려놓기.

처음에는 바짝 긴장하던 마음이 날이 갈수록 점점 풀어지죠? 날이 더워서 더 그런가요? 늘어진 테이프처럼 촘촘했던 계획이 엉성해지고요. 7월입니다 했던 게 엊그제 같건만 돌아보니 어느새 벌써 7월 마지막 날이네요. 그러나 마무리가 끝은 아니죠? 잘못 가고 있다고 해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새로운 날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음악 꼭 알아야 할 뉴스 듣고 나면 남는 방송 최일구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네가 인간이야 참교육의 달인 개그맨 최국 씨와 함께 대신 화내주는 남자 하겠습니다. 이 노래 듣고 시작합니다. 류지광이 부릅니다. 이쁘니 꺼뿐이 이쁘니 꺼뿐이 오 마이 러브 나의 이쁘니 꺼뿐이

0: 때문에 미치겠다. 부 문제.
1: 애들 때문에 돌겠다. 양육 문제.
0: 죽지 못해 다닌다. 직장 문제.
1: 진짜 여기 죽지 못해 다닌다. 진짜 여기. 아. 헤어진 남친 때문에 잠도 안 온다. 애정 문제.
0: 왜 그래 너.
1: 갑자기 이게 와닿아가지고 멘트가.
0: 다리 좀 그만 떨어.
1: 아 죄송.
0: 아, 너 때문에 미쳤.
1: 손님
0: 헤어진 나, 아, 손님 없어 죽겠다. 사업 문제 등등 세상의 모든 고민거리를
1: 말로만
0: 해결해 드립니다.
1: 구이구이 최고 인생 고민 상담소. 울지 마세요.
0: 협통이 아니라 호통의 달인이죠. 나는 화낸다. 고로 존재한다. 대신 화내주는 남자 대화남입니다. 최욱 씨 어서 와요.
1: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0: 요즘 뭐 아침에 저는 그 아침에 눈뜨기가 즐겁더라고요.
1: 어요.
0: 틀기만 하면 수돗물 나오듯이 월드컵 축구를 하잖아.
1: 아 축구를 해서.
0: 그렇지. 네. 안 보세요?
1: 아 너무 일찍 해가지고. 아니 저 하이라이트로 봐요.
0: 하이라이트?
1: 네. 우리나라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막 역전도 하고.
0: 잘하는 것 같다고?
1: 예.
0: 네.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1: 아니
0: 유체 이탈 화법을
1: 그게 아니라
0: 해?
1: 좀 기대감이 없었거든요 저 사실 홍명보 감독도 막 이런저런 말도 많고 뭐 저도 좀 막 했잖아요.
0: 안돼 저도 사실
1: 성인이 또 예전 같지 않고 막 그래가지고 네.
0: 저도 이제 사실 월드컵 개막 전에는
1: 네.
0: 아 이제 뭐 나이도 저도 있고 어? 대표 선수들이 잘 하겠지. 근데 뭐 네. 예전만 치면 재미가 없을 거 그랬는데
1: 네.
0: 아, 아니더라고.
1: 그러니까
0: 더군다나 남의 나라 축구하는 것도 다 재밌어. 어.
1: 근데 요번에 되게 처음 보는 나라가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0: 그러니까.
1: 처음 들어보는 나라 있잖아요.
0: 아니, 아까도 눈에 띄는 뉴스 하면서 네. 얘기도 해드렸는데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오늘 그 새벽 4시에 있었던
1: 네.
0: 스페인하고 이 나라의 네, 네.

0: 그 그러니까. 경기였어. 아, 그 나라 이름이 뭐더라?
1: 그러니까 이름도 잘 생각 안 나. 하도
0: 뭐라 그래? 찍은 나라
1: 가지고.
0: 예? 아프리카 그 세네갈 앞에 있는
1: 되게 어려워 이름도.
0: 카보베르데.
1: 카보베르데도 있고요. 네. 되게 여러
0: 카보베르데가 있고.
1: 예. 네. 맞아.
0: 퀴르소.
1: 퀴르소 있고.
0: 퀴르소는 어디 있는지 알아요?
1: 그게 저기 뭐 네? 포르투갈인가 어디서 뭐 독립했다. 아, 네덜란드인가? 뭐 독립한 나라 아니에요?
0: 퀴르소는 그 남미 대륙 위에 베네수엘라 위쪽에 카리비안 해 있잖아. 진짜. 거기 있는 거고. 네. 카보베르데는 여기가 오늘 가장 주목받은 게 뭐냐면 네. 스페인이 워낙 우승 후보잖아, 이번 대회. 거의 네. 야말이라고 있잖아, 젊은 친구. 스무 살짜리.
1: 어, 예.
0: 뭐 알고 얘기하는 거야? 그냥 아웅거리는 거야?
1: 있겠죠.
0: 있겠죠라니?
1: 뭐 형님이 얘기하시면 다 그게 맞는 거지, 뭐.
0: 거의 야말이라고 20대 초반에 신성 있잖아.
1: 네네네.
0: 그 친구가 오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스페인이 하여튼 우승 후보국인데, 이, 예, 뭐라고 지웠어? 그 나라 이름 뭐.
1: 키루소.
0: 아니 키루소 말고 오늘 새벽에 했던
1: 네, 카보베르데 네.
0: 여기에 이 골키퍼가 40살인데
1: 어 그래요?
0: 네. 스페인 공격수들이 27번이나 슈팅을 때렸는데 오. 이 사람이 다 막았는데
1: 와 진짜
0: 그래 0대 0이 된 거야
1: 야 진짜요?
0: 아 세계 이변이 네. 일어났다니까
1: 지겼어요 0대 0으로?
0: 그래요
1: 대박이네 카보베르데
0: 월드컵 역사상 4대 미스터리로 하나를 기록이 됐다는 와, 거야
1: 진짜 카보베르데
0: 그렇지 50만 와. 사는 나라래 이 나라가
1: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
0: 그건 나도 모르지 요거는 이제 워낙은 32강만 나라가 엄청 나오잖아 그러니까 48개국이 참여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제 예선하면서 할당이 좀 늘어나니까 그래서 더 늘어나게 됐나 봐. 내가 뭐 아냐. 나도 이 정도까지밖에 모르지.
1: 아무튼 이번에 우리나라 좀 성적 좋으면 홍명보 감독도 촥 또 많이 올라가겠네요.
0: 잘 돼야지 뭐. 네. 어쨌든 간에. 네.
1: 아무튼 응원합니다.
0: 예. 네. 0843님이 서대문 영천시장 큰불 나서 서울역적 운행 힘들다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서울 서대문의 영천시장 옥상 가건물에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예, 오늘 오후 서대문구 영천시장 옥상 가건물에서 불이 나서 연기가 발생했다. 서대문구는 2시 52분께 안전재난 문자를 보내서 오후 2시 43분에 영천시장 옥상 가건물 화재로 연기가 발생했다. 인근 주민들에게 사고 지점에서 먼 곳으로 이동해달라고 안내했다. 또 주변 주민에게는 연기 유입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들어왔습니다. 아유, 아마 많이 밀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재 진압하느라고.
1: 빨리 진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0: 근데 자. 지금 저 화를 내드려야 되는데.
1: 아니 그러니까 이거 얘기를 안 해서 그래요.
0: 그래 뭐 누워 읽어. 뭐.
1: 문자를 좀 많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0: 그러니까. 네.
1: 여기가 네. 저 문자로 또 이렇게.
0: 문자 동료.
1: 진행이 되는 그런. 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문자 사전 문자 보내셔도 되고요. 본 문자 보내셔도 되고.
0: 아, 저 성의껏 읽어라. 아, 정말.
1: 아, 이거 개근데 왜.
0: 그냥 있는 거면 읽어.
1: 네, 장사한 데서 짜증난다.
0: 그렇지.
1: 해도 너무한다. 예, 네, 이런 갑질 고발도 좋고요.
0: 그렇지, 그렇지.
1: 돈 떼인 분들 상담도 환영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요즘 화 많이 나시지 않습니까?
0: 아, 많이 납니다.
1: 조금이라도 화나는 거 있으면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화를 내드릴게요. 네. 자, 선물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선물 많이 받아가시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0951, 무료 메신저, TBS 앱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앱은 무료래요.
0: 근데 뭘 다음에 할 게 없어.
1: 0951. 샵 0951입니다.
0: 화나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신가 봐.
1: 오늘
0: 문자가 안 와.
1: 오늘
0: 대전 휴업이야.
1: 일찍 끝내죠. 아니 뭐.
0: 여친 노래만 틀지 뭐.
1: 아니 그러면. 굳이 뭐 꼭 한 시간 하라는 법 있어요?
0: 그러니까. 출연료도 못 받는데.
1: 대충 저기 하고 가. 어떻게 문자 안 오는데 어떻게.
0: 저 파블로가 안 되겠대. 노래 한 곡 듣고 오겠대.
1: 네, 여러분 나 또 화나 지금 또.
0: 화내. 인간이 한번 해. 세 번만.
1: 좀 화가.
0: 인간, 네가 인간이야. 세 번만.
1: 문자가 안 와가지고.
0: 그래야지 네 나왔다는 거.
1: 문자 좀 보내주세요.
0: 그렇지 그렇지.
1: 문자 보내.
0: 빨리 보내.
1: 문자 보내. 지금 화 나잖아요. 왜 화 안 나는 척하고 있어. 어? 오늘도 뭐 본인만 자기만 주식 떨어져. 잃고. 어? 자기만 지금 돈 못 받고. 자기만 지금 저 부장님한테 갈굼 당하고 있잖아. 문자 보내.
0: 여기까지
1: 샵
0: 인천에서 뭐 타고 오냐.
1: 지하철이요.
0: 지하철? 얼마나 걸려 오면? 거기까지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걸려?
1: 한 시간 반이요.
0: 1시간
1: 나 한 시간 반 걸려서 왔어요!
0: 차비 얼마 들어, 그러면?
1: 재능 기부하고 있다고, 재능 기부! 모르겠어, 내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 아무튼 기부하고 있다고! 문자 보내주세요!

0: 문자 문자 문자.
1: 자, 최국 씨가 헛걸음한 지게 한 시간 반 집에 갈 때 또 한 3시간을 걸려서 왕복하는 사람인데.
0: 그러니까
1: 최국 씨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네, 문자 좀 주세요. 화 좀.
0: 방금 산책 모여 지금 강아지 지금 데리고 와가지고 똥 안 치우고 간 사람 있잖아.
1: 자, 노래 한 곡
0: 보내주세요. 그런 거.
1: 추가열이 부릅니다. 여수행.

0: 네. 자, 이제 한두 분 정도 이제 문자를, 예, 추가할 노래 나가는 거네, 보냈는데, 7200님께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최국 씨, 1시간 반 걸려서 왔는데 사연이 없어서 어떡해요? 그래서요, 최국 씨를 위해서 신청곡이 있어요. 산울림, 나 어떻게 듣고 싶어요?
1: 이런 거 말고 사연 보내시라고요, 사연. 사연, 어떡하니, 뭘 어떻게 해? 사연 보내면 되지? 아니, 지금 대신 화를 내야 된다니까. 왜 화를 나게 하고 있어? 사연 보내, 사연! 이런 거 말고, 사연 보내야 틀어줄 거야.
0: 자, 이번 4721번님. 아, 이제. 자, 이제 본격적으로.
1: 그리고 산울림의 나 어떻게 아니잖아요?
0: 누구야?
1: 샌드 페블즈 아니야?
0: 그러네.
1: 제대로 보내요, 선곡도 좀.
0: 야, 역시 최국이야. 아.
1: 산울림 아니 벌써고?
0: 그치. 샌드 페블스. 나 어떻게. 너 갑자기 가버리 노래나 하지 뭐.
1: 네, 샌드 페블스가 저 페블스가 파블로래네요.
0: 그렇지. 스페인 말로. 네,
1: 스페인 말로.
0: 그러니까 모래와 파블로.
1: 그래서 기억이 나 그때.
0: 어, 맞아. 네. 야, 너 천재다 너. 너 하긴 뭐 의대 가려고도 못 갔잖아 지금. 어?
1: 김영곤 원장님 잘 지내세요?
0: 내일 나오잖아.
1: 아 그래요?
0: 어, 요새 수요일 날 너 뭐 하냐 거기 안 나오고.
1: 근데 그분도 끈기가 있네. 어? 그분이 집념이 있으신 분이야.
0: 너무 고맙지. 네,
1: 계속 너무 나오고 계신구나.
0: 자원봉사. 네. 저 진짜 자원봉사예요. 아유, 고맙습니다. 자 이제 문자 왔어요. 4721번님. 우회전할 때요 일단 멈춤해야 되는데 뒤에서 빵빵대는 운전자한테 화 좀 내주세요. 그것도 스쿨존에서 말이에요.
1: 뭐하는 네가 인간이야?
0: 그렇지.
1: 야 타는 거 다 저기에서 스쿨존을 시켜야지.
0: 시켜야지.
1: 어?
0: 아니 스쿨존이 아니더라도 우회전할 때는 멈춰야 되는
1: 스쿨존
0: 건데.
1: 스쿨존 특히 시켜야지 특히.
0: 거기서 왜 빵빵대냐고.
1: 야 우회전할 때 멈춰야 될 거 아니야.
0: 네가 빵빵이야 그래.
1: 네가 빵빵이야? 이런 후리찌야를 그냥 따다 먹일까 보다.
0: 뭔 소리야.
1: 몰라 저 문자 하나 있더라고. 어? 멈춰! 일단 멈춰!
0: 안 됩니다, 빵빵거리면.
1: 네. 멈췄다, 딱 신호등 하면 사람 다 지나가고 나면은 그때 슬슬 그머니 가는 거야?
0: 그 기본인데, 이제.
1: 이런 인간이 이제 운전을 하고 있자는 말이야, 진짜.
0: 면허 빼서 그래. 면허 뺏는다 그래.
1: 반납해!
0: 면허 뺏는다 그래.
1: 면허 반납해! 네. 걸어다녀!
0: 그렇지!
1: 걸어다녀!
0: 아, 이거 좋아.
1: 아, 근데 그 생각나요.
0: 뭐요?
1: 예전에 제 친구가 운전면허 시험 보는데. 네. 걔가 이제 그. 처음 따는 게 아니라 네. 취소됐다가 다시 따는 거예요.
0: 면허 정지됐다가.
1: 근데 이제 딱 시험 보는 거야. 딱 정자세로 딱 해가지고 취소 20km 두 손으로 핸들 딱 잡고 딱 그런 거 있잖아요. 완전 매뉴얼대로 딱 중립 멈추면은 중립에 넣었다가 시작할 땐 다시 넣고 딱 하다가.
0: 진짜 네. 시험 볼 때 얘기하는 거야?
1: 아니 오토였어요.
0: 오토인데.
1: 예. 네. 근데 이제 우회전을 딱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이랑 똑같은 거야. 일단 멈춤인데 안 멈추고 우회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0: 감점이 되겠지.
1: 감점이 아니야. 그럼 탈락이 완전 탈락이.
0: 아, 그 정도로 네, 그 네, 부분은 네. 엄격하고.
1: 네, 탈락이에요. 네. 걔가 이렇게 딱 탈락되니까 이제 어떻게 옆에서 감독관이 그러잖아요. 자, 탈락되셨습니다. 자, 시험장 이제 다시 가주세요 이러잖아요. 딱 탈락되니까 아 진짜요? 아 짱나 하고 한 손으로 탁 빙글빙글 하고 있잖아. 예? 창문 땅 내리고 팔 땅 콕 치고 아 짜증나 진짜 아,
0: 야 그거 완전히 수험생의
1: 그랬대요.
0: 그
1: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0: 초심의 수험생 자세로 있다가 그러니까. 탈락입니다 그랬지 아, 짱나 그러면서
1: 에, 뭔지 알죠
0: 야 그 나중에 얘기 들은 거야
1: 예 그러더라 아무튼 그러니까 이거를 잘 지켜야 된다고
0: 그러면 최국 씨 세대는 운전 면허를 그 뭐예요
1: 아, 저 때
0: 합격을 바뀌었어요. 하고서 시내 주행에서 또 시험을 받아요. 네.
1: 저희 때부터 그렇게 된 거죠.
0: 그렇게 됐어요? 최국 씨도 네. 그렇게 면허 땄어요?
1: 네. 그 전에는 그게
0: 우리
1: 없었잖아요.
0: 때는 다 면허 시험장에서 다 했는데 T자형 후진 주차 뭐 이런 네. 거 그거 해가지고 저도 사전 오기에서 면허 땄잖아 이정보통.
1: 아 진짜요?
0: 아 사전 오기 했습니다. 네.
1: 아무튼.
0: 자 하여튼 교통 규칙 잘 지켜야 됩니다. 이번에는 8117번님이에요. 최국 씨. 요즘 출산율 떨어지는데요. 버스, 지하철, 임산부석 앞에 임산부는 서 있고요. 노약자 어르신들이 앉아서 가는 걸 종종 목격하거든요. 에이. 최근에는 임산부가 양보를 부탁했더니 60 넘어 보이는 중년 아주머님이 나도 임신했어! 라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요. 어르신만 힘든 게 아니에요. 시원하게 화를 부탁드립니다.
1: 아줌마 너무하시네 진짜. 아줌마 아무리 안고 싶어도 그렇지 그런 거짓말하고 있어. 어?
0: 60 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그랬대.
1: 60이 넘어 보이시는데 어떻게 임신을 아무
0: 너만 임신했냐? 나도 임신했어. 네,
1: 뭐 하실 수도 있지. 하실 수도
0: 어떻게
1: 있는데.
0: 생리 생 저 안 되지.
1: 건강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벽이 탄탄하고 그런.
0: 아이 시끄럽고 자, 예. 예?
1: 관리 잘하시면 네. 아무리 그래도 말이에요. 어? 아줌마! 일어나! 뭐 임신이야? 아니면 보여줘 빨리 이거 출 초음파 사진 보여줘. 무슨 임신했단 말이야 진짜.
0: 아이고, 아이 자자 임산부들 좀 배려해야 됩니다. 그
1: 네, 해줘야죠, 진짜.
0: 우리가 출산이 높이자고 그거 작은 자리 하나만이라도 임산부들한테 양보를 해주자 그런 취지로 하는 건데.
1: 아, 혹시라도 진짜 애기 저기 하면 어떡하려고 진짜 이 아줌마 진짜 너무들 하시네 정말.
0: 자 이번에는 1601번님 최욱 씨 화 좀 내줘요. 어제 모처럼 종로에서 집에 오는 버스 타고 오는데요. 버스 안에서 어떤 사람이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버스 전체의 승객 모두 듣고 있는데 그 사람의 가정사를 20분간 듣느라고 신경 많이 쓰면서 집에 왔습니다. 버스에서 큰 소리 통화하는 사람들 좀 조용히 하라고 화 좀 내주세요.
1: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야! 조용히 해!
0: 여기가 네 집이야 그래.
1: 시끄럽게! 야, 야, 니네 집 안방이야?
0: 니네 집에 가세!
1: 집에 가세!
0: 집에 가세!
1: 야! 가정, 가정사가 좀 아름답기라도 하든가! 아, 정말! 뭔 놈의 이렇게! 어?
0: 뭔 얘기 했을까? 가정사를.
1: 그 네? 말이야.
0: 그, 부부싸움을 여기 집에서, 저기 버스에서 했나? 아, 참.
1: 뭐 아주 싸가요, 진짜! 어? 주리야! 자.
0: 아이.
1: 니가 인간이야?
0: 아마.
1: 참, 아, 아파.
0: 뭐 성대 결절하냐? 아마 이런 분은 이제 흥분을 해가지고 만약에 부부싸움을 했다 이거야.
1: 네.
0: 제 상상인데 버스 안에서 처음에 조용히 하다가 뭐뭐 뭐 이러다가 갑자기 소리를 벅벅 지르다가 소리 지르는 걸 또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
1: 근데 어쨌든 신경 안 쓰게 되죠.
0: 어쨌든요 버스고 지하철이고. 네. 아니 뭐 가정사 얘기라든 회사 얘기라든 그런 거 좀 하지 말자고.
1: 뭐 안 창피해 그거?
0: 아니 그러니까 어? 전화가 오면
1: 다 듣고 있는데 그거를.
0: 전화가 오면은 그 문자 있잖아. 문자 기능 딱 누르면은 잠시 후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
0: 이거 문자 보내면 되잖아요. 어. 지하철인데 버스 아닌데 잠시 후 내려서 하겠습니다. 문자를 보내면 되지.
1: 그러니까
0: 그걸 왜 이렇게 떠드냐고.
1: 바람핀 게 사랑이야?
0: 바람폈대?
1: 아 그랬을 것 같아. 그런 통화였을 것 같아 가지고.
0: 자, 좋습니다. 자, 하여튼 버스, 그 다음에 지하철에서 조용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4749번님이에요. 1톤 화물차 하는 기사입니다. 아침에 나오면서 보니까 트럭 적재함에 담배꽁초에 커피잔에 먹고 버린 놈 짜증났는데 한마디 최국씨 시원하게 질러주세요. 아우 짜증나요.
1: 없다 버려.
0: 화성 비봉에 매운탕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네요. 일단 가만 있어봐.
1: 매운탕
0: 저거 있어요? 저거 먼저 드리고 잊어버려. 화성시 비봉면에 은사골 본점에 매기 매운탕이나 소뚜껑 닭볶음탕 2인분 세트입니다. 가서 잘 드시기 바랍니다. 아, 자 축하드립니다. 이제 화내드려.
1: 예, 그렇습니다. 없다 버려.
0: 없다가.
1: 없다 버려.
0: 아 근데 좀 새로운 거 없냐? 맨날 그 네가 하는 거는 청취자들이 최국이가 이제 얻다 버려 할 줄 다
1: 얻다 버려?
0: 저거야 저거.
1: 뭐 왜 뭐
0: 일론 머스크야.
1: 지겨워? 일론 그냥 들어. 할 게 없는데 어떻게 해?
0: 돈 없어.
1: 뭐 저기다 버렸대니 그럼 내가 뭐라 그래 그러면 저기다 버려. 버리지 마.
0: 돈도 못 받아 그래. 나는.
1: 자.
0: 아 일론 머스크 해.
1: 휴지통에 버려. 휴지통에.
0: 아 일론 통에. 머스크 그에 화성 보내고 싶냐고. 싫어?
1: 그거 말고 딴 거 할게요. 딴 거 할게요, 그냥.
0: 그래, 딴 거 해봐.
1: 딴 거 뭐, 이거. 어? 밥숟가락 놓고 싶어? 또 뭐 했었지?
0: 아예 안 가르쳐줘, 나도.
1: 그, 저건 거.
0: 저거 맞아. 여왕벌 봉침 맞고 싶어, 그래.
1: 어? 여왕벌 봉침을 쏴버릴까보다 그냥, 어?
0: 아이고, 야,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1: 아, 저기 5962님께 네, 방송심이 뭐. 안 걸리나요?
0: 어?
1: 방송심이 안 걸리나요? 최욱 씨 찐팬인데 걱정돼서요.
0: 아이, 이 정도야, 뭐. 저희가. 그냥 일부러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제 컨셉으로 하는 거야, 컨셉으로. 그렇잖아요. 너, 이거 왜 이렇게 정석으로 하냐? 왜 이렇게 종이를 갖다 딱지 좀 항상 그러고 있냐?
1: 제가 좀, 예, 정석으로 하니까.
0: 자, 정정화가 부릅니다.

0: 건배 정정화의 왕대포 노래 듣고 왔습니다. 요즘 말이죠. 넷플릭스의 네. 그 참교육이라는 시리즈 시트를 네. 치고 있잖아. 기사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1: 아, 너무 재밌게 봤어요.
0: 사실 네. 최욱 씨도 지금 저 청취자들이 대신 화내달라는 거 네. 어? 참교육 하는 거 아니야.
1: 아, 그렇죠.
0: 최국이의 네. 이거 소리 듣고 에? 그 참교육 만든 거 아니야 혹시?
1: 참교육 시키는 거죠.
0: 어? 네가 학생이야 뭐 이런 거 아니야 지금. 어? 네가 지금 처음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이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이거 만든 거 아닐까 혹시?
1: 아 그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0: 아닐 것 같아?
1: 예, 예, 아무리 생각해도
0: 그랬으면 좋겠지.
1: 예. 아 근데 저도 웹툰이라면서요?
0: 저도 이제 참교육을 2편까지는 봤는데 계속 보려고 그러는데 요새 예. 지금 월드컵 축구를 하는
1: 거 때문에
0: 축구 예. 다 끝나야지 볼 것 같아. 나오면 그 전부 예. 10편이죠 그거?
1: 아니에요.
0: 8편이요?
1: 어, 10편 맞아요.
0: 10편이지. 네, 10편. 근데 2부, 예. 2편까지는 봤는데 8개를 더 봐야 돼. 아 근데 정말 통쾌하더라고. 1편 같은 경우는. 아,
1: 그리고
0: 저는 그 김무열 씨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학폭 피해 학생이 예, 선생님 제가 선생님한테 이런 제 억울한 상황을 얘기한 뭐예요? 안 되는데 개선이 안 되는데 그랬더니 김무열 배우가 인권보호국 교권보호국 예. 선생님이 그 상황이에요. 그럴수록 더 어른들한테 네 힘든 걸 자꾸 얘기해줘라.
1: 아,
0: 그 맞는 얘기 같아.
1: 맞아요.
0: 이게 네. 완전히 지금 현실에서는 없는 이야기인데 드라마상에서 그런대로 뭔가 또 교훈도 주고
1: 아, 그러니까.
0: 재미도 네. 주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1: 저는 그 균형적인 게 되게 좋더라고요. 보니까.
0: 어떤 점에서? 네.
1: 그러니까 꼭 무조건 뭐 선생 입장에서 뭐 학생을 뭐 이렇게 참교육하고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0: 아, 이제 시종일관 네. 그런 쪽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네.
1: 또 나쁜 선생님도
0: 그렇지,
1: 학생
0: 그렇지.
1: 입장에서
0: 네. 네.
1: 또 교육, 참교육 들어가고
0: 예, 예.
1: 또 학부모 입장에서도 또 이렇게
0: 그러니까.
1: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리고 막 다 폭력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전편이 다.
0: 제가 2편은 완전히 그저 뭐. 어,
1: 2편은 거의 그저
0: 기술고등학교 같은데 가가지고.
1: 크로우즈 제로 뭐 이런 느낌인데.
0: 그 다음은 예. 또 그런 게 아닌가 보지?
1: 예, 아니에요. 또.
0: 그게 그러니까 편마다 다 다르죠 얘기가.
1: 예, 이게 작품성이 저는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좋더라고.
0: 야, 최국 씨가 영화 전공한 분이라 역시 다릅니다. 예. 자, 이번에는 9118번님께서 가만있어 봐. 이게 화내달라는 게 아니고.
1: 컴플레인 들어왔네.
0: 최국 씨한테, 예, 바로 잡아달라고 문자를. 나 어떻게는요, 산울림 2집 앨범에도 수록돼 있는 노래입니다. 작사, 작곡은 산울림의 김창훈 씨고요. 사연 보내신 분한테 사과하세요. 예. 아까 그랬잖아. 나 어떻게가 어떻게 산울림이냐고. 샌드팝을 쓰지.
1: 예.
0: 예?
1: 그럴 수도 있죠. 넘어가. 넘어가! 그냥 넘어가. 내가 뭐 가요평론가야? 아 일단 뭐.
0: 야 그래도.
1: 산울림도 그래. 아 뭘 또 왜 또 리메이크를 하고 그래요? 왜? 어? 아 저 산울 노래도 그러니까. 많으면서 굳이 그걸 또 커버해가지고
0: 아, 뭐냐. 근데 야 그래도 청취자가 좀 사과해주세요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네. 팩트는 있는 거니까.
1: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건.
0: 그러니까 네. 1977년에 샌드 페블스 데일의 대학까지 된 건데 여기 작사 작곡자가 김창훈 씨란 말이야?
1: 네.
0: 그 김창완 씨 동생이죠?
1: 그렇죠.
0: 네? 네. 맞냐 파블로?
2: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제가 듣기로는

0: 김창훈 씨가 그 샌드페이블스 대학까지 나와야 되는데 나이가 오바가 돼가지고 본인은 참석을 못하고 아. 그 멤버에 네. 그래서 작사 작곡으로 노래만 냈고 그다음에 산울림이 결성되고 나서는 이제 다시 노래할 거예요.
1: 아 그렇구나. 아.
0: 원곡은 이제 샌드페이블스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커버곡이라고 그러죠. 리메이크를 이 산울림이 또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 이렇게.
1: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좀 이렇게 복잡하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 헷갈리게 해요. 산울림 샌드페블즈
0: 됐고
1: 분들. 네,
0: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4327번님이에요. 자 화나는 사연입니다. 저는 편의점 하는 사람인데요. 밤 11시 40분쯤에 단골로 오던 손님이 택시비 3만 원만 빌려줘요. 그래서 빌려줬거든요.
1: 네.
0: 그러더니 잠시 후에 택시 기사님이 실랑이를 하다가 경찰을 불렀고 알고 보니까 택시비가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준다고 해서 7만 원을 더 빌려줬는데 아. 지금 두 달 지났는데 아직도 못 받고 있어요?
1: 아, 정말
0: 짱나시겠네.
1: 아, 이런 배신을 때리고 진짜 믿고
0: 줬어. 네가 인간이야? 세 번 해라.
1: 네가 이거. 인간이야?
0: 야.
1: 네가 인간이야?
0: 한 번 더.
1: 네가 인간이야?
0: 그렇지, 그렇지. 아, 급할 때는 말이야. 와가지고 사정사정해서 돈 빌려달라고 그러더니. 예? 그 딱 위기를 남기니까 입을 딱 닦았네.
1: 아, 어쩜 이렇게 참, 진짜 이런. 네? 비양심적이고 진짜 아 참 정말 더럽다 정말 어?
0: 김사사님
1: 껴먹을 게 없어서 편의점 알바생 돈을 껴먹니 편의점 사장님 돈을 껴먹니 야 그 얼마 요즘 힘들어 죽겠는데 가뜩이나 진짜 어? 야 너 액수 작다고 이렇게 껴먹으면 그게 돈 아픈 거야 그게 어? 확 그냥 진짜
0: 네
1: 돈 갖고 와
0: 빨리 갚어
1: 돈 갚어
0: 그래. 빨리 갚어
1: 돈 갚어 돈 갚어? 돈 없어? 바로 삼성전자 주식 사가지고 오르면 그거 팔아가지고 내놔!
0: 지금 자막에 나온다. SK 하이닉스 몇 프로 오늘 올랐다고.
1: 어, 몇 프로 올랐대요?
0: 예. 아니, 지나가서 몰라. 하여튼 올랐대, SK 하이닉스.
1: 주식도 오르고, 뭐, 환율도 오르고 다 오르고. 뭐.
0: 아, 4% 상승했대. 네. 바블러가 저 써놨네. 아, 하이닉스.
1: 4%?
0: 4% 상승하면 얼마냐? 지금 200만 원 넘었잖아. 네. 보니까. 꽤 많이 올랐네.
1: 일단 200이 있어야 산다는 거 아니에요?
0: 200 더 될 걸 지금 230 갈 거라 아마. 자.
1: 아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야? 왜 이렇게 비싸?
0: 거기다 할래 어떻게 이 사람아? 하이닉스 주주들은 저것도 지금 부족하다 그럴 텐데.
1: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이거 200
0: 자,
1: 없으면.
0: 여기까지 그만.
1: 네. 네.
0: 자 이번에는 7605번님. 안녕하세요. 최일구 씨의 시원한 방송 잘 듣고 있고요. 마을버스 이야기 좀 합시다. 뭐냐면 동네 골목 다니시는 마을버스는 흐름대로 운행하시면 좋으련만 정류장에서 한참 서서 출발을 예? 출발을 안 합니다. 배차 시간이 남았대나 어쩌대나 그러면 배차 시간 맞춰서 다니셔야지 급한 일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라고요. 추월할 차선도 없는 작은 도로에서 그러면 기다리고 줄줄이 서 있는 차들은 어떡하라고요.
1: 아.
0: 빵빵거려도 출발을 안 해요. 혼 좀 내주세요. 근데 아, 요거는 좀 일방적으로 참교육하기가 좀 어려워. 그지?
1: 기사님이.
0: 이 마을버스 기사님들도 다 시간이라는 게 있는 건데.
1: 근데 너무 빨리 오셨나 보네.
0: 그러니까
1: 기사님 이제 시간.
0: 7605님의 뭐, 하소연은 그건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넓은 도로가 아니고 뭐 좁은 도로인가 보지?
1: 네.
0: 그러니까 좁은 도로에 기다리고 있으면 뒤에 차들이 서 있을 정도다.
1: 그렇죠.
0: 아, 요거는 뭐 현장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1: 또.
0: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야, 이렇게 하자.
1: 네.
0: 여기 저 해당 자치단체 있을 거 아니야.
1: 네네네. 네, 네.
0: 예를 들어 마포라고 쳐.
1: 응? 네.
0: 그럼 마포 구청장님 보고 아니면 너 구청장 뭐라 그러면 또 겁나잖아. 그지?
1: 네.
0: 그러니까 도로과장으로 할까 그러면? 도로과?
1: 아니, 뭐라 그래요?
0: 그래서. 어? 아, 현장 좀 시찰하세요, 그래. 그걸 할 수 있잖아.
1: 아.
0: 요 정도 무난하잖아.
1: 아니, 근데.
0: 합의를 봐.
1: 기사님이 일찍 왔는데, 그 어떻게 뭐 방법이 있나?
0: 아니, 그러니까 이건 객관적인 취재가 필요하니까. 현장 취재 좀 해주세요, 그래.
1: 아무튼 그거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어찌됐건 거기 다 그, 저기.
0: 그렇지.
1: 지역에서 일어나는
0: 해결을
1: 일이니까.
0: 하려면 네. 문제가 원인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현장 조사부터 해주세요, 그래.
1: 네, 현장 조사부터 좀 해주세요.
0: 아주 크게.
1: 아니, 이거 형님이
0: 아니, 형이. 하는데. 아니, 이거. 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줬으면.
1: 아니, 화내는 것도 아니고 이거 형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진짜.
0: 조금만, 아니, 내가.
1: 그 주에 두 번 일을 하는 거야.
0: 아, 네가 조금 크게 현장 조사 좀 해.
1: 현장 조사 좀 해주세요.
0: 그렇지, 그 정도로 가자고.
1: 구청장님,
0: 너 구청장님 해놓고 이따 가서 또
1: 아유 구청장 무슨 당이에요? 잠깐만 내가 이거 화내도 되나? 잠깐만.
0: 아니 그러니까 현장이야 그러니까 주호는 빼고 아, 예. 자 이번에

0: 나도 하고 싶다 저 얘기. 나도 그래서 오늘 세차했잖아. 왜 이렇게 새똥이 많이 남아?
1: 야.
0: 진짜. 근데 이분은 아예 새똥 묻으라고 나무 그늘에다 주차를 해놨네.
1: 아,
0: 네. 그러면서 신청곡 소년이의 이름 없는 새를 부탁드립니다. 이름 없는 새 새똥 세례를 받으신 7242님한테
1: 이분
0: 새똥한테 새들한테 좀 한마디 해라.
1: 네. 아, 일단은 상당히 지금 되게 재치 있으시네요.
0: 그래요?
1: 선곡이 이런 일단 선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 이름 없는 새 기가 막히잖아요.
0: 그러니까 우리 PD보다 훨씬 낫다. 바블로보다 낫는데 성공적인
1: 선물
0: 빨리 써라 그래.
1: 선물
0: 뭘 써야지 읽어주든지 말든지. 없대?
1: 아, 형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0: 아, 내가 어떻게 해야죠. PD들이 하는 거지.
1: 아, 진짜.
0: 아, 선크림이라고 써놨네.
1: 선크림.
0: 자, 선크림. 일산 마디옥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 네. 7242님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0: 요거 선크림은 네가 발제를 해서 받게 되시는 거야.
1: 아, 진짜요?
0: 그러니까 저 7242님한테 이따 끝나고 전화해서 반씩 나눠 갖자 그래.
1: 제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0: 그 정도는
1: 아무리 힘들어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0: 아, 알았어. 예,
1: 선크림, 선크림 잘 바르시고.
0: 네, 예. 센스 넘치는 선곡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손현이가 부릅니다. 이름 없는 새.

0: 이 노래를 청취자가 선곡을 해서 아까 들려드린 거 아니에요? 이름 없는 새한테 아, 똥 세례를 받으셔가지고 화가 나서 맞아요. 선곡을 했어요. 예. 이 노래를 들려달라고.
1: 그 새똥마중이 잘 지워지지도 않잖아요.
0: 안 지워져.
1: 밤새쳐야 돼요.
0: 그래요? 그거. 자, 이름 없는 새들아 좀 조심 좀 해주시게. 예, 이번에는 6767번님. 저는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하늘나라 가셔서 문상온 인간이 상갓집에서 돈을 빌려가더니, 야, 무슨 문상, 빈소 찾아가지고 돈 빌려가는 사람도 있어?
1: 아, 미쳤네.
0: 빌려가더니 연락을 끊고요. 3년이 지나도록 연락 한 번 없고, 전화는 아예 안 받는데, 무지무지하게 화가 납니다. 이름은 이땡땡이고요. 이거 읽어, 그냥? 괜찮아?
1: 뭐 읽어, 그냥 괜찮아요.
0: 그거 뭐, 목동, 네가 가는 거야, 그러면? 어? 이름은 이상철이고요. 이름까지 넣어서 화, 아, 이름까지 넣어달라. 이분이 목동 가시면 되겠네. 방송심의실에. 네,
1: 6767.
0: 이름까지 넣어서 화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이제 니가 알아야 돼. 네. 네.
1: 일단은 저기 뭐.
0: 이름까지 넣어서 하래.
1: 네,
0: 이상철. 나는 안 했어. 너 하는 거 너 혼자.
1: 혹시 그 이상철 씨, 기분 나쁘신 이상철 씨 계시면 저 6767로 저기 뭐 고소고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 네,
1: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상철아, 돈 갖고 와. 야! 이상철! 돈 갚어! 야, 돈을 꺼와도 진짜 경우가 있지 말이야!
0: 야,
1: 야 장례식장에서 돈 꺼가는 놈이 어딨니? 갖고 왔으면, 빌려왔으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어? 나는 뭐 땅 파먹고 장사하는 줄 알아? 나도 힘들어!
0: 육개장 값이라도 내, 그래.
1: 그러면. 야, 진짜 너 때문에, 진짜!
0: 육개장 값이.
1: 너 때문에 값이라도. 내가 지금 부의금, 뭐라 그래야 돼? 조의금! 조의금 내가 진짜! 어? 부의금. 더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너 때문에 조그만 거 아니야! 돈 갖고 와!
0: 아니, 그러니까, 육개장하고 소주 한 병 값은 내놔, 그래.
1: 육개장은 소주 한 병 값은 내놔야지!
0: 기본이 있어야 돼.
1: 그게.
0: 아니, 사람아, 거기 가면 육개장하고 소주 먹잖아.
1: 근데 그게 왜?
0: 그다 돈 내고 먹는 거야. 그 뭐, 저, 영안실에서 그냥 주냐?
1: 갖고 와! 육개장이랑 소주 값 갖고 와!
0: 그거만이라도.
1: 너 때문에 내가 한 병을 덜 먹었어! 갖고 와!
0: 자, 이번에는 1034번.
1: 상처라! 돈 갖고 와, 상철이! 상철아! 돈 안 갖고 가면 상이라도 치워! 상철아! 상치워라, 상철아!
0: 아이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1: 배치료라도 받아, 자식아!
0: 여기까지 하래, 여기까지.
1: 죄송합니다.
0: 여기까지 하래. 자, 상철이 노래를 듣겠다, 상철이 노래.
1: 아, 이건 좀 그렇다.
0: 아, 이거 이상철이 아니고 박상철.
1: 아, 그래요?
0: 성이 달라. 대한가수협회장. 네. 박상철이 부릅니다. 시작이반 들으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30초 끌으래. 30초. 예.
1: 상철아, 돈 갖고 와. 저 박상철 씨는 예, 저 예, 저기시고요. 돈 돈 네. 있으시니까.
0: 20초 더 해야 돼. 20초.
1: 예. 우리 상철이 돈 갖고 오고. 응? 상철아. 야, 너 지금 어디니, 상철아? 상철아. 형이야. 어? 너 그런 거 아니야, 인마. 아저씨가 살면서, 어?
0: 다 잃어, 그래,
1: 다 잃어. 너 돈 잃고, 친구 잃고, 다 잃는 거야. 그리고 너 나중에 뒤통수 제대로 맞는다, 그러다가. 어? 너 엄마,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상.
0: 됐냐, 빠
1: 상가집에서 돈을
0: 그렇게. 이제 됐대. 됐어, 이제 그만해도 된대.
1: 네.
0: 자, 이상철인데, 그 상철이가 아니고요. 가수협회 회장, 박상철 회장이 노래입니다. 시작 이만 들으시고요. 최욱 씨 고생하세요.
1: 네, 수고하셨습니다.
0: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1: 내가 최고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이 향해 동행합니다는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아이고
3: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4: 우리 직원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거움네.
3: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5: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3: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4: 좋다.
3: 두루두루누리라고?
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7: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8: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7: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8: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9: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10: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9: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10: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9: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10: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9: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경남권에 폭염중대경보가 또 그 밖에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32도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면 238km 지점 충주 분기점 부근에서 대형 화물차에 화재가 난 사고가 있습니다. 지금도 진화작업이 계속되면서 연기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전차로 막고 처리작업 중이라 뒤로 2km 구간 차량 꼼짝을 못하고 있고요. 미리 감곡 나들목에서 국도 쪽으로 우회 운행하셔야겠습니다. 반대 차로로 차로에서도 1차로 막고 처리 작업 중이라 양평 방면으로도 충주 분기점 일대 4km 구간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면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서 사고가 있고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으로는 동호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 내 2차로에서 사고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8757님이 이 노래를 신청했습니다. 노고지리. 너무 진하지 않은 향기를 품고 찾잖아.

네. 노고지리의 찻잔. 참 옛날 노래인데 들어도 좋아요. 예. 자, 이번에는 6792님 문자인데요. 저도 MBC에서 이사온 50대입니다. 제가 제일 젊은 것 같아요. 노래 레벨이 너무 높은데요. 7080 노래 중에서 높다 그러시네. 대신 일곱바가 시원시원해서 좋네요. 고맙습니다. 나른한 오후에는 일곱바 짱입니다. 아유, 고마워요. 예. 여기 뭐 많노. 왕방울님도 저 MBC는 뭐 그거 말고 요즘 라디오 트렌드는 최일구다 이런 문자도 왕방울님 보내주시고 고마워요. 왕방울님 복 받을 거야. 예. 6792님한테 또 파블로 PD가 뉴질랜드 영양제를 보내드린 답니다. 4주 28일 동안의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즈의 건강보조식품 보내드릴게요. 9858번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일구선생. 저는 개인택시 기사고요. 70대 중반이고요. 어우, 저보다 한 10년쯤 선배님이시네요. 정답은 1번이고요. 당첨이 되면 한우국밥 부탁합니다. 집에서 장애 아들을 돌보는 집사람하고 먹고 싶네요. 네. 9858번님께, 예. 경기도 하남시 공간에 한우국밥 전문점 한우국밥 6인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힘내시고요.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빨간 레인코트, 빨간 레인코트 입은 그 여자. 실버들 힘든 싱어 초대가왕 이세미 씨. 그리고 차만 타면 오는데, 차만 타면 올 수 있는데, 이대가왕 남산 씨 출연합니다. 오늘은 대결이 아니라 가왕 초대석으로 할 겁니다. 유튜브 시민의 방송 시청해 주시고요. 이세미 씨, 남산 씨 팬분들 많이 계실 텐데 예, 축하 문자도 좀 많이 좀 격려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다 소개 제가 해드릴게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분도 역시 실버돌 힘든 싱어 출연자였어요. 네, 최신영 씨입니다.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히트곡이죠. 있는 거 주는 거야 없는 것도 아닌데 아싸

0: 진짜의 현실, 보정 없는 진검 승부, 짠내나는 뮤직쇼, 서바이벌 힘든 승어 특집 기획. 왜 이렇게 길어? 애들은 가라! 실버들 힘든 승어! 자, 여기 출연하면 무조건 뜹니다. 애들은 가라. 나이 60 이상만 출연하는 숨겨진 강호의 고수들만 나옵니다. 오늘은 역대 실버돌 힘든 싱어 강 두 분을 모시고 특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산입니다.
0: 남산 씨.
2: 네. 네. 안녕하세요. 이세미입니다.
0: 빨간 레인코트 네. 입은 그 여자 이세미 씨.
2: 반갑습니다.
0: 그다음에 네. 차만 타면 오는데
1: 차 타고 왔습니다.
0: 요거를 이제 워낙 김태발 씨가 예, 예. 보조 MC로 이제 그다음 것도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걸 제가 다 하게 생겼어.
1: 아우 힘드시겠습니다.
0: 네. 예. 예, 힘드시다. 김태발 씨가 지금 생활 전선으로 나가는 바람에 예, 예. 이게 출연료를 못 받으니까
1: 이 자체가 힘든 방송이기 때문에 그분도 힘들고 저희들도 힘들습니다.
0: 다 힘들어.
1: 밖에 그 이제 스태프들도 힘들고.
0: 자, 이제 실버들 힘든 싱어 소개합니다. 초대 가왕 2024년 대한민국 트로트계 혜성처럼 등장해 최고의 자리에 오른 분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꽃이 조금 늦게 피었다고 해서.

0: 그 향기까지 없는 건 아니다. 세련된 무대 매너, 탄탄한 가창력, 진정한 실버돌. 자, 빨간 레인커트 입은 그 여자. 실버돌 힘드신 거 초대가왕 가수 이세미씨입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이렇게 핀 꽃이 향기도 오래갑니다.
0: 네. 네,
1: 빨간 레인코트의 이쌤입니다. 반갑습니다.
0: 예, 어서 오십시오. 몇 달 만에 뵙는 거예요?
1: 아, 한 두 달 됐나요?
0: 두 달.
1: 네.
0: 오늘도 울산에서 KTX 타고 오셨어요?
1: 네, 오늘도 열심히 칙칙폭폭 타고 왔습니다.
0: 여보세요. KTX가 무슨 칙칙폭폭이 있어요? 소리가 안 나는데.
1: 네.
0: 하여튼 고생하셨고. 자, 이번에는 실버돌 힘든 싱어 이대가왕입니다. 남산의 정기를 받아 남진 씨 성대모사의 달인이 된 분이죠. 차만 타면 오는데. 자, 여기서 차는 전기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2: 아, 차 종류는요. 네. 경유차든 휘발유차든 가스차든 네. 모든 걸 다 의미를 하는 거예요.
0: 아, 무조건 차 타고 빨리 와라. 네. 고향으로.
2: 그렇죠. 네.
0: 자, 대전의 재간둥이 실버돌 힘든 싱어 이대가왕 가수 남산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만 타면 오는데.
0: 네. 네,
3: 가요계의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TBS의 이대가왕. 아, 남산 인사드리겠습니다.
0: 여보세요. 네. 가요계 센세이션?
3: 센세이션이요. 그게 우리 저
0: 무슨 센이 아까 센세이션이라 놓고.
3: 휘혈액이 안 좋으셔서 MC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0: 0772 청취자가 남산 씨 팬인가 봐. 네. 찬이 형님 노래 좋아서 음원을 다운받아서 매일 듣고 있어요. 널리 널리 퍼져라.
3: 이야. 어, 이분도 아마 남산의 정기를 받아서 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복 받으실 겁니다.
0: 여보세요.
3: 네.
0: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감사합니다. 한마디.
3: 감사합니다.
0: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그다음 이대강 남산 씨가 제 옆에 앉았잖아요.
3: 네네. 네.
0: 일부러 여기 옆에 앉은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거 저 혼자 다 할 수가 없잖아.
3: 저보고 하라고.
0: 보조 MC 역을 좀 해주시라고.
3: 아, 제가요?
0: 네. 그 뭐를 할 거냐면은,
3: 예, 예.
0: 저, 문자 이제 좀 읽어주는 거, 그거 좀 해주셔. 예, 예. 자, 저 읽어줘. 자, 예지 아빠님 문자 읽어주세요. 예지 아빠님 이거 문자입니다 하면서 읽어주세요.
3: 예지 아빠께서 남산 그리고 이세미 가수님 오늘 세계 입담 대결 너무 기대합니다. 하트 표시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그런 것까지 안 해도 돼. 이모티콘 아니, 이런 건 안 해도 돼요.
3: 왜 말만 하면 저한테 태클 겁니까?
0: 저 글자는 보여요?
3: 아, 다, 아유, 저 바깥에 글씨들 다 보입니다, 제가.
0: 알았어요. 이 문자를 그랬더니 너무 당황해 하고 있어요.
3: 아유, 저는
0: 되게 떨고 있지, 지금.
3: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네. 방송도 지금.
0: 근데 이마에 흐르는 땀의 정체는 뭐예요?
3: 더워서 그래요. 여기 에어컨이 안 나와서 그렇죠.
0: 아이고, 자. 초대가왕 이세미 씨, 오늘 남산 씨, 이제 후배 가왕 됐거든요, 실물로. 네. 두 분 오늘 처음 봤죠?
1: 네.
0: 실물로는.
1: 처음 뵀어요. 네.
3: 아, 저는 그 K19의 허리케인 라디오를 통해서 네. 우리 이세미 가수님의 노래를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이미자 선배님 노래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0: 학습을 하셨구나.
3: 처음 뵀는데 네. 아, 저렇게 어떻게 노래를 잘할 수 있을까.
1: 네. 무슨 말씀 하세요. 네. 정말 남산 가수님께서 더 잘하시죠.
0: 네. 차만 타면 오는데 한번 들어봤어요? 이 노래?
1: 아, 저도 많이 찾아봤어요. 네. 제가. 이대 가왕 어떤 분이 나올까 하고 찾아봤는데.
0: 초대 가왕이니까 이세미 씨는 자긍심을 갖고
1: 네.
0: 후배 가왕들을 키워줄 생각을 해야 돼요.
1: 아, 이제 제가
0: 그렇잖아요.
1: 조금 부족합니다.
0: 아이고, 부족하고 그런 거 없어요. 이제 초대 가왕이니까
1: 네. 네.
0: 이 여왕의 역할을 좀 제대로 해 주시고. 근데
1: 네.
0: 두 분이 아까 저 대기실에서 뭐 민증 까보고 한번 그랬어요. 어떻게 누가 위인지.
3: 보자마자 이세미 가수님이
1: 네.
3: 자기가 누나래요.
0: 누나?
1: 아니, 네. 아니 한참.
0: 아, 가만 있어봐. 그러지 말고.
3: 동안이라고.
0: 아, 이게 남산 씨가 몇 년생이에요?
1: 아유.
3: 62년생이죠.
0: 62. 누나네.
1: 오빠야 되던데요?
0: 아, 오빠래, 오빠.
1: 오빠야가 되던데요?
0: 63. 네, 64?
3: 저는 범띠요.
0: 64.
1: 뭘 그런 것
0: 같지? 아, 알았어,
1: 알았어.
0: 자, 하여튼 이세미 씨가 여동생이지, 당연히.
1: 네.
0: 그죠? 자, 남산 씨, 자, 3726님, 문자.
3: 3726님께서
0: 네.
3: 태발 씨 촬영 가셨나요?
0: 이렇게 네.
3: 물으셨습니다.
0: 대답을 해야지.
3: 돈 벌러 갔습니다. 집안이 어려워서 생활전선에 여기 와서는 안 됐기 때문에.
1: 네. 아, 네.
0: 자, 그러면 자, 두 분의 가왕 노래부터 히트곡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라이브로 할 거예요? 파블로. 라이브요? 뭐, 그럼 어느 분부터 할래?
3: 찬물도 순서가 있고 지게 끓는 순서 있듯이
0: 그러면 이세미 1대

0: 20대 가왕부터. 네. 그렇죠.
1: 빨간 레인코트 입은 저 여자.
0: 오늘은 비가 안 옵니다, 그래도.
2: 아, 오늘 비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내리니까.
0: 비 온다
2: 들었고요.
0: 생각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멋진 노래.
2: 네.
0: 자, 들려드리기 바랍니다. 부르면은 비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세미 씨의 히트곡입니다. 빨간 레인코트. 듣겠습니다. 박수로 라이브입니다, 여러분들.

0: 헤드폰 걸어놓으시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어우, 몇 달 만에 여기서 라이브로 불러보시는 거야?
1: 아, 네? 그러니까요.
0: 1절 아유. 부를 때는 약간 좀 긴장되셨던 것 같은데 2절은 좀 풀어지신 것 같아요.
1: 목이 안 풀렸다고.
0: 네, 그러니까. 네, 네. 어떠셨어요? 소감 좀 얘기해보세요. 오랜만에 라이브 한번 해보니까.
1: 아, 이제 뭐 다른 행사장에서 부르는 거랑 여기 네. 스튜디오에서 부르는 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0: 그거 잘 모르죠. 아, 어때요? 여기가, 차이를 여기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행사장에 부를 때하고 여기하고.
1: 여기서 부르면 훨씬 편안해요.
0: 아, 더 편안하고.
1: 네. 오, 예. 이 큰 헤드폰을 끼고 하니까 잘 들리니까 더 편안해요.
0: 앞에 이제 청중은 안 보이니까.
1: 아, 그렇죠. 네. 그냥.
0: 좋습니다. 네. 예.
2: 저한테도 물어봐줘야죠.
0: 뭐 물어볼까요?
2: 그 우리 이세미 가수님의 노래를 듣고 어떤 평가를 할 거냐고.
1: 우와.
0: 그걸 아저씨가 저건 내가 물어보라고 저 빠블러가 써놓은 거야. 그럼 아저씨가. 아니.

0: 물어보면 어떡해.
1: 아니, 왜냐면 바쁘신다고 하니까 제가 덜어.
0: 아니, 내가 물어볼게요, 그럼. 예, 예. 남산 씨. 이세미 씨 노래 어때요? 본인 노래랑 비교해서.
1: 라이브를 통해서 직접 들어보니까 네. 첫 번째는 그 연륜에서 나오는 그 부드러움. 네. 보이스 컬러가 너무 매력적이시고. 두 번째는 노래에는 맛과 멋이 있어요. 멋을 낼 줄도 알고 맛을 낼 때는 맛을 멋있게 낼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그 탑 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2: 오빠 뭐 먹고 싶어? 네,
1: 먹고 싶은 건 없고요. 아, 노래가 그렇다는
0: 거. 맞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1: 어휴,
0: 여기 총 그냥 어디 가나 그런 얘기 똑같이 하는 거 아니야?
1: 그 똑같은 얘기 두 번 하진 않는 사람입니다.
0: 보이스 칼라, 야. 평소에 영어를 잘 쓰나 봐.
1: 저 영어, 저 중학교 때 다닐 때요. 네. 영어 사전을 다 외운 사람입니다. 오,
0: 누가?
1: 진짜? 제가요.
0: 외워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1: 외워서 머릿속에 집어넣었죠?
0: 외워가지고 막 사전, 에센스 사전 막 찢어가지고 입에 넣고 질겅질겅 씻고 그랬어요?
1: 제가 시골에서 그 중학교 때 반에서 1등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전에서 고등학교도 합격해가지고 서울대도 들어갔잖아요.
0: 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저보고. 어?
1: 아니, 그렇,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거죠.
0: 아, 이분은 말이야. 안 시키도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자 좀 소개 좀 해주세요.
1: 9681 하나님께서, 아, 좋다.
0: 지금 긴장 좀 하지 말고 제대로 읽어요.
1: 아, 천천히 하라면서요.
0: 더듬지 말고, 자.
1: 9681님께서, 아, 좋다. 좋아. 이세미 가수님. 노래의 연륜을 실어 부르는 노래 너무 너무 좋아요. 오늘부터 찐팬 할게요. 화이팅!
2: 감사합니다. 네.
1: 또 할까요?
0: 아, 계속 가세요.
1: 네, 7053님. 이세미 가수님 오송할 만하네요. 감정 최고. 애절하게 녹아드네요. 점점점.
2: 감사합니다.
0: 저게 무슨 점점점이야. 저 점점점이 아니지. 이렇게
1: 또 읽어볼까요?
0: 뭘 읽어봐, 읽어보긴!
1: 없어, 너무.
0: 그거 다 읽는 게 아니고, 네. 제가 읽으라고 할 때만 알겠습니다. 읽어. 바깥에 다 하려고 그래.
2: 아, 너무 좋아하시니까.
0: 밖에 쳐다보지 마, 나만 보고 있어야 돼요, 방송 사고나.
1: 아, 알겠습니다.
0: 네. 아니, 방송 욕심이 너무 많아, 이분이. 자, 이제, 보조 MC에서 이제는 오늘의 주인, 2대 가왕 자격으로 남산 씨의 히트곡 듣겠습니다. 제목? 제목이 뭐죠?
1: 차만 타면 오는데.
0: 차만 타면 오는데. 차만 타면 올 수 있는데. 음악 주세요. 아싸! 이제 귀에 이거 따라간다는 겁니다. 진짜

0: 전혀 들을 수 없는 TBS에서만 들을 수 있는 남산의 차만 타면 오는데
1: 남산 차만 타면 오는데
0: 하루 이틀 특정입니다.

0: 다른 방송에서는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에서만 히트곡이에요. 남산에 차만 타면 오는데. 허리케인 라디오에서도 히트곡이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죠?
1: 우리 TBS.
0: 다른 TBS 교통가지고요. 말고 딴 데서도 이런 노래가 나간 적 있나요?
1: 그 지방에 그 전국에서 지금 제 노래 열심히 나오고 있죠. 제가 방송을.
0: 지방에 전국에서?
1: 예, 예. 지방이나 전국이나 이 지방을 잘 모르시는 분이
0: 있어요. 중앙은.
1: 중앙에서 이제 뭐 도로교통도 있고 TBS, TBN. 예. 뭐 그 외에 또 다른 그 방송에서 나오고 있죠.
0: 그러면 KBS, MBC, SBS는?
1: 계속 나오고 있죠, 제가.
0: 거기 나와요, 이 노래가?
1: 예, 예, 예.
0: 어느 코너에 나와, 그게?
1: 그 뭐 개인적으로 자꾸 물어보시고 그런 거죠. 너무 많이 아시면 다칩니다.
0: 자, 초대가왕 이세미 씨. 오늘 네. 남산 오빠 이 노래 어때? 차만 타면 오는데. 아까 피처링도 잠깐 해주셨는데 좋았어요. 네.
2: 이 노래가 이게 머리에 탁 꽂히거든요. 차만 타면 오는데. 네. 이게 히트할 것 같은데요.
0: 그냥 히트할 것 같다?
2: 아, 네. 네. 너무 좋았어요.
0: 좋았다.
1: 제가 볼 때는요. 네. 차만 타면 오는 데가 뜨면. 그 우리 이세미 가수님의 네. 빨간 레인코트가 바로 올라와서 바로 올라옵니다.
0: 아니 근데 허리케인 라디오에서는 두 곡이 지금 네. 1, 2위를 다툰다니까.
2: 그렇죠. 네.
0: 뭐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여기서라도 1등 하는 게 어디야.
2: 그럼요. 네.
1: 당연한 거고요. 네. 우리 가수님도 노래를 잘하시기 때문에 저도 네. 더불어서 열심히 노래하겠습니다.
0: 자,
2: 같이 합시다.
0: 보조 MC.
1: 예예. 예.
0: 저 공통 질문 써 있는 거 질문 물어봐요. 저 내가 워낙 읽을 건데 예. 물어보세요.
1: 제가 읽어볼게요. 예. 두 분 가왕 되고 나서 뭐 좀 바뀐 거 있습니까?
0: 예. 이세미 씨부터.
2: 네, 제가 여기서 가왕 되고 난 후에는 항상 저기 차만 타면 누가 가왕 웃는데 저 가왕 아니에요? 네. 이렇게 묻더라고요.
0: 예.
2: 아 그래서 와, 이 TBS가 TBS가 이게 서울만 나오지만 네. 이 유튜브에서 많이 뭐 시청들을 하시나 봐요.
0: 예.
2: 그래서 많이 알아봐요.
0: 아유 그러시구나.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가 이제 유튜브로도 나가고
2: 네네.
0: 그 이제 여기저기 보신 분들이 있어서
2: 네. 네.
0: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세요?
2: 감사합니다. 아직은 민망하죠.
0: 아이고. 네. 아니 근데 행사는 많이 다니신다면서요?
2: 뭐 조금 합니다. 조금. 많이는 아니고요.
0: 최근에는 네. 어디 갔다 오셨어?
2: 최근에는
0: 가장 최근에?
2: 최근에는 며칠 전에는 노래 교실에 갔다 왔고요.
0: 어디 교실?
2: 농협
0: 본점에서. 예, 예. 울산 농협의 노래 교실.
2: 네네.
0: 거기 가서 뭐 부르셨어요? 빨간 레인코트?
2: 당연히 빨간 레인코트는 하죠.
0: 예.
2: 요즘 대세인 노래 차만 타면 오는데 이 노래를 못했어요.
1: 여보세요. 예. 제 노래입니다.
0: 예. 여보세요. 그 얘기가 아니고.
1: 그러세요.
0: 지금 저 인사하는 거잖아요. 차만 타면 오는데는 요번에 못했다고 다음에 합니다. 예, 예, 예.
2: 아니 그거는 어느 가수든지 불러주면 좋은 거잖아요.
0: 아시죠?
2: 그래서 요번에 제가 노래를 못 배워서
0: 그렇지.
2: 아직 잘 모르니까 다음에는 그 노래를 꼭 불러보겠습니다.
0: 네. 공통 질문으로 남산 씨는 뭐 바뀐 거 뭐 있어?
1: 저는 그동안 그 교통방송에 출연하면서요.
0: 네.
1: 그동안 인정을 못 받았는데 차만 타면 온대의 노래를 통해서 제가 가왕이 했다고 하니까
0: 네.
1: 네가 그렇게 노래 잘했냐? 그래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한 보람이
0: 예.
1: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전에 인정을 했는데
0: 예.
1: 이 지금부터 조금씩 인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0: 박수. 네. 보람이 있으시겠네.
1: 아니, 보람도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그러니까 해서.
0: 이제 충청도 대전에서 그냥 중학교 때부터 SNS 사전 찢어 먹으면서 영어 단어를 다 외우고.
1: 네? 아, 그렇죠. 저는 그
0: 서울 예전에 드디어
1: 예, 예.
0: 천재만 갈 수 있다는 서울 여전도 입학하고.
1: 그렇죠. 네? 어렵게.
0: 그렇게 갔죠. 하면서 가수 어렵게 해왔는데
1: 예, 예.
0: 스탠드바에서 노래 공연 어마어마하게 하고 그랬는데 잘 인정을 안 받았는데 요번에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가왕, 2대 가왕.
1: 노래한답시고 날라리처럼
0: 네.
1: 다녔다고 하는데 네. 방송을 통해서 정말로 노래가 좋으니까.
0: 예, 그렇죠.
1: 그 모르는 분들이 많이 인정해 주셔서
0: 아이, 그렇습니다. 예.
2: 네.
0: 자. 남산 씨 이제
1: 예.
0: 문자 좀 저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이 남산 씨만 이렇게 너무 뜨는 거 아니야? 이세미 씨 여기 옆으로 와봐요. 마이크 들고 같이 차례대로 읽어.
2: 아, 네. 네. 네.
0: 마이크 이쪽으로 해가지고 네. 이세미 씨가 읽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1: 예, 예.
0: 네. 자 그러면 3983님부터 저 문자 보이죠?
2: 네. 네.
0: 자, 저 이세미 씨가 먼저 읽어 소개해 주세요. 3983님의 문자입니다면서.
2: 3983님의 허리케인 라디오가 MBC를 이기는 이유가 남산 가수님을 모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와.
0: 네. 이럴 때 감사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또 이번에는 0529님.
1: 0529님, 차만 타면 오는데 수능 금지곡 가사가 맨날 맴돌아요.
0: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을 해 주셔야죠.
1: 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네. 그 수능 볼 때 네. 차만 타면 오는데 자꾸 기억이 나서 네. 정답을 못 찾겠다는 얘기죠.
0: 애들이 이걸 알아? 수능을 애들이?
1: 아, 애기들이 알죠. 엊그저께 골목이 지나가는데 차만 타면 오는데 차만 타면 오는데 온다. 그러더라니까요.
0: 에이, 참.
1: 아니면 말고요.
0: 여보세요.
2: 예.
0: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여기 아님 말고 여기 어디 있어요.
1: 아니 그게 아니라
0: 진정성을 그, 갖고 얘기를 해야지.
1: 아니 저는 진정성을
0: 그렇게 가지고 사실이 아닌 얘기를 막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1: 진정성 당인데 우리 선배님께서 네. 진정성을 무시하는 거죠.
0: 네. 자 이번에는 이세미 씨.
2: 네.
0: 6063번님께서
2: 역시 남산 노래 최고요. 내일 산에 갈 때 부르려고 열심히 연습 중입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0: 네. 아, 떴어. 아, 야
2: 대단하십니다.
0: 남산 떴어.
1: 네. 네. 예. 제가 읽을까요?
0: 여봐요. 여보세요. 예. 그걸 계속 해줘야 돼?
1: 아예 저는 이제
0: 자연스럽게 돌아가야죠.
1: 아, 그래. 그 4566님, 와우, 왕들의 잔치네요. 왕이 되고 나서 노래는 가창력과 품격이 다르게 느껴지네요. 남산 가수님, 격하게 응원합니다.
0: 예. 와, 아유, 좋아요.
1: 점점점.
2: 네. 네.
0: 여보세요.
1: 왜 그러세요?
0: 점점점 같은 건 읽지 마시라고. 아, 하트 몇 개 이런 거 읽지 마세요.
1: 정확한 게 좋습니다.
0: 자, 이번엔 아, 또.
2: 이거는 우리 남산 가수님 읽어주셔야 되겠는데요.
1: 아, 제가 읽을까요?
2: 네.
1: 아니, 줄리엣님께서 앉아있는 자태도 이쁘고 고우신 우리 트롯 여신 이세미 가수님 화이팅!
2: 아 감사해요. 줄리엣.
0: 화이팅 없는데 왜 화이팅?
2: 줄리엣 사랑해.
0: 뭐이 자꾸 코를 골아. 여보세요.
1: 그지.
0: 우리 코를 골아요?
1: 대금성 가서 얘기하고 자기 할머니한테
0: 자, 아이고, 우리 저 두 분 보조 MC 역할까지 해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자, 이제 다음 라이브 무대로 옮겨가도록 할게요. 이번 네. 차례가 이제 이세미 씨인데.
2: 네.
0: 이제 본인 노래 아니고 커버곡 해주셔야죠. 어떤
2: 아니요,
0: 노래?
2: 아니요, 제 노래예요.
0: 아, 살랑살랑이?
2: 네, 제가 실버스타 거기서 대상을 받고 나서요. 네. 저한테 댄스곡을 어느 작곡가님이 선물을 해주셨어요.
0: 살랑살랑 저 노래를? 어떤 노래인지 소개를 좀 해줘보세요.
2: 이 노래는
0: 노랫말이 어떤 건지. 아, 이렇게 살랑살랑? 네,
2: 봄바람이 살며시 스며들듯이
0: 사랑 스며들어요?
2: 스며들듯이
0: 스며들었어. 네.
2: 사랑을 앞에 두고 마음이 두근거리고 설레임을 표현하는 노래예요.
0: 어떤 여인의 그 설레는 아, 마음 네. 살랑살랑한다?
2: 아, 네.
0: 그래서 아직 남자하고 얘기는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2: 아, 못하고 혼자
0: 혼자서
2: 혼자 살랑살랑거리고 있었는데
0: 네. 봄바람을 타고 아, 네.
1: 그 실버코리아에서 대상을 받았는데 개상을 받았다고 아까 발음을 하시더라고요.
0: 저보세요.
1: 왜 그러세요?
0: 아저씨나 잘하세요. 아저씨나 잘해.
1: 아니 방금 듣는 분이 개상이라는 개축제에서
0: 알았어 알았어. 대상.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아니, 이세미 그럼 댄스곡이면
2: 댄스곡이라서 이건 제 안무도 있습니다.
0: 아이 좋습니다.
1: 아유, 기대가 됩니다. 네.
0: 그러면 우리 안무함은 또 남산 씨야. 아, 탭댄스.
2: 탭댄스.
0: 옆에서 좀 같이 이제 핸드폰 빼고
2: 아, 네.
0: 다시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2: 네.
0: 자, 오늘 그 광란의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세미 씨의 라이브 무대입니다. 댄스가 곁들인 살랑살랑.
1: 네.
0: 댄스 피처링 남산 같이 합니다. 박수! 오, 야! 살랑살랑 나옵니다. 야! 환상의 무대입니다.

0: 마지막 사인까지. 예. 이세미 씨의 살랑살랑. 야. 아주 율동이 아주 귀엽고요. 예. 좋습니다. 예. 아주 수고하셨어요. 예.
1: 아유.
0: 이세미 씨가 여기 와서 가왕하면서 예닐곱 번 출연하는 동안에 이 율동하면서 노래 부르는 건 제가 처음 보는데?
1: 아.
0: 그죠? 얌전하게만 계셨
1: 아니요. 울산 스캔들이라는 곡을 하면서 울산 제가 춤춘 적이 있어요.
0: 아, 그랬습니까?
1: 네.
0: 아유, 오늘 울산 스캔들 한번 들어볼까, 그러면? 네.
2: 남산 덕분입니다.
0: 뭐가요? 아, 근데 아저씨는 옆에서 내가 춤만 추라 그랬지. 무슨, 안주 아. 추가요, 뭐 그런 얘기 왜요, 지금.
2: 제가 스탠드 MC 28년 봤습니다.
0: 거기 뭐 하는데, 거기서?
2: 어떻게? 노래 시키고, 네. 그 연예인들 쇼 올리고, 네. MC 다 봤습니다.
0: 그러면 이제 가수가, 초대 가수가 나와서 노래하면 그 옆에서 이렇게 춤추고 그랬어요, 그러면?
2: 아이, MC는요, 네. 그 가수 노래할 때 춤추는 게 하면은, 네. 그 무게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휴식 시간입니다.
0: 어디가 있어요, 그럼?
2: 휴게실 있죠. 아, 연예인 대기실.
0: 무대에서 가수는 옆에. 노래할 때 예, 예. 나는 저 뒤에 어디 휴게실에 있어.
2: 아, 그 아니 연예인들 출연 대기실이 있어요.
0: 예, 거기 앉아 있어요.
2: 잠시 예. 노래 세곡 끝나면 올라가서 또.
0: 아, 또 하고. 아. 자, 이거 저 문자 소개해 주셔야 되는데.
2: 예. 자. 근데 남사 씨는 엄청 흐르적거리네요. 무슨 춤이래요? 컨셉이 뭐예요? 저는 흐르적 춤입니다.
0: 탭댄스라며, 탭댄스.
2: 아~ 탭댄스는 아무나 이렇게 네. 이런 노래 추는 게 아닙니다. 아,
0: 알았어요. 또, 네. 다음 문자도.
2: 이세미 씨, 네. 살랑살랑 안무 누가 짜준 거죠?
1: 아이, 안무가 전문가가 짜주셨어요.
0: 네. 어떤 분인지 얘기를 해줘요. 그냥 추상적으로 전문가가 짜줬다고 그러지 말고.
1: 아, 그 단장님을, 단장님 성함을 제가 모르는데.

0: 어떤 단장님께서.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살랑살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까? 그러니까
1: 아, 그렇죠. 네.
0: 마지막에 막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사인 표시하던데 이건 뭐예요?
1: 살랑살랑거린다고요.
0: 아, 살랑살랑. 네. 마지막으로 바디 랭귀지 하셨구나. 네. 네.

0: 영미강.
1: 영미강님 그래야지. 영미강이 반말로 하면
0: 돼요. 하려고 했는데 영미강님 이세미 가수님.
1: 영미강님께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0: 영미강님께서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예? 이세미 가수님 녹여준 소리 몸짓이 아주 살랑살랑 녹아내리라고라고라고라고라.
1: 여보세요. 예. 그 멋을 내서 읽을 생각하지 말고
0: 오늘 처음이에요.
1: 제대로만 읽어. 그냥 제대로.
0: 알겠습니다. 네?
1: 지금 저 남산
0: 자꾸
1: 씨
0: 자꾸 보라 그래요.
1: 남산 여기서. 씨 지금 뺨으로 땀이 비비 쏘고 앉아있어.
0: 여기 환경 좀 좋게 해놓고 가수를 초대해서요. 어쨌든
1: 춤까지 춰가지고. 여보세요.
0: 뭘 보세요?
1: 무슨 환경을 따져 지금 우리가.
0: 아니 돈
1: 여기
0: 한여름에
1: 저 밖에 있는 아저씨 두 명하고 여기 돈 받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
2: 좀 덥기는 해요.
0: 아, 여기서
1: 여보세요. 그냥 참고 계세요. 다 끝나가니까.
2: 네.
1: 자 이제 남산 씨도 이제 라이브 한 곡 해야지. 뭐 할래요?
0: 아, 우린 모두 연극 배우란 노래가 있어요. 제 노래예요.
1: 우린 모두
0: 연극 배우.
1: 야, 아. 제목 멋있다.
0: 아, 이 노래는 이제 차만 타면 오는 배우 같이 네. 동시 앨범에 네. 발표한 아, 곡인데요. 네. 우리는 하루하루 인생의 연극을 하면서 네.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1: 우리가 살면서 연극을 한다고?
0: 꼭 무대에서 배우만 연극하는 게 아니고 네. 우리 이제 최일구 선생님의 네. 인생을 하루하루 연극을 하면서 살다가 조사로 가는 게 바로 네. 우리 인생입니다. 그 노래를 철학적으로 역사학교를
1: 철학적? 예.
0: 그냥 넘어가요. 그래 합시다.
1: 자, 1등 있어요? 1등? 아, 1등 없어요? 얌전하게? 아, 알았어요. 남산의 두 번째 히트곡 우리 모두 연극 배우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하면 오는데요 비슷한데 이거.

0: 지난해 두 번째 히트곡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신곡이네요. 우린 모두 연극 배우다.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없는 인생이다. 그죠? 그 삶을 살아간다.
1: 그렇죠.
0: 근데 배우가 시나리오가 없는 배우가 어디 있어요?
1: 배우, 예, 방송엔 대본이 있고요. 네. 영화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0: 그런데요.
1: 우리 인생에 그 시나리오 대본은 없는데 네. 주어진 인생을 자기가 어떻게 바꾸느냐. 아, 주어진 인생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의
0: 그걸 바꿀 수가 있나요?
1: 아, 바꿀 수 있죠.
0: 어떻게 바꾼대요?
1: 저같이 힘들게 살아오면서 네. 이렇게 기회 왔을 때 네. 이런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바꿀 수 있는 거죠.
2: 네.
1: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0: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1: 말 되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웃고 있잖아요. 여기서 아, 말이 안 되는 소리 한 자 자체가
0: 말이 안 되니까 웃는 거지.
2: 아,
1: 말이
2: 무서워.
1: 됩니까 안 됩니까?
2: 아, 됩니다.
0: 여보세요. 뭐 옆에 왜 그 초대 가왕한테 손가락질하고 그래요?
1: 아니 손가락 말.
0: 와 그럼 안 돼 지금.
1: 아니 네. 그게 아니라 잘 못 알아듣으니까 제가
0: 바디 랭귀지가 네. 너무 커 아, 지금. 네. 네. 그, 하여튼, 우린 모두 연극배우 괜찮네요. 근데 하여튼, 남산 씨가 머리는 좋은 것 같아. 이 긴, 그 에세이 정도의 분량이 되는 노랫말인데, 이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하네.
1: 아, 저는 그, 원래 공부머리는 아니고요. 네. 우리 바로 위에 형이, 네. 그 서울대 법대를 봐서 떨어져가지고, 서울대 법대 넘어가지고, 네. 저기한테 묻습니다, 저는.
0: 우리 형도 넌... 서울법대 두 번 봤어.
1: 그렇게 여보세요. 말하는데 끊지 마세요. 제가 심각한 얘기 하고 있는데. 형이 한, 저한테 항상 질문을 합니다. 네. 너는 왜 노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무엇 때문에 노래를 하고 있는가? 네. 그 정답 알으면 너는 미래에 성공할 것이다.
0: 그래서
1: 그 정답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찾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 한 두씩.
0: 그거 언제 찾으려고 그래요?
1: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찾고 있는.
0: 자, 하여튼 자, 두 번째 우린 모두 연극 배워 잘 들었고요. 7954님의 문자 이세미 씨가 소개해 주세요.
2: 네, 7954님. 그래도 남산 씨 노래도 잘하고 19 형님 보조 잘하고 있네요. 남산 파이팅입니다. 허리케인 라디오 파이팅입니다. 네,
1: 허리케인 아니고 허리케인.
2: 너나 잘하세요.
1: 여보세요. 우리 일부 형님께서 똑바로 읽으라고 했어요. 허리케인이 어디 있습니까? 허리케인이지.
0: 4266번님 소개해 주세요.
1: 4266님께서 그 일부 형님 남사님 하신 대로 그냥 놔두세요. 왜 이렇게 태클 겁니까? 재미있는데.
2: 와.
0: 야, 오늘 남산 씨 팬이 은근히 좀 계시네. 예.
1: 저는 전국구가 있기 때문에 지역구도 아니고 전국구입니다.
0: 전국구요?
1: 예.
0: 네. 바로 그러면?
1: 아, 그렇죠.
0: 그 밖에 나가면 저 남산 씨 얼굴
1: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요.
0: 그 정도는 아니고.
1: 아, 그러면요. 그 정도는 떡떡해요, 제가.
0: 자, 이제 지금 이제 끝낼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거든요. 아. 네, 오늘 두 분 네. 정말 저희가 이 힘든 싱어, 실버돌 힘든 싱어 초대 가왕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가왕 이세미 씨, 남산 씨를 예, 초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두 분의 노래 다 들어봤어요.
2: 네.
0: 자, 하여튼 두 분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이세미 씨부터 지금 하고 싶은 얘기. 예.
2: 네. 앞으로도 우리 TBS에서 어떤 공개 방송이라든지 네. 이런 게 있으면 우리 가왕들을 좀 초대해 주시고요.
0: 아니 그래도 그러지 않아도 저희도 네. 그럴 계획인데
2: 아, 네.
0: 근데 KTX 차표값도 우리가 못 드리는데
2: 차표값은 우리 남편이 벌고 있어요.
1: 여보세요. 벌어서 언제 충당합니까?
0: 아니 출연료를 못 드린다 이런 거. 아니 여보세요.
1: 뭘
0: 그런
1: 보세요?
0: 얘기는 내가 하는 거예요.
1: 저 왜 안 찾았습니까? 그 얘기 하러 왔죠.
0: 출연자니 출연자. 네. 하여튼 아, 저 네. 이세미 씨는 네. 나중에 가수들 많이 모여서 노래할 기회가 있을 때 네. 다시 초대해 달라. 저희가 다 새겨 듣고 있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3726님이 이런 문자를 보냈어. 문자 소개해 주세요.
1: 3726님께서 남사님 애드립은 좋은데 텍스트는 약한 것 같습니다.
0: 이게 무슨 말이에요?
1: 텍스트를 잘못 쓰신 거 아니에요? 텍스트를.
0: 텍스트가 약하대잖아.
1: 텍스트는 저는 그 영어 그걸 돌았기 때문에 네. 그걸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0: 텍스트가 뭔 뜻인지 모른다?
1: 네.
0: 글자를 제대로 못 읽는다는
1: 거 여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한글 떼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계십니까?
0: 테스트가 아~ 참 아직 갈 길이 멀다. 예. 하여튼 저 오늘 아, 재밌었고 네. 남산 씨도 자 청취자님이나 또 하고 싶은 얘기 해주세요.
1: 차 많다면 오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0: 스탠드바에서 사회보던 얘기 좀 그만하시고 네. 진정성 있는 얘기 좀 해줘보세요. 오늘 어땠어요? 이렇게 나와보니까.
1: 너무너무 좋았고요. 네. 우리 이세미 가수님 노래를 직접 라이브로 들어서 네. 행복했습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좀 짧다.
1: 아니 짧으면 짧다 길으면 길다 어느 장단에 초무치라는 거야. 여보세요 웃지만 말 말을 해요.
2: 아, 네. 너무
1: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아, 예. 고맙습니다.
0: 아이고, 예, 여기까지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마웠어요.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0: 자, 오늘 끝곡으로 파블로가 이 노래를 틀겠대요. 최일구의 인생 뭐 있니라는 노래. 이 노래 알아요?
1: 아, 알죠. 월세, 전세, 방 빼란 얘기 아닙니까?
2: 오, 네.
0: 방 빼란 얘기가 아니고 때 되면 방이 빼진다 이런 얘기.
1: 그 얘기입니다. 넘어가세요.
2: 감사합니다.
0: 자,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누가 최고다?
1: 힘든 시어가 최고다!

0: TBS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4: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5: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6: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7: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

0: 날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3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경남권에 폭염중대경보가 또 그 밖에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31.7도입니다. 우선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방면 충주분기점 부근에서 대형 화물차에 화재가 나면서 도로를 전면 차단하고 처리작업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1차로로 통행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여파로 뒤로 6km 구간 정체가 됩니다. 영동고속도로는 휴가 다녀오는 차량이 이어지면서 진부 3터널에서 진부 2터널까지 평창에서 봉평터널, 그 둔내터널 일대와 새마을에서 원주까지 밀리고 이천 일대와 덕평에서 용인나들목까지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강촌 부근 갓길에 고장난 화물차 때문에 불편합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잠실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1차로에 고장차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TBS와 하이가 함께합니다. AI 시대에 인간의 자리를 고민하는 언박싱 AI.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간지능연구소 하이의 대표 이면수,
1: 오영현, 김철규입니다.
0: 글로벌 AI 전쟁에서 가장 거센 봉쇄령을 받고 있는 나라는 단연 중국이겠습니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와 장비의 수출기를 꽁꽁 묶으면서 중국의 AI 발전이 늦어질 것이다 라는 분석이 무성했는데요. 최근 중국의 스타트업 문샷 AI가 키미 K3라는 새로운 모델을 내놓으면서 글로벌 테크 시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1: 미국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을 차단하며 촘촘한 기술 장벽을 쌓았는데 중국은 그걸 비웃기라도 하듯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뚫고 나온 셈입니다. 성능이 좋은 반도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소프트웨어의 구조를 극도로 효율화하는 알고리즘의 혁신으로 반격에 나선 것이죠. 키미 K3는 기존 최첨단 모델에 뒤처지지 않는 추론 능력을 보이면서도 들어가는 연산 비용과 전력 소비는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0: 흐르는 물길을 강제로 막아도 물은 결국 새로운 골짜기를 타고 흐르듯이 봉쇄와 규제가 기술을 멈추게 하기는커녕 전혀 다른 형태의 생존 방식과 변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원과 칩의 독점으로 기술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과 제한된 환경 속에서 효율의 극단을 추구하며 턱 밑까지 추격하는 중국의 이 팽팽한 대립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1: 과연 기술을 완벽하게 봉쇄하고 울타리 안에 가두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 거대한 두 양극체제 사이에 끼어있는 수많은 국가와 우리 시민들은 앞으로 어떤 기술적 자립과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걸까요? 단순한 성능 자랑을 넘어 세계 질서의 판도를 뒤흔드는 기술 패권전이 어떻게 진행될지 앞으로도 TBS FM 95.1MHz 언박싱 AI와 함께 지켜보시죠. 저희 언박싱 AI는 유튜브와 팟빵, 스포티파이에서 언박싱 AI 또는 인간지능연구소를 검색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오늘도 언박싱 AI는 최신 소식을 전하는 AI 패치노트로 문을 열고요. 이어서 AI 라운지에서는 산업 위주로 논의되는 AI 의제로 인해서 AI 리터러시나 AI 교육 분야에서 다소 소홀해진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네, 첫 곡 듣고 오겠습니다. YB의 흰수염 고래.

2026년 08월 01일 11시 00분 경기 김포, 이천 용인 남부, 인천 강화, 전남 해남 남부, 전북 임실, 제주 제주시 서부, 제주시 북부, 서귀포시 중산간, 충남 아산, 홍성 서부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지난 2주간의 AI 관련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AI 패치노트. 먼저 지난 2주간의 AI 관련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AI 패치노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간지능연구소의 박근영 운영원님 모셨습니다. 근영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첫 소식은 무엇인가요? 네,
1: 첫 번째 소식은 세계 바둑 랭킹 1위 신진서 구단이 바둑 AI인 카타고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뒀다는 소식입니다.
0: 아, 이게 몇 년 만이죠? 그러니까요. AI를 이겨본 게?
2: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본 그렇죠? 이야기네요.
1: 네. 네, 이번 카타고는 2019년 미국 프로그래머 데이비드 우가 개발한 오픈소스 바둑 AI로 네. 알파고 이후 등장한 가장 강력한 바둑 AI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2: 그렇군요.
1: 특히 이번 대국에서 신진서 구단은 네. 카타고와 세 차례 대국을 펼쳤는데요. 네. 첫 대국에서는 패했지만 이후 두 대국을 연달아 이기며 2승 1패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2: 와, 이거 그냥 한 번 이긴 게 아니라
0: 두 번이
2: 완전 대국을 이기신 거네요. 아, 그래서 저도 딱 이거 듣고 나서 그 이세돌 구단의 이제 알파고와의 대국이 딱 떠올랐는데 이 AI가 인간을 넘어선 지 이미 오래라고 사실 저희는 다 듣고 있었는데
0: 그렇죠.
2: 이번에 네. 어떻게 이렇게 이겼는지 참 신기해요. 그래서 바둑계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나요?
1: 일단 이번 대국은 신진서 구단이 흑돌 두 점을 먼저 놓고 시작한 네. 그런 접바둑이었는데요.
0: 아, 접바둑이긴 했군요.
1: 네. 네, 카타고는 그동안 프로기사들과의 2점 접바둑에서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온 만큼 네. 대국 전에는 신 구단이 한 번만 이겨도 성공이라는 그런 전망이 많았습니다.
2: 그렇군요.
1: 네. 이번 신진서 구단도 첫 대국에서 패한 뒤 AI는 완벽하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었다고 털어놓았지만 네. 그 부담을 딛고 이어진 두 대국을 모두 이겼다는 점에서 바둑계의 기존 예상들을 훨씬 뛰어넘은 그런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0: 네. 이게 그래도 첫 대국에서는 비교적 좀 쉽게 패한 것 같은데 이후 두 대국에서는 갈수록 이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요. 이제 좀 신진서 구단이 좀 대국 강식을 어떻게 바꾼 건가요?
1: 네, 우선 카타고와 그런 복잡한 수익기로 정면 대결하기보다 네. 전투를 최대한 피하고 안정적으로 집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택했습니다.
0: 네.
1: 평소 자신의 공격적인 그런 기품까지 내려놓고 카타고를 상대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바둑 그런 스타일을 바꾼 것인데요.
2: 네.
1: 마지막 대국에서는 상변부터 중앙까지 큰 흑집을 만든 뒤 끝내기에서도 실수 없이 우세를 지켰습니다.
2: 아, 이거 지키기 바둑은 원래 이창호 구단의 원래 그렇죠. 그 특기였잖아요.
0: 맞아요.
2: 이제 신진성 구단이 이제 스타일을 완전 바꾸고 이제 그런 전략을 선택한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반면 카타고는 이렇게 불리해진 뒤에도 판을 크게 흔드는 그런 모험적인 수보다 네. 계산상 손해가 가장 적은 그런 리스크가 가장 적은 수를 선택했는데요.
2: 네.
1: 신 구단이 AI는 완벽한 것이 오히려 약점인 것 같다고 말한 것도 이런 차이를 두고 한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2: 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희가 방송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던 그 장강명 작가의 먼저 온 미래라는 네. 그 책이 떠오르는데 이 당시에는 이 바둑계를 AI가 먼저 도착한 세계라고 이제 상정을 해두고 이제 살펴봤던 기억이 납니다.
0: 그렇죠.
2: 그래서 그때 이야기와 또 지금의 이 모습 어떻게 우리가 이어서 볼 수 있을까요?
1: 네, 저도 이번 대국을 보면서 그 책이 떠올랐는데요.
2: 예.
1: 먼저 장강명 작가의 먼저 온 미래는 알파고와 함께 바둑의 승자만 바뀐 것이 아니라
0: 네.
1: 바둑 기사들이 배우고 또 연구하는 방식까지 달라졌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2: 그렇죠.
1: 기존의 그런 정석들과 오랜 경험들은 흔들렸지만
2: 네.
1: 바둑 기사들은 점차 AI를 새로운 수와 전략을 배우는 그런 스승으로 받아들였는데요.
2: 예.
1: 신진서 구단 역시 AI와 함께 연구하고 또 훈련하면서 성장한 그런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1: 네. 이제는 이번 대국은 10년 전에는 알파고의 낯선 수에 큰 충격을 받았었던 인간이
2: 예.
1: 이제 AI의 그런 특성들을 읽고
0: 네.
1: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그런 대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아, 그렇군요. 네.
0: 우리가 10년 전에 알파고 나왔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2: 그렇죠.
0: 10년이 지나니까 결국은 또 AI의 수를 인간이 학습해왔고 다시 또 인간이 이기는 그런 사태까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2: 그렇죠.
0: 그거 뭐
2: 네, 옛날에 사실 우리가 바둑이라고 하면은 무언가 좀 철학적이고 그리고
1: 네.
2: 되게 그 추상적인 표현들이 많았는데 사실
0: 네.
2: 이 AI가 도입된 이후로는 굉장히 수학적이고
1: 네,
2: 네 굉장히 이렇게 암기 공부하듯이
0: 그렇죠.
2: 이제 네,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런 어떤 그 인간의 반격이 네, 이번에 이 카타고를 이겼던 어떤 비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0: 네. 네. 네,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 네, 다음 소식은 OpenAI의 인공지능 모델이 내부 보안 테스트 도중 통제 환경을 벗어나 외부 기업의 시스템을 실제로 해킹했다는 소식입니다.
2: 이거는 그럼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 해킹을 했다는 얘기군요.
1: 네.
2: 와, 이거 좀 무서운 일인데요.
1: 네. 네 우선 OpenAI에 따르면
2: 예.
1: 최신 모델인 GPT-5.6 솔과 이보다 성능이 높은 미공개 모델이 사이버 공격 능력을 측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0: 네.
1: 오픈소스 AI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운영 시스템에 침입했습니다.
2: 아,
1: AI가 샌드박스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취약점을 찾아서 예. 외부 인터넷에 접속한 뒤 탈취한 접속 정보 등을 이용해 허깅페이스의 내부 데이터까지 찾아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2: 아, 이거 뭐 페이블 5와 저기 미토스 이야기할 때에 우려했던 것들이 그때는 네. 테스트였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 테스트가 이제는 실제로 일어났다는 얘기네요.
0: 그렇죠. 테스트 과정에서 실제로 해킹을 해버린 거예요.
2: 그러니까요.
0: 근데 이 소식을 듣고 AI가 이제 사람의 지시를 거부하고 이제 뭐 자아가 생겨갖고 좀 스스로 탈출하신가 싶어 조금 섬뜩하긴 한데 이게 실제로는 그럼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1: 네, 우선 다행인 것은 사람의 지시를 거부하고 탈출한 것은 아닙니다.
2: 아, 그렇군요.
1: 네, 오픈 AI가 AI에 부여한 목표는 예. 사이버 보안 문제의 해답을 찾는 것이었고 예. 허깅페이스를 공격하라는 지시는 없었는데요.
2: 예.
1: AI는 문제를 풀기 위해 외부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샌드박스의 취약점을 찾아 인터넷에 접속한 것입니다. 이 허깅페이스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것으로 추론을 하고
2: 예.
1: 그럼 탈취한 접속 정보 등을 통해 운영 데이터베이스에까지 침입한 것으로 확인이 네. 되었습니다.
2: 뭐 이게 우리가 이제 사이버 보안 테스트를 위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좀 무서운 일이기는 하네요. 어쨌든 이게 명령만 하면은 실제 이런 해킹이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네, 좀 무서운 일인데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그 외부에서 격리된 어떤 샌드박스 상태에서 진행한 테스트였는데 이게 어떻게 실제 기업의 시스템까지 연결됐던 건가요?
1: 네, 먼저 샌드박스가 완전히 밀폐된 환경은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2: 예.
1: 그러니까 외부 인터넷은 차단이 되어 있었지만
2: 네.
1: 프로그램 설치에 필요한 자료를 불러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한된 통로는 열려 있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AI가 이 통로에서 미처 발견되지 않는 취약점을 찾아 외부에 접속한 것인데요.
2: 네. 아, 이것도 무섭네요.
1: 네. 그리고 테스트를 위해서 일부 안전장치도 완화되어 있었던 만큼
2: 예.
1: AI 자체의 안전기능뿐 아니라 그런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실행 환경도 여러 단계로 통제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틈이 있으면 그 미세한 틈도 찾아내서 사실
2: 그렇죠.
0: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2: 그렇죠.
1: 네.
2: 그러니까
0: 어쨌든 세계적인 지금 AI를 선도하는 AI 기업인 오픈 AI가 이렇게 마련한 통제 환경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 외부 시스템 침입이 발생하면서 이제 기업의 좀 자체적인 안전관리만으로 이게 AI 안전에 충분할까? 이렇게 의문이 좀 남긴 하는데요. 미국 정부나 의회는 좀 어떤 대응책을 내놓고 있을까요?
1: 네, 우선 백악관은 이번 사건을 보고받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2: 네.
1: 미 의회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함께 AI 킬 스위치법을 발의했는데요.
0: 킬 스위치법.
1: 네, AI가 개발자의 의도와 다른 행동을 해서
0: 네.
1: 인명이나 경제에 위협을 줄 경우에 정부가 개발사의 모델 가동 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 뭐 지난번에 페이블 5 중단했던 거와 뭐 같은
0: 거의 유사한
2: 네,
0: 내용인 것 같아요.
1: 네. 네, 또 이와 함께 그런 고성능 AI 모델을 출시하기 전에 독립기관의 보안 감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도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2: 예.
1: AI의 위험을 사전에 검증하고 또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히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함께 마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 보니까 이제 전에 페이블 5 차단할 때에는 이제 행정명령으로 이제 미리 뭐 그 보안 감사를 받게 한다거나
0: 네.
2: 그리고
0: 네.
2: 이제 뭐 중단을 할 수 있도록 수출 통제를 한다거나 이랬는데 이제는
0: 그렇죠.
2: 아예 법률로 이거를 이제 정해놓겠다라는 얘기군요. 네, 확실히 이제 AI가 완전히 이제 안보의 영역에 접어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정작 이 GPT 5.6도 같은 정도의 그 위험성이 있다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딱히 차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1: 네.
2: 여태까지 네, 샘 올트만이 네, 트럼프 대통령과 보여왔던 그런 밀접한 관계가 네, 도움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네. 그럼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 네, 마지막 소식은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가 미국 42개 주로 확산됐다는 소식입니다.
0: 네, 거의 대부분이네요.
1: 네.
2: 그렇게요.
1: 네, 우선 지난 18일 미국 42개 주에서 데이터 센터 건설에 반대하는 집회 142건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0: 동시에.
1: 네, AI 기반 시설 확장에 대한 지역 사회의 반발이 전국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2: 네.
1: 이를 주도한 시민 단체 휴먼스 퍼스트는 건설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자원과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네.
1: 또 버지니아 주에서는 우리는 데이터가 아니라 물로 살아간다는 문구가 적힌 팻말들도 등장했습니다.
2: 야, 이거 우리는 데이터가 아니라 물로 살아간다. 이거
0: 그렇죠.
2: 굉장히 구호가 상징적이고 또
0: 그렇죠.
2: 되게 와닿는 그런 이제 말인데요.
0: 네.
2: 이 구호가 이번 갈등을 아주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위에서 특히 이제 물 사용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됐었는데 제가 알기로도 뭐 남미 지역이나
0: 네.
2: 이제 몇몇 지역들에서는 실제로 이미 데이터센터 때문에 뭐 AI 전에도 데이터센터 때문에 그 지역민들이 수자원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1: 네.
2: 자,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데이터센터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물을 쓰고 있는 건가요?
1: 네, 먼저 말씀 주신 것처럼 데이터센터에서는
2: 네.
1: AI 반도체와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2: 네.
1: 굉장히 많은 물을 사용합니다. 예. 규모와 냉각 방식 그리고 지역의 기후에 따라 사용량이 달라지는데요. 예. 캘리포니아주 임피리얼 카운티에 들어서 예정인 한 데이터 센터는 네. 연간 약 2억 6천만 갤런, 약 9억 8천만 리터의 물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아, 너무 많아가지고 감도 안 오는데 얼마나
0: 거의
2: 많은지.
0: 10억 리터인데.
2: 네. 네, 그러게요.
1: 네, 이걸 미국 환경보호청에 따르면 예. 미국인 한 명이 가정에서 하루 평균 82갤런의 물을 사용하는데요. 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약 8,700명이 1년 동안 사용하는 생활용수와 맞먹는 와, 양입니다.
0: 마을 하나가 1년 동안 쓰는 양이네요.
2: 그러니까요.
1: 네, 그래서 업계에서는 다른 산업과 비교해 과도한 수

0: 수준은 아니라고는 말하지만 예. 수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 센터가 지역의 물 공급에 미칠 부담이 매우 커져서 이 부분이 더욱 중요한 그런 쟁점들이 되고 있습니다.
1: 그러게요. 캘리포니아는 원래 항상 가뭄 잘 일어나고
2: 물 이미 물 부족인 국가들이고 그렇죠. 그럼 사실 어떻게 보면 물가 같은 것도 계속 상승하고
1: 그렇죠.
2: 사람들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 와중에 물 어떤 뭐 기름 이런 그렇죠. 것들이 사실 사람한테 더 저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1: 캘리포니아는 수시로 잔디에 물도 못 주게 하고 그러던데.
2: 근데 이제 네. AI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네. 데이터 센터가 이제 거의 국가의 전략 기반 시설로 그렇죠. 지금 평가되고 있는데
1: 그렇죠.
2: 물과 전력, 환경에 대한 부담은 사실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이 감당하게 네. 되는 경우가 큰 것 같아요. 국가보다는.
1: 그렇죠. 그 피해도 그 지역이 다 감당해야 되고요.
2: 그렇죠.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국가 산업 전략과 지역사회 권리와 이해관계를 좀 어떻게 함께 이렇게 조정하고 반영해야 될까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0: 네, 먼저 지난 6월 로이터와 입소스의 조사에서는 네. 미국인 33%만 현재의 데이터 센터 확장 추세를 지지했고
1: 네.
0: 자신의 지역에 들어서는 데 찬성한 응답자는 단 14%에 그쳤습니다.
1: 아, 수용성이 굉장히 낮네요.
2: 33% 중에서도 20%는 반대하는
1: 거예요.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반대를 어떤 개발의 걸림돌로만 보기보다
1: 네.
0: 그런 의사결정에 참여하려는 요구로 봐야 한다고 지적도 했는데요.
1: 아, 예.
0: 국가가 물과 전력 사용에 관한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
1: 네.
0: 또 지역사회는 입지와 허용 조건을 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그렇군요.
0: 또 기업에는 기반시설 비용과 지역 투자를 분담하게 해 AI의 산업 성장의 이익과 또 그 부담을 함께 나누는 그런 구조들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사실 우리나라 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은 물과 또 많은 전력이 필요한 와중에 이
2: 그렇죠.
1: 송전선과 또 이 관수로가 지나가는 지역들에서는 또 이 설치를 또 반대하는 움직임도 강했잖아요.
0: 네.
1: 이 갈등이 단연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계적인 문제로 이제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많은 에너지와 많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지역사회의 이슈들도 저희도 같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네. 지난 2주간의 AI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소식 외에도 인간지능연구소의 뉴스레터를 통해 더 많은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다음 코너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러버리스의 버터플라이.

0: AI 시대의 기술과 사회를 깊게 바라봅니다. AI 라운지. 최근님, 지난 63 지방선거 기억하시죠?
1: 네.
0: 그때 이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을 혹시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1: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서울을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후보가 AI 네. 교육을 엄청 외쳤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0: 아, 예.
1: 네. 태블릿 PC 나눠주겠다.
0: 네.
1: AI 교실 만들겠다. 되게 이렇게 화려했던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앙일보의 분석을 보니까 이 서울이나 뭐 또 저기 도서 지역이나
1: 네.
0: 공약이 아주 판박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1: 아, 네. 서울이나 도서 지역이나?
0: 네. 그냥 뭐 기계 나눠주고 소프트웨어 가르치겠다라는 수준에 딱 머물러 있다라는 비판이었던 거죠.
1: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네.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AI 산업에 대한 논의만 많아서
0: 네.
1: 사실 AI 교육에 대한 논의를 이렇게 안 해도 되나
0: 네, 그렇죠.
1: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 제도.
0: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지점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산업 중심의 AI 논의를 이제 주로 많이 해왔던 것 같은데요.
1: 네.
0: 정작 이 교육의 본질이 좀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의 최신 보고서를 토대로 한번 저희가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네, 오늘 도움 주실 분 인간진연구소 하이의 장지훈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사실 저희 방송에서도 계속 이 AI 산업 동향을 주로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워낙에 네. 기술이 빨리 변하다 보니까
1: 네.
0: 이거를 저희가 팔로우하기도 힘들어서 네, 그랬던 것 같은데 반갑게도 이번에 국회에서 AI 교육에 관한 좀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2: 네, 맞습니다. 이 지난 7월 13일에 국회 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508호라는
0: 네.
2: 이 그 문서가 있는데
0: 예.
1: 네.
2: 여기에 김범주 입법조사관의 보고서가 좀 실렸습니다.
0: 예.
2: 근데 이 내용이 이제 오늘 다룰 그 내용이랑도 연관되는 부분인데
0: 예.
2: 이 미래 세대가 이 AI로부터 좀 소외되고 있지는 않은지
0: 야.
2: AI 교육의 이 방향성에 대해서 좀 재검토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0: 아, 좋습니다.
1: 네.
0: 그럼 이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우리가 이게 지향해야 할 방향성, 이 기준점은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죠.
2: 네, 네.
0: 국제적으로는 이 AI 교육에 대한 논의가 좀 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2: 네, 맞습니다. 이 유네스코가 이미 2024년에
0: 예.
2: 학생용 그리고 교사용으로
0: 예.
2: AI 역량 프레임워크를 발표한 적도 있고요.
0: 예.
2: 이 이유는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 이 디지컴이라고 불리는 것을 3.0
0: 예.
2: 버전으로 갱신하기도 했습니다.
0: 아, 원래 있던 거를 갱신한 거군요.
2: 네네네.
0: 네. 네.
2: 그래서 이 최근에는 OECD와 EU가 공동으로
0: 예.
2: AI 시대를 위한 학습자 역량 강화라는 초중등 교육 특화 AI 리터러시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1: 네.
2: 이 요즘 교육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하던데요. 이 AI 리트라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 합니다.
0: AI 리트.
2: 네, 리트. 네. 그 변호사 시험 치는 그 리트 말고
0: 네.
2: 다른 리트.
0: LIT.
1: 네, LIT. 네. 리터러처 할 때 리터러시.
2: 네, 네, 네, 네, 맞아요.
1: 근데 역시 좀 기술의 윤리적인 기본 같은 거는 미국이나 중국보다는 확실히 유럽이 훨씬 더 선도적인 것 같습니다.
0: 그러게요.
1: 네. 네. AI 리트를 처음 사실 들어보는데 어떻게 AI 리터러시에 좀 접근하는 방식일까요?
2: 네, 이 EU의 AI 리트에서 AI 리터러시를
0: 네.
2: AI의 영향을 받은 세계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적인 지식, 지속적 기능, 그리고 미래 대응 태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0: 아, 예.
1: 네.
2: 그래서 이 정의에 따라서 AI 리터러시는 단순히 AI를 사용하는 방법을 넘어서
1: 예.
2: 이 AI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0: 네.
2: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또 윤리적으로 설계해서 실행에 관여할 수 있는 역량까지도 향상한다. 이런 목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2: 그래서 OECD와 EU에서는 사실 이미 이 프레임워크를 좀 정교하게 짜놨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저희도 예전에 AI 교과서 도입 이야기를 이제 얘기할 때 그냥 태블릿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2: 네.
0: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AI 교과서는 아니다라고 저희가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1: 네, 그렇죠. 그러니까
0: 이번에 AI에 관해서 EU가 정교하게 만든 이 프레임워크는 아마도 이제 교육 정책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참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 내용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2: 네, 저도 사실 이번 리포트를 보면서 좀 유럽만큼 우리는
0: 네.
2: 좀 고민하고 있는지 좀 많이 의심되기도 하고 우려되기도 하고
0: 네.
2: 그랬었는데요.
0: 네.
2: 몇 가지 특징을 좀 소개해드리면
0: 예.
2: 이 한국 사회에서 좀 쉽게 나오지 못할 방향인 것 같아서 좀 참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0: 어떤 건가요?
2: 일단 AI의 기술적 토대에 대한 이해를 사회윤리적인 함의랑 분리하지 않고 결합해서 같이 교육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문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2: 그러니까 이게 기술은 따로 뭐 윤리는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0: 네.
2: 이걸 같이 고민하면서 판단하도록 만드는 거죠.
0: 네.
2: 근데 우리 사회는 사실 교육의 공간을 마치 무균실처럼 운영한다라는 비판도 있잖아요.
1: 그렇죠.
2: 이 AI 교육도 마찬가지 느껴진 것이 기술 사용의 목적이나 윤리에 대해서는 좀 정치적 의제랑 어쨌건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0: 그렇죠.
2: 이게 교육 과정에 반영이 되지 않고 오로지 AI의 사용 기술만 좀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한국 교육의 현실이지 않은가라는 좀 우려 지점이 생겼습니다.
0: 네.
2: 특히 최근 새롭게 선출된 교육감들의 AI를 대하는 방식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에 좀 문제의식이 좀 있어요.
1: 사실 AI를 사용 기술을 하는 것보다도 AI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사실 더 중요한 교육일 것 같은데
0: 네.
1: 그렇게 되면 사실 좀 정치적인 논란들이나 이슈들도 다룰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2: 그렇죠.
1: 그런 부분을 보면 좀 이제 고민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0: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의 산업화 시대의 방식이었던 어떤 교육 방식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 맞아요.
0: 그러니까 앞으로만
2: 바뀐 거죠.
0: 그렇죠. 딱 산업화 시대에 맞는 어떤 교육들을 딱 그 스킬들을 익히게 하고 자 앞으로 잘 써라. 그러니까 이런 느낌에 가까운 것 같네요.
1: 네, 확실히 네. 그리고 지용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오늘 되게 비판의 여지가 센 것 같아서
2: 처음부터 좀 달리고 있는 중이죠.
1: 평소에는 굉장히 이제 진중하신 분인데 오늘 좀 달리십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좀 톤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2: 이게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0: 예.
2: 이 방송을 들으시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아직 이 AI 교육 의제는 산업 관련된 의제에 비해서는 좀 먼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좀 많으실 거예요. 네.
0: 그런 것 같아요.
2: 네, 그렇죠. 그런데 네.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0: 네.
2: 그 이제 곧 국제적으로 청소년들의 AI 리터러시에 대한 비교 평가가 시작될 예정이에요.
0: 아, 평가가 있군요.
2: 네, 그 우리나라가 또 평가에 또 민감하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2: 네. 그 2000년부터 사실 3년마다 시행되어 온 PISA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아마 그 많이 들어보셨을
0: 그렇죠.
2: 거예요.
0: 뭐 우리나라 뭐 읽기가 얼마다가 수학이 얼마다 뭐 순위 매기했다 이런
2: 네.
0: 거잖아요.
2: 맞아요. 네. 그 이게 이제 OECD 회원 90여 개국이 참여해서 네. 만 15세에 읽기, 수학, 과학 소양을 이렇게 비교 평가하는 그 네. 시험 일종의 평가 네. 시스템인데요.
0: 예.
2: 이게 이제 2029년 주기부터는 4년 주기로 바뀌면서
0: 네.
2: 매일 MAIL이라는 시스템이 도입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0: 네.
2: AI의 영향을 받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학습자가 비판적으로 탐색하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내용입니다.
0: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본격적으로 보겠다라는 얘기네요.
2: 네, 맞습니다. 네. 이걸 이제 OECD 회원국 산하에 있는 청소년들의 이제 일종의 미래 세대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 미디어 를 포함해서 네. AI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지를 평가하겠다는 건데요.
0: 아, 네.
2: 그 사실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 과연 한국 청소년들의 리터러시 능력이 OECD 회원국 안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타날지 뭐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0: 네.
2: 개인적으로 저는 좀 무섭기도 해요. 이게 그 우리가 항상 PISA를 아마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보통 이제 뉴스 보도에서
1: 네.
2: 이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이제 읽기나 수학이나 과학에서 막 뭐 연달아서 막 1등도 하고
0: 그렇죠.
2: 1위도 하고 상위권에
1: 맞아요.
2: 항상 있어왔기
1: 네.
2: 때문에
0: 그렇죠.
2: 당연히 미래 세대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기성세대의 인식이 아 그래도 공부는 잘하는데 성인이 돼서 뭔가 좀 이렇게 방향이 다르게 가는 것 같다 이런 방향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0: 네.
2: 지금 이러한 평가 기준이 도입되면 사실 우리가 여기서도 상위권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걸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0: 그러게요. 보통 상위권에 같이 들었던 나라들도 뭐 핀란드, 뭐
2: 맞아요.
0: 싱가포르,
2: 스웨덴,
0: 뭐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보통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1: 네.
0: 그런 나라들의 교육 방식들이 이미 과거에 좀 많이 바뀌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조금 늦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2: 맞습니다.
0: 그래서 한번 우리의 현실을 한번 좀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 AI 교육의 쟁점을 총 네 가지로 정리한 것 같아요. 이 첫 번째가 기술과 도구 활용 중심의 한계라는 부분인데 이거 저희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산업화 시대의 어떤 잔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네요.
2: 딱 그
1: 그렇죠.
2: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현재 지금도 교육부의 핵심 방향을 보면
0: 네.
2: 1인 1 디바이스 보급이나
0: 네.
2: 뭐 무선망 확대
0: 네.
2: 그리고 디지털 튜터 배치 같은 인프라 구축에 좀 많이 쏠려 있기는 합니다.
0: 예.
2: 뭐 현실적으로도 어쨌건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필요는
1: 그렇죠.
2: 한 부분이기는 한데
0: 하죠.
2: 근데 문제는 이제 AI를 학습과 행정을 돕는 도구로만 어쨌건 규정하고 있다. 공문서상으로는
0: 네.
2: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라는 부분인 건데요.
0: 예.
2: 대표적인 사례

0: 제가 이제 앞서도 언급했지만 그 2025년에 도입하려다가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AI 디지털 교과서 문제입니다.
1: 아, 그렇죠.
0: 네. 이게 이제 기기랑 플랫폼 보급에만 좀 급급하다 보니까 네. 정작 그 안에서 아이들이 이제 어떤 영향을 기를지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이 많이 부족했었다라고 저희도 지적한 바가 있었었죠.
1: 그렇죠.
0: 이게 정권은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졌는데 예. 교육부 방향은 여전히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건 네. 지금도 AI 교육의 영역에서는 산업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랑 네. 보편적 시민 역량 사이에 균형이 좀 깨져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이 보고서에서도 네. 지금 반영되어져 있는 겁니다.
1: 네, 사실 제가 그 당시 AI 디지털 교과서를 보면서 느낀 인상은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해결하고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그렇죠.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물며 이제 교사들이 이제 칠판 쓰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그거를 더 편하게 해주겠다는 것인지
0: 아니면 전자칠판 있는데
1: 그러니까 네. 아니면은 뭐 이 학생들이 더 학습을 더 편하게 해주겠다는 것인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이 기기만 냈다 도입했던 그랬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래서 AI 리터러시라는 것은 어느 한쪽의 교육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좀 균형적인 어떤 그 시각이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좀 받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방향이 없는 단순한 스킬 교육이다라는 얘기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이 정부 계획의 비전이라는 건 이제 전 국민의 AI 소양이라고는 지금 슬로건처럼 얘기는 하고 있는데 예. 실제 추진되고 있는 방식은 산업계에 필요한 인력을 빨리 뽑아내려고 한다. 이런 전략이다라고 분석이 되는 거죠.
1: 네.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비판적 사고라든가 윤리적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하위 요소로 지금 밀려나고 있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사실 1인 1 디바이스 보고 무선망 확대 이런 거 생각하면은 90년대 말에 막 인터넷 보급할 때의 구호랑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때는 그게 유효했을지 모르겠지만
2: 어쨌든 예. 지금은 세상이 바뀌고 있고
1: 그러니까요.
2: 이런 부분이 좀 이제 두 번째 쟁점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비판적 리터러시 중심의 교육 과정 설계가 미흡하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이 교육부가 정보 과목의 실수를 늘리고 윤리 예. 콘텐츠를 보급하겠다 이런 내용의 발표가 있었어요.
2: 예. 확인했군요.
0: 네네네. 근데 이제 AI 윤리를 담당할 교사를 만들 시간이 없다고 판단해서 아마 콘텐츠를 보급하겠다 이렇게 이제 작성한 것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의심은 드는데
1: 네.
0: 일단 이거 자체는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1: 예.
0: 다만 문제는 이 윤리라는 걸 앞서는 EU나 OECD가 그 공동으로 개발했던 내용과 다르게
1: 네.
0: 윤리를 기술이랑 분리된 어떤 별개의 카테고리처럼 다루고 있다는 시각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 이 보고서에서 분석하고 있는 비판의 내용입니다.
1: 그러니까 네. 이제 별개의 과목처럼 국어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0: 도덕 시간에 도덕 공부하고
1: 맞아요. 두 개 완전히 분리해서 이제 이런 본다는 얘기네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은 그 아까 OECD와 EU가 공동 개발했다라고 했던
0: 네.
1: 그 AR 리트랑은 방향이 꽤 다른
0: 그렇죠.
1: 느낌이네요.
0: 그렇죠.
2: 맞습니다. 통합적이니까요.
0: 네. 네. 맞는 얘기입니다. 네. AI 리트랑은 지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이제
1: 네.
0: 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문제인데
1: 네.
0: 어쨌건 진정한 이 AI 리터러시라는 건 기술적 이해 그리고 가치 판단이 결합되어야 된다라고도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예시로 호주의 얘기를 좀 꺼내고 있는데
1: 네.
0: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의 2025년 프레임워크를 보면 아주 흥미롭다고 써 있습니다.
1: 예.
0: 그 AI가 아니라 인간이 사고의 주체다라는 명확한 원칙 아래서
1: 네.
0: 교사들에게 아예 정답은 주지 말고 성찰적인 질문을 던지라고 강조하는 아예 문서상으로 네. 이렇게 박아놓은 거죠.
2: 정부의 지침 자체가 교사들에게 정답 자체를 주지 않는.
0: 네, 정답을 주지 말고 성찰적 질문만 던져라.
1: 아, 이거 어려운 요구네요.
2: 성찰적 질문이라 하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0: 그렇죠.
2: 예컨대 그러면 그게 어떤 걸까요?
0: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예.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 AI 모델이 왜 이런 답변을 내놓았을까?
1: 예.
0: 혹은 뭐 이 데이터에는 혹시 어떤 편향이 섞여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미래 세대에게 던져본다는 거죠.
1: 예.
0: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윤리 교과서를 읽으면서 시험 보고 평가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1: 네.
0: 기술의 작동 원리를 좀 직접적으로 파헤치면서 그 안에 책 책무성을 함께 고민하도록 아예 시작부터 시작 조건부터 동시에
1: 네.
0: 놓고 고민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거죠.
1: 굉장히 그 소크라테스식 교육법에 가까운
0: 네,
1: 산문답과 네. 가까운 그런 네. 교육 방식이네요.
0: 그러니까
1: 사실 한국에서 가장 못하는 방식의 교육 아닌가요?
0: 맞아요. 그 사실 저도 네. 이제 요 보고서 내용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1: 네.
0: 우리가 그 이런 소크라테스식 교육 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논의해 왔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 호주에서의 이 사례를 보면 핵심은
1: 네.
0: 이 성찰적 질문을 던지는 것도 하나의 일종의 플랫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 성찰적 질문을 던져라라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이 성찰적 질문을 어떻게 교사가 구성해서 미래 세대에게 던져줄 것이냐를 교사들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네. 행정적인 시스템도 같이 맞춰줘야 되는 거고.
1: 그럼 그 학생들이 네. 스스로 성찰을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게 할 수 있게 하는.
0: 네, 그것이 네. 메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 우리가 뭐 수능 대신에 그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가져오겠다라고 네, 했을 때, 그러면은 시험의 질문을 도대체 어떻게 구성합니까? 이건 다 평가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이 그렇죠. 논의로 우리나라는 계속 진행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호주는 지금 다 어쨌건 유럽이나 호주나 이런 그 선진적인 어떤 AI 교육을 준비하고 있는 곳들에서는 계속 어떤 구성에 지금 포커스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용에 포커스를 지금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사실 우리나라는 뭐 창의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창의력 교육을 이제 한 시술을 넣고 또 윤리교육이 부족하다고 하면 또 윤리교육 시술을 또 하나 넣고 뭐 이런 식의 교육이 많았는데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쉽지 않은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2: 맞습니다.
1: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또 이 세 번째 쟁점으로 또 넘어가 보면 또 이것도 꽤 놀라운 것 같아요. 일단은 그 학습 데이터 거버넌스에 공백이 좀 있다라는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었는데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창의력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시술을 이수를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이 학습 데이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 이 얘기였던 건가요?
0: 네, 이게 현재 우리나라가 공공 플랫폼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는 하고 있는데 예. 정작 지금 수집되고 있는 데이터를 누가 어떤 근거로 통제할지에 대한 설계가 이제 사실상 전무하다라는 보고서의 분석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스웨덴의 2026년 연구를 좀 참고해 보면 네. 교육 데이터가 소수 플랫폼에 일방적으로 추출되는 구조를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해요.
2: 사실 데이터가 되게 민주성도 중요할 것 같은데 특히 AI 시대에는 이게 추출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되게 강산에서 자원캐가 되게 좀 아이들의 데이터를 채간다 이런 느낌으로 오는데 이런 뜻인가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그 채가는 것이 이제 예. 어떤 만약에 기업이 들어온다고 치면 예. 어떤 교육 기업들이 가져가서 그걸 어떻게 쓰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2: 투명성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0: 알 수 없다는 예.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게 데이터 신탁 모델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맞는 수탁자가 오로지 본인 이제 기업이나 혹은 어쨌건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학생의 이익만을 위해서 데이터를 관리해야 한다라는 정확한 법적 의무를 지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네. 하나의 대안 의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이제 어쨌건 하나의 대안 의견이기는 하지만 예. 최소한 어쨌건 지금처럼 뭔가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육 시간에 사용하고 있는 AI의 데이터들을 뭐 일단 모으고 봅시다. 모으고 나서 어떻게 사용할지는 한번 그때 생각해 보죠. 이렇게 나오는 방식은 위험하다라는 내용의 보고서 비판입니다.
1: 네. 아, 지금 일단 데이터를 우리가 모으고 있기는 한데 이거를 관리하는 거버넌스가 아직 명확 하지 않고 그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기준들은 명확하게 서 있지 않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0: 네, 네. 맞습니다. 네.
1: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쟁점이 이제 교원의 주체성과 형평성입니다. 네. 사실 아까 성찰적 질문에서 조금 말씀해 주신 것 같기는 한데 선생님들이 단순히 AI 기기를 전달하는 어떤 그런 단순한 전달자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0: 네, 맞습니다. 네. 그 앞에 나왔던 그 AI 튜터 도입과 같은 네. 것들도 이제 신중하고 잘 만들어서 이제 보급해야 되는 얘기인 건데 네. 그 지금의 연수는 주로 기기 사용법에 치중되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교사는 AI를 수업에 쓸지 말지 혹은 쓴다면 어떤 방식으로 쓸지를 결정할 수 있는 판단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게 보고서의 주장입니다. 예. 또 최근 미국 교육계에서 나오고 있는 에듀테크 백래시 현상에도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2: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교실 안에서 교사가 그 학생들을 운영하고 수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AI를 쓸지 말지 이거 결정하는 주체성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렇죠. 너무 AI 그냥 무조건 써 하면은 사실 되게 사고가 낮아질 수도 그렇죠. 있고 창의성이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백래시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다면 이게 좀 디지털 교육에 대한 반발인지 아니면 AI 교육에 대한 반발일까요?
0: 이 디지털 교육의 전반에 대한 반발로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도하게 이렇게 스크린에 노출되는 것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이나 웰빙을 좀 해친다라는 우려를 이제 반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진정한 형평성이라는 게 이제 모든 아이에게 태블릿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 모든 아이가 자신의 안녕은 지키면서 이 AI가 포함되어져 있는 이제 플랫폼들을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비판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역량의 형평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2: 사실 수능 같은 것도 국어 같은 거 풀면은 국어 문제를 푸는 것보다 어렸을 때 책을 잘 읽고 많이 읽은 학생들이 또 잘 하기도 하잖아요.
1: 그런 친구들은 공부 안 해도 국어 성적은 잘 나오죠, 사실.
2: 네, 그런 부분에 좀 형평성이나 좀 주체성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1: 네, 네, 요즘에 맞아요. 그 뭐 호주를 비롯해서 여러 서구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서방에 있는 국가들이 청소년들이 SNS를 못 쓰게 한다거나, 혹은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아예 못 쓰게 한다거나 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이 학생들에게는 이 스크린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식들을 많이 취하고 있는데, 어쩌면은 그 선택권 자체가 교원에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권한을 교사에게 주기 위해서는 사실 해결을 해야 될 문제들이 더 있기는 해요. 그렇죠. 어쨌건

0: 될 것 같은데 네. 이 기술 보급에서 학습자 역량 형성으로 네. 목표를 완전히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이 AI 리터러시는 일부 영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 모든 학생이 갖춰야 할 보편적 시민 역량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요걸 네. 놓치면 이제 우리 사회는 AI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들과 AI를 이제 조종하는 소수로 양극화될 거라는 문제 인식이죠. 이건 사실 근데 지금 현재의 글로벌 상황과도 맞아요. 사실 맞습니다. 맥락이 이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2: 네,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사실 인재 양성도 중요하지만 똑똑한 시민 양성이 먼저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좀 와닿는데 그럼 이제 두 번째 과제인 교육과정 재설계는 좀 어떻게 가야 할까요?
0: 이거는 이제 2029년 그 PISA 매일 평가에 좀 대비해서라도 네. 교육과정을 역량체계 중심으로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이 정보 교과 시수만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미 해봤잖아요. 네. 정보 교과 시수가 늘어난다는 건 내가 학교에서 컴퓨터 할 시간이 늘어난다.
2: 그렇죠. 몰래 게임할 시간이 늘어난다.
0: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국어, 수학, 사회 모든 교과에서 이 AI와의 관계를 좀 비판적으로 다루는 통합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사실상 어쩔 수 없이 교육 기본법 같은 법령의 정비까지도 감안하고 움직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 아, 그 법령 정비는 어떤 이런 시수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기존의 교육 과정들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네. 법령 법까지 바꿔야 되는 거군요.
0: 네. 네.
1: 네, 이게 확실히 시민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 데이터 거버넌스의 제도화겠군요.
0: 네, 맞습니다. 네. 이 데이터 신탁 제도를 공교육 맥락에서 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예. 일단 이거는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하나의 대안입니다. 뭐 다른 방향이 있으면 더 좋은 네. 게 있으면 쓸 수도 있는 거죠.
1: 네.
0: 근데 어쨌건 핵심은 지금 이 순간에도 청소년들의 데이터들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중인데 네. 이걸 지금 누가 가지고 있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좀 희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을 민간 플랫폼에 만약에 의존을 할 것이라면 관리 기준도 시급하게 빨리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1: 그러고 보면은 이미 저희가 상당 부분 민간 네.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제가 듣기로 요즘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그 어플로 이렇게 어머니들한테 안내하고 아이들 일상 알려주고 하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이미 민간 플랫폼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좀 이게 관리 기준이 이미 빨리 마련이 돼야 돼. 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요즘에는.
0: 네, 맞습니다.
2: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과제가 학생의 웰빙, 안녕을 중심으로 두는 좀 성과 측정이더라고요.
0: 네, 이 AI 교육이 성공을 했는지를 평가를 하려고 할 때 예. 이제 태블릿 얼마나 쓰고 있니? 뭐 보고 얼마나 했니? 요게 아니고 예. 학생의 정신건강과 역량이 얼마나 좋아졌냐를 봐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거는 예. 근데 사실 현재에도 문제가 되는 지점이기도 해요.
2: 그렇죠.
0: 그 아까부터 계속 저희가 PISA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최근 PISA가 2022년이었었거든요. 그때도 읽기, 수학, 과학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완전 상위권이었었는데 청소년들의 정신적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도 상위권을 찍었어요.
1: 맞아요. 그리고 수학에 대한 흥미도 거의 최하위권이었
0: 맞아요. 과목에 대한 흥미도도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교사를 단순히 집행자로 보는 게 아니라 어린이라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1: 네.
0: 미래 세대들의 안녕을 지키는 어떤 전문적인 판단 주체로 세워주는 양성 체계까지도 같이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방식입니다.
2: 네.
1: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아주 산업이 아닌 또 이 교육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상상을 하게 되고
2: 맞습니다.
1: 또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게 되는 것 같은데 이번 이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던지는 메시지가 아주 묵직한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그냥 아예 처음부터 다 새로 해라라는 어마어마한 과제를 던져준 것 같아요.
2: 불판 바꿔라.
1: 네.
0: 맞아요. 어렵죠. 이게 사실 그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 그 PISA에서 계속 어쨌건 우리와 같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뭐 스웨덴이나 핀란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1: 그렇죠.
0: 있는데
2: 네.
0: 그 핀란드는 사실 교육 정책을 이런 식으로 바꿔오는 오기까지가 거의 한 20년, 30년의
1: 그렇죠.
0: 계획을 잡아가면서
1: 맞아요.
0: 차근차근 바꿔왔습니다.
2: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걸 바꾸려고 하면은 굉장히 큰 담론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계획만이라도 잡아놓고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0: 뭐
1: 그렇죠.
0: 다만 우리가 뭐 EU의 기준을 뭐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고 저희가 주장하려는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최근에 어쨌건 AI 3강 뭐 3대 메가 프로젝트 네. 이런 얘기들을 막 던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다면 이제 이 AI 리터러시 문제가 참으로 한가하게 들릴 수도 있는 얘기지만 결코 먼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지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1: 네. 네.
0: 특히 현재와 같이 AI를 계속 그냥 도구적인 기술 정도로만 미래 세대에게 교육을 했을 때 향후 구축될 AI 인프라는 제대로 사용도 사실 못해보고 디스토피아로 빠져버릴지도 모르겠다라는 우려도 듭니다.
2: 사실 우리가 인터넷이랑 그러니까 완전히 생활과 밀착해서 더불어 살아가야 돼.

0: 이제 미래 세대들은 AI와 완전히 이제 생활에 밀착해갖고 함께 살아가게 될 그렇죠. 건데 우리 교육 시스템은 그 이전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 그렇죠. 앞으로 아마 미래 세대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도 싶기도 합니다. 사실 네. 수능 같은 거는 이제 AI한테 풀게 하면 그냥 다 만점을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꼭 그렇게 시험이나 문제들을 좀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1: 이런 점에서 그 핀란드가 한 10년 전쯤에 했던 교육 개혁이 지금 시대에 와서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2: 맞아요.
1: 그 핀란드가 제 기억이 맞다면 그 당시에 과목별로 분류되어 있던 교육 시스템을 바꿔서 네. 프로젝트 중심으로 쟁점 중심으로 바꿨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사과를 두고 얘기해보자. 그러면은 사과를 두고서 한편에서는 농업을 얘기하고 동시에 같은 그 시간에 이 식물이 생성하는 방법을 또 생물학적으로 가르치고 또 한편으로는 사과를 다루는 문학도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의 이슈를 갖고 다양한 과목들을 아우르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쩌면 AI 시대에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 이 문제를 발굴하고 그 문제를 맞습니다. 해결하는 인간상이 훨씬 중요해지기 때문에 어쩌면은 핀란드는 그 이 시대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3: 그러니까 네. 이런 사례들을 우리나라로 가져올 때 이 교육정책 전문가들 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사실 많이 참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네. 그 말씀하신 그 핀란드의 과거의 그 10년 전 그 통합교육 형식의 네. 어떤 커리큘럼이 네.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사실 논의돼서 지금 시행 중인 게 문이과 통합이거든요.
2: 아.
3: 이게
1: 사실 이상하게 들어왔군요.
3: 그러니까 네. 형식만 들어온 네. 형태가 되어버린
1: 그렇네요.
3: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평가 시스템은 달라지지 않고.
3: 네.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함께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쨌건 정책 결정자들뿐만이 아니라 예. 그리고 전문 연구 그룹뿐만이 아니라 예. 결국은 이제 학생과 학부모들도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거버넌스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어쩌면은 이제 현재 사범대가 뭐 이제 과목 기준으로 뭐 화학 교육과 수학 맞습니다. 교육과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방식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좀 우리가 이 교육 전체에 대한 철학을 함께 전반적으로 한번 고민해볼 그런 기회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3: 맞아요. 네.
0: 사실 방향성을 이제 좀 이제라도 잡아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진정한 형평성은 기기보급이 아니라 이 학생들의 역량 형성이다라는 방향이 지금은 제일 중요한 과제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미래 세대가 앞서 말했듯이 AI라는 파도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 파도에 타는 서퍼 그러니까 웹서핑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쓰나미에 그렇죠. 서퍼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되게 만드는 정책적 설정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3: 네, 우리는 사실 그 지금 변화하고 있는 이 뉴미디어와 그에 맞는 리터러시 교육 과정을 구축하지 못해서 발생한 부작용들과 사실 싸우고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3: 그러니까 인터넷이 처음 한국에 널리 보급되던 시기 그리고 유튜브가 한국에 널리 보급되던 시기를 떠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 네.
3: 그때 우리는 사실 인터넷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분명히 더 나은 사회 혹은 더 나은 시민들을 상상해왔어요.
1: 맞아요.
3: 그런데 현실은 사실 더 극단적이고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사회를 마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1: 맞습니다. 네.
3: 그러니까 이 좋은 기술을 바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드는 것 이거는 사실 그냥 천천히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낼 문제도 결코 아니라고 강조하고
1: 맞습니다.
3: 싶습니다.
1: 네, 맞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좋은 기술이 있으니까 알아서 좋은 방향으로 되겠지.
3: 맞아요.
1: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0: 그때 내면 뭐 되지 않겠나.
1: 네. 네. 그러니까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 기술을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은 또 다른 역량이 필요한 일이다.
0: 맞습니다.
1: 라는 점을 오늘 다시 한번 교훈으로 얻어갑니다. 네, 오늘 AI 라운지가 던진 이 질문 정책 현장에도 그리고 교육 현장에도 꼭 전달되길 바라면서 네, 사무국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언박싱 AI는 유튜브와 팟빵, 스포티파이에서 언박싱 AI 또는 인간지능연구소를 검색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방송 종료 이후 일주일 뒤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0: 마지막 곡으로 에픽하이의 따라해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TBS와 하이가 함께하는 언박싱 AI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1: 안녕. 안녕.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아유 왜 더냐.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4: TBS 교통정보.
5: 4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여전히 경남권에 폭염 중대경보가 또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렇게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더위가 심해지고 있어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31.7도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방면 기름램프 부근 도로에 요철이 있어서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뒤로 월곡램프에서부터 정체가 됩니다. 이후로도 홍제램프에서 연희램프까지 성산 방면 정체입니다. 강남 순환로 성수서 방면 봉청터널에서 서초터널 구간의 4차로에서 추돌 사고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잠원 나들목 부근 4차로에는 버스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양재 이전부터 정체입니다. 뒤로도 기흥에서부터 수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이 프로그램은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입니다.
2: 나선홍의 닥터스.
0: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는 한 걸음을 떼기 위해서 수없이 넘어지죠. 그리고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첫 걸음을 떼는 순간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데요. 혹시 옥두기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 아십니까? 그건 바로 오뚜기가 밑이 무겁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게 중심이 넘어진 오뚜기를 일으켜 세우는 것처럼 우리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면 충분히 일어설 수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내 힘으로 일어서야 내가 강해지는 법이거든요. 매일 오후 5시 중심 잡고 뒷심 발휘해서 건강을 챙기는 시간이죠.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진료 시작합니다.

네, 오뚜기처럼 무게 중심이 밑에 설계되어 있는 네. 그만큼 이제 중심을 잡고 오후 5시면은 여러 가지 방송들이 있는데 예, 그 가운데 가장 오뚜기처럼 네. 넘어질 듯 하면서도 살아나는 닥터스 네.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나선홍입니다.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 진료 과목은 신경외과입니다. 신경외과. 네. 신경외과. 네. 뇌혈관 질환. 네. 뇌졸중, 뇌출혈. 네. 궁금하신 점들 잠시 후에 여러분 또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도 어김없이 정답을 떠먹여드리는 친절한 퀴즈죠. 먼저 드리고 갑니다. 우리 몸이 제 리듬을 잃지 않고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에너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존재가 바로 비타민이죠. 작은 양으로도 건강을 좌우하는 그래서 더 소중한 영양소인데요. 그 가운데 비타민 B12는 적혈구를 생성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족하면 빈혈이나 신경 이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비타민 B12가 풍부해서 아침 식탁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식품, 둥근 모양이 우주를 담고 노른자와 흰자는 땅과 하늘을 상징한다고 해서 신이 주신 선물로 여겨져 왔죠. 완전 식품으로 불리면서 단백질과 영양이 풍부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아, 조금 전에 뭐 답이 나왔네요. 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달걀, 2번 달래, 3번 달고나, 4번 달팽이. 네, 추첨을 통해서 웰빙 플러스에서 생유산균, 주방용품의 명가 주식회사 K노블에서 후라이팬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노래 안에 항상 힌트가 들어있는데

0: 머리가 아프고 팔이 저리고 작은 이상에도 불안해지는 순간 떠올리는 곳 바로 뇌와 척추 그리고 말초신경까지 우리 몸의 핵심을 다루는 분야 신경외과입니다. 정확한 판단과 빠른 결정이 환자의 예후를 좌우하는 만큼 경험과 실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보이지 않는 신경의 길을 따라 환자의 일상을 다시 이어주는 분이죠.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신경외과 구혜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네 예, 교수님. 네. 네.
1: 백병원에 있는 구혜원이라고 합니다.
0: 네. 네
1: 만나서.
0: 저 이제 대본만 받아봤을 때는 이제 예, 예. 그 여자 선생님이신 줄 알았는데, 아, 네, 네.
1: 많은 환자들이 경상 오해하고 좀.
0: 네. 아니 성함에서 예, 예. 일단 누군가를 구해주실 것 같은 아, 예,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1: 아, 저 어렸을 때 그런 네.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0: 아, 예. 그래서 혹시 또 이렇게 의사의 길을 예. 선택하신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 아, 예.
0: 네, 그런 건 아니군요.
1: 꼭 그런 건 아니군요.
0: 아, 그러죠. 예. 자, 이게 이제 신경외과 그러면은 이제. 뭐 혹자는 네. 신경 쓰이는 과다 뭐 이렇게 아, 예. 얘기도 한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이제 어떤 순간이 가장 신경 쓰이신지 물론 이제 24시간 항상 예.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실 텐데 말이죠. 네.
1: 신경외과 그러면 사실 과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일단은 질환을 다루는 신경외과에 다루는 질환들이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뇌혈관 전문이다 보니까
0: 네.
1: 기본적인 병 자체가 굉장히 중증 질환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환자도 신경 쓰이고
0: 네.
1: 예, 이제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신경 쓰이는 게 사실이고요.
0: 네,
1: 환자분들이
0: 네.
1: 치료를 열심히 잘해준다 하더라도 약간 뭐 후유증이라든지 좀 불편감을 남기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0: 그래서 네네.
1: 당연히 이제 많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질환을 다루고 있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모든 환자가 뭐 응급실이라든지 아니면 외래에서 어떤 병변을 가지고 입원했을 때부터 뭐 치료 과정, 뭐 입원 전부터 해서 치료 과정 그리고 치료 이후에 수술 이후에 어떤 중환자실의 어떤 기본적인
0: 네.
1: 수술을 관리 이런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0: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고요.
1: 네.
0: 수술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경우는 그게 뭐 어떤 원인이 제거됐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후유증처럼 남거든요. 출혈이 네. 그대로 남아 있다든지 또 뇌 어떤 경색 때문에 생기는 후유증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진행되는 뇌의 어떤 부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오래 가기 때문에
1: 네.
0: 계속 지속적으로 순간적으로 계속 어떤 순간이 힘들다 이런 게 아니고 환자를 한 명 받으면 그분이 입원부터 퇴원까지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뇌출혈, 뭐 뇌졸중 우리가 이제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예. 이제 현장에 계시니까요.
0: 예.
1: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딱 뭐 뇌출혈 쓰러졌다.
0: 예.
1: 그때부터 응급실까지 오는 시간, 소위 말하는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0: 네, 네.
1: 그 시간은 어느 정도 이렇게.
0: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사실은 물론 이제 뇌출혈은
1: 네.
0: 뇌졸중은 출혈성 뇌졸중,
1: 네.
0: 뇌출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허혈성 뇌졸중이 뇌경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골든타임이라는 조금 더 가까운 질환은 이제 허혈성 뇌졸중입니다. 혈관이 막힌 경우.
1: 아,
0: 뇌경색이.
1: 네,
0: 뇌경색이 오면은
1: 네.
0: 저희가 그 점수를 빨리 매겨서 점수가 어느 정도 그 이상이 된다 그러면
1: 네.
0: 이제 약을 쓰게 됩니다. 혈전 용해자라는 약을 써서 막힌 부분을 이렇게 혈전이 녹게 하는 약을 쓰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그 골든타임은 우리가 4.5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 4.5시간이요?
0: 예, 환자분이 정상이고 나서 비정상이 된 순간부터
1: 네.
0: 4.5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와서 환자 치료, 그 검사를 해가지고 막힌 부분을 약을 써서 뚫어주고.
1: 네.
0: 좀 용해해주고 또 기계적인 혈전 제거술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허혈성 뇌졸중, 뇌경색의 환자들은 굉장히 골든타임이 중요하고
1: 네네.
0: 물론 뇌출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뇌출혈은 네. 환자분이 뭐 뇌동맥류라든지 출혈됐을 경우에 양이 엄청나게 많지 않고는 뭐 4.5시간이 아니더라도 뭐 6시간이나 뭐 9시간이 지나도 치료하고 수술적인 치료를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물론 뭐 다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이제 뇌경색 환자들한테 중요한 어떤 그런
1: 그런
0: 것 같습니다.
1: 그렇다면 이제 뇌경색 환자가 뭐 4시간 반
0: 네.
1: 그 이전에 만약에 도착했다면
0: 네.
1: 그렇다면 이제 정상으로 다시 회복 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조금 후유증이 남아 있을 수 있는?
0: 그거는 이제 뇌경색의 범위에 따라 다르다.
1: 아,
0: 네. 뇌경색이 환자분이 약간 뭐 구음 장애라든지 약간의 힘 빠짐이 오고 병변이 심하지 않고
1: 네.
0: 그리고 나서 일단 바로 오자마자 혈전 용해제 써가지고 잘 개통이 되고 그런 경우에는 크게 후유증 없이 환자분이 회복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네.
0: 하지만은 너무 큰 혈관이 뇌의 어떤 기저부 쪽에 큰 혈관이 막혀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혈전 용해제 쓴다 하더라도 그 혈전이 완전히 다 용해돼 녹지 않기 때문에
1: 네.
0: 이제 2차적인 시술을 또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1: 네.
0: 스텐트를 넣어가지고 그 혈전을 빼내고 다시 개통시키고 이런 또 2차적인 시술을 또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 그렇군요.
0: 그런 경우는 또 상당 부분 후유증을 많이 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네. 어떻게 해서든지 아무튼 그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맞습니다. 도착하는 게 가장 급선무게
0: 제일 중요합니다.
1: 네. 가장 중요하고요.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 두통을 포함해서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관련 궁금증, 궁금한 점들 자 우리 구혜원 교수님이 오늘 자세한 설명 또 해드릴 겁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뇌경색과 뇌졸중 이게 좀 어떻게 다른지 맨날 이게 우리가 좀 설명을 들어도 조금 말썽달썽하거든요.
0: 그러니까 뇌졸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위 개념이라고 보십니다.
1: 상위 개념이요.
0: 네, 뇌졸중이 뇌경색과 뇌출혈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뇌졸중 하면은 뇌출혈, 뇌경색을 전부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1: 네.
0: 그 뇌출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뇌출혈은 말 그대로 혈관이 터지는 겁니다. 네, 혈관이 어떤 약한 부분이나 아니면 정상적인 혈관도 갑자기 혈압이 오르는 경우에 그냥
1: 네.
0: 고혈압성 뇌출혈이 생길 수 있고요. 아니면 뇌 동맥류라든지 혈관 기형인 경우에 비정상적으로 혈관이 부풀어 있다가 어느 이렇게 혈관벽이 약해지면서 순간 터지게 되면
1: 네.
0: 그런 뇌출혈이 생기게 되는 거고
1: 아하.
0: 뇌경색 아까 말씀드렸던 허혈성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1: 네.
0: 혈관이 동맥경화증이 심해서 굉장히 좁아진 부위가 막혀서 이제 크게 뇌경색 피가 안 가면서
1: 네.
0: 이제 뇌경색이 오기도 하고
1: 음흠.
0: 아니면 심장 쪽에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1: 네.
0: 약간 심방세동이라든지 그런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은 심장 벽에 이렇게 혈류가 저류가 되면서 혈전이 되고
1: 네.
0: 그 부정맥 때문에 이렇게 혈전이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 떨어져 나가서 그 이제 뇌 쪽으로 가게 되면
1: 아 그게 툭 떨어져 나가서 뇌 쪽으로 가게
0: 뇌 쪽으로
1: 되면
0: 그런 색전성 네. 그 이렇게 뭔가 이동하는 건 색전증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1: 아하.
0: 색전증이 생기면서 심장 쪽에 정상적인 뇌혈관 검사에서 아주 좋았던 환자분들도 뇌경색이 가끔 올 수 있는데요 그런
1: 아,
0: 이유가 부정맥 같은 경우가 이제 있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심방세동 같은 경우에
1: 네네.
0: 혈전 같은 게 불안정해지면 떨어져 나가면서 정상적인 뇌혈관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1: 아.
0: 해서
1: 그럼 보통 그 부정

0: 부정맥 검사 같은 경우는 예. 간단히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뭐 건강검진에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1: 부정맥 검사는 보통은 우리가 심전도로 예, 알 수 심전도로. 예, 그래서 알 수 있고 그렇지만은 가끔은 심전도라는 게 이제 부정맥이라는 게 어떤 분은 계속 물론 지속적으로 오시는 분도 있지만 네. 부정맥이 정상적인 맥을 보이다가도 환자분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네. 몸이 되게 안 좋은 상태가 되면 그런 일시적으로 갑자기 발작성 그런 그 심방세동 같은 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도 환자분들도 저번 주 오신 분도 평상시에 전혀 부정맥이 없었고 괜찮았다는 분도 갑자기 뇌경색이 와서 봤더니 처음에는 저희가 중환자실에서 모니터를 계속 입사시간 보니까 그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심방세동이 막 지나가거든요.
0: 이렇게 아,
1: 그렇게
0: 그래요.
1: 발작성으로 오시는 분도 숨어있는 이제 심방세동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은 본인이 평상시에 뭐 이렇게 몸이 안 좋거나 뭔가 카페인을 많이 섭취했을 때 약간 맥이 조금 불안정하게 느끼고 좀 답답하고 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일반 심전도에서 안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홀터 검사라고 해서
0: 네.
1: 심전도를 24시간
0: 아, 도착하고
1: 예, 집에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물론 그게 24시간이 됐지 뭐 더 길게 됐지는 이제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0: 네네.
1: 그런 검사를 통해서 이제 숨어 있는 부정맥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0: 네. 네. 뭐 잠시 후에 또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뭐 부정맥이나 뭐 뇌졸중 관련 이게 이제 평소에 생활 습관이라든가 뭐 음식 또 내지는 뭐 여러 가지 기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교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어떤 요인들은 뭐 어떤 걸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1: 일단은 뇌경색 그러면요.
0: 네.
1: 이게 뭐 갑자기 오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요즘에 좀 젊은 나이에 30대, 40대도 뇌경색이 옵니다.
0: 예, 아, 그래요?
1: 예.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연령대는 다 아시겠지만 뭐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많이 이제 뇌경색이 오는데
0: 네.
1: 뇌경색의 위험인자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뭐 혈압하고 당뇨, 고지혈증 이게 이제 네. 만성적으로 노출됐을 때 혈관벽이 계속 지속적으로 손상이 되고 거기에 이제 지질 같은 게 계속 쌓이게 되고 그런 동맥경화증이 계속 유지되다가 점점점 더 그 동맥경화증이 심해지면서 혈관 내벽에서 그 지질이 떨어나오고
0: 네.
1: 혈관벽으로 밀려나오면서 협착이 오고 그 협착이 이제 동맥경화증이 그러니까 혈관이 협착이 심해지면 그쪽을 지나가는 혈류의 어떤 저류가 되고
0: 네.
1: 반복 계속 장기적으로 노출되면서 결국엔 혈관이 막히는 거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결국엔 또 환경적으로 술이라든지 담배 같은 것들이 그걸 또 악화시킬 수 있겠고요.
0: 네네네.
1: 저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위험인자를 일반적인 어떤 그런 혈관성 위험자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자분들이 이제 대사성 질환 같은 게 또 그런 걸 많이 악화시키거든요.
0: 비만이라든지. 아, 비만.
1: 예, 비만이라든지 네. 그런 이제 식품, 그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되게 당부를 많이 드립니다. 환자분들한테.
0: 음식은 어떤 걸 좀 주의해야
1: 저는 이제 탄수화물을 굉장히 저는 되게 환자분들한테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요즘에
0: 네.
1: 흔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단당류라든지 설탕 같은 거,
0: 네.
1: 당류 들어간 음식들.
0: 아.
1: 그리고 어르신들을 제가 이렇게 막 외래를 보다 보면 고지혈증 높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0: 네.
1: 고지혈증 당부를 드리면 이제 지방질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고지혈증 유발하는 음식이 지방률 많이 드시는 것도 물론 있지만
0: 네.
1: 대부분은 탄수화물 섭취가 굉장히 많으세요.
0: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네. 이제 우리가 아까 당.
1: 그렇죠. 맞습니다.
0: 그 말씀하셨는데 뭐 대표적으로 어떤 걸.
1: 어르신들한테 가장 많이 노출되는 거는
0: 네.
1: 약간 믹스커피를 많이 드시는 거 같아요. 하루에 어르신들 뭐 습관적으로 드시는
0: 거 우리가 소위 네. 아는 그 다방커피
1: 네,
0: 그런 거
1: 설탕을 많이 이제 물론 이게 설탕을 적게 드시면 상관이 없는데
0: 네네.
1: 보통 설탕을 많이 첨부해 드시고
0: 아, 그렇군요.
1: 그걸 하루에 한 잔 정도 드시는 게 아니고 많이 드십니다. 보통 뭐 네다섯 잔 다 식사하고 꼭 드시고 중간에도 심심해 드시고 이런 어르신분들이 많으시고
0: 네.
1: 또 의외로 이제 빵류라든지
0: 빵.
1: 예, 예, 예. 밀가루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고
0: 네네.
1: 그리고 그런 걸 다 조절이 된 또 이상하다 해서 제가 찾아보면은 어르신들 이제 그런 청 있잖아요. 청.
0: 청이요?
1: 그 설탕으로 오래 담가놓은
0: 아,
1: 청 같은 걸 많이 드시잖아요. 발효식품 중에 물론
0: 몸에 좋다고 하니까 이제 청을
1: 네,
0: 많이 드시는 거죠.
1: 그거하고 꿀.
0: 꿀.
1: 꿀도 그렇게 많이 드세요. 근데
0: 아,
1: 꿀이
0: 그렇구나.
1: 사실은 물론 뭐 당을 대체할 수 있다고 저 생각은 드지만 천연식품이라
0: 네.
1: 좋은 부분도 있지만 뇌졸중이나 이런 혈관 환자들이 안 좋은 분들한테는 저는 사실 꿀도 당을 굉장히 올리기 때문에
0: 아, 그렇군요.
1: 결과적으로는 저는 단점이 더 많다고 보거든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꼭 드셔야 되는 경우 아니면은 저는 가급적이면 다 좀 섭취를 좀 조심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0: 네, 네. 예. 좀 이게 달다 싶으면
1: 맞습니다.
0: 네, 아예 멀리 하시는 게 좋을
1: 맞습니다.
0: 것 같고.
1: 맞습니다. 예.
0: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혈압이라든가 당뇨,
1: 네.
0: 고지혈증 이런
1: 네.
0: 것들을 평소 젊었을 때부터 좀 관리를 꾸준히
1: 하시는
0: 하셔야 되겠군요.
1: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0: 아,
1: 특히 남성분들은
0: 네.
1: 40대, 50대 분들이 혈압 같은 게 있으면 절대

0: 약을 잘 안 드세요.
1: 어. 네,
0: 그리고 혈압이 있으면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가 그거죠. 혈압약을 한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된다.
1: 네네.
0: 그거는 물론 어르신들한테는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 60대, 70대이신 분들은 이미 혈관 자체가 경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미 굳어 있는 거죠. 근데 네. 젊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40, 50대, 30대, 40대, 50대 분들은 대부분 혈압의 원인이 스트레스라든지 또 비만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 네.
0: 자기가 이제 정상 체중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비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2차성 고혈압인 경우가 많거든요.
1: 아, 그래서 그렇군요.
0: 그래서 체중을 확 줄일 때까지만 일단 혈압을 낮춰놓고 나중에 좀 괜찮으면 끊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그런 조절이 되게 중요하다 젊을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1: 네. 그 혈압약은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 네. 이렇게만 알고 계시지 혈압약을 왜 먹고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는지를 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0: 네.
1: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교수님께서 지속적으로 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 네.
1: 네. 네. 아, 오늘 생방송 처음이라고 네. 긴장된다고 아, 네. 그러셨는데
0: 긴장.
1: 에, 제가 봤을 때는 꾸준히 생방송을 진행하신 분처럼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네. 네. 어, 그 지금 이렇게 신경외과 계시니까
0: 네.
1: 새벽에도 뭐 수시로 휴대전화가 울리고 네. 뭐 그래서 갑자기 나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0: 어, 그렇죠. 저희 뭐 응급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1: 네네.
0: 저희가 뭐 병원마다 물론 상황이 다른데 저희 병원은 사실 의정사태가 이제 최근에 있었잖아요.
1: 아, 그렇죠.
0: 있었는데 사실 의정사태 이후로 이제 같이 계시던 선생님들도 이직을 하셔가지고
1: 네.
0: 뇌혈관을 수술하고 시술하시는 수술할 이렇게 시술적 치료를 하는 의사가 지금 저밖에 지금 남아 있지 않거든요.
1: 아이고,
0: 그래서
1: 네.
0: 현실적으로는 제가 그래서 지금 365일 가급적이면 입사 시간 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아 그러시군요. 네. 바쁘신데 이렇게 또 닥터스를 위해서 생방을 위해서 나와주셔서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0: 환자분들 위해서라면 제가
1: 언제
0: 나와서
1: 그래서 뭐 네. 환자분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위기를 넘기면 교수님께 네. 뭐 감사 편지 같은 것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계신다면서요?
0: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있고요.
1: 아.
0: 그런 것들이 저한테 또 힘이 되고,
1: 네네.
0: 제가 이 자리를 계속 지켜야 되는 이유가 또 되는 것 같기도
1: 하고. 아 그렇군요.
0: 네.
1: 어, 우리 이제 일산백병원의 우리 구혜원 교수님, 네. 네. 지금 저기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계시면은
0: 네,
1: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자 그러면요.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신념을 갖고 환자를 대하신다는 신경외과 전문의 구혜원 교수님과 함께 신경외과 관련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맞는지 잠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신경외과 상식 오해와 진실 시간입니다. 지금 팻말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OX 팻말인데요.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아, 일단 OX를 해주시고 대답은 다 끝난 후에 자세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먼저 자,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손발 저림은 모두 신경 문제 때문에 생긴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네, X입니다.
1: 네, X군요. 자, 두 번째입니다. 경동맥이 많이 좁아지면 뇌졸중 위험이 높아진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네, O입니다.
1: O, 네. 자, 세 번째입니다.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과 구토는 뇌출혈의 신호일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네, O입니다.
1: O, 네. 네 번째입니다. 뇌동맥류는 파열되기 전까지 아무 증상이 없을 수도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0: O입니다.
1: 네, O. 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평소 건강하고 운동을 잘하면 뇌혈관 질환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네, X입니다.
1: 네, X. 자, 이렇게 해서 오해와 진실, OX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부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손발 저림은 모두 신경 문제 때문에 생긴다. X 그러셨어요.
0: 네.
1: 네네. 어떤, 게 가장 큽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0: 손발 저림은, 신경 문제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1: 물론 네.
0: 이게 우리가 신경이라고 하는 건 뇌와 척수라는 중추신경이 있고 이게 척수를 떠나서 이제 말초신경이 나오거든요.
1: 네.
0: 우리가 흔하게 많이 알려져 있는 추간판 장애라고 하죠. 디스크라고 하죠.
1: 아.
0: 그걸 이제 말초신경 병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1: 네.
0: 그럼 말초신경병증 때문에 손발이 얼마든지 저릴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흔하게 많이 있죠. 뭐 이렇게 어깨, 허리 아프거나 추간판 장애 있으면 오래 걸으시면 다리가 저려서 못 걷고 찌릿찌릿하고
1: 네.
0: 뭐 손도 뭐 찌릿찌릿하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손발 저림이 디스크 때문에 오는 신경 때문에 오는 건데
1: 네.
0: 그렇지만은 꼭 그것 때문에 오는 그게 가장 흔하지만 일반적으로 혈액순환 장애 같은 경우도 우리 이게 뭐 일례로 들어오면 오래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거나
1: 네.
0: 아니면 화장실 오다 앉아 있다 일어나면 다리가 막 저리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혈액순환 장애에서도 저림은 많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이 오래 걷거나 그럴 때 신경에 의한 저림감은 뭔가 말 그대로 이렇게 찌릿찌릿하고
1: 네.
0: 그 신경 저리 이게 신경이 가는 그 가서 손이라든지 하지 쪽을 이렇게 지배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마톰이라고 하는데 그 지배하는 영역을 딱 나눠줍니다.
1: 네.
0: 어떤 신경이 눌리면 어느 부위가 저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하지만 혈관성 그런 저림은 조금 그렇지 않고요.
1: 네.
0: 찌릿찌릿한 그런 느낌보다는 전체적으로
1: 네,
0: 위치가 이렇게 어느 신경이 저리에 따라서 오는 게 아니고
1: 네, 네.
0: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뭔가 그 하여튼 아시잖아요. 혈액순환 안 됐을 때는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찌릿찌릿하다기보다는
1: 제가
0: 전반적으로
1: 네 그래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 그렇군요. 네. 일단 그렇다면 신경 문제 때문에 네. 생겼을 때는 이게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고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되겠죠.
0: 뭐 물론 그렇습니다.
1: 네네.
0: 이제 말초신경 때문에 또 이렇게 저리거나 이럴 수 있지만은 또 뇌졸증도 이게 그 특수 부위에 따라서는
1: 네.
0: 손에 저림감이나 약간 힘 빠짐도 있지만 저림감으로 올 수 있거든요.
1: 아.
0: 이렇게 부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계속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면 특히 이제 우리가 흔하게 팔다리 저림은 일반적으로는 말초신경병증을 먼저 생각을 해서 추간판이나 그러니까 목디스크라든지 허리디스크를 먼저 보긴 하지만
1: 네.
0: 그게 좀 잘 맞지 않고 그렇다면은 나중에 꼭 머리 검사까지 확인하실 거를 권유를 드립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경동맥이 많이 좁아지면 뇌졸중 위험이 높아진다. 오 그러셨어요. 이 경동맥이 어디에 있는 혈관입니까?
0: 경동맥이라고 하는 거는
1: 네.
0: 심장에서 나와서 대동맥에서
1: 네.
0: 이게 그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1: 아.
0: 뇌 끝까지를 다 경동맥이라고 얘기합니다.
1: 아, 그래서
0: 경동맥의 근위부, 뭐 원위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뿐인데요.
1: 네네.
0: 그래서 경동맥의 흔히 경동맥 협착이라고 우리가 흔하게 알려져 있는 부위는 목에 있는 부위를 경동맥 협착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 네네.
0: 물론 머리 안쪽을 경동맥이 좁아졌다 이렇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진 않아요.
1: 그럼 목 부위에 경동맥이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하세요?
0: 예. 왜 그러냐면 그거를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아는 거는 동네 의원에서
1: 네.
0: 내과라든지 이런 데서 편안하게 초음파 갑상선도 보고 목에 초음파 하면서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앞쪽에 있습니다. 경동맥은.
1: 아.
0: 그리고 앞쪽에 양쪽에 있는데
1: 네.
0: 흔하게 목 뒤쪽이 아프다고 해서 경동맥 의심할 필요 없는 게 경동맥은 앞쪽에 있습니다.
1: 앞쪽에 있군요.
0: 네. 네 앞쪽에 네. 있고 그래서 주로 이렇게 후두부가 아프고 뒤가 뻐근하다 그러면 대부분은 경추성 통증인 경우가 많고요.
1: 네네.
0: 일반적인 경동맥이 앞쪽에 있고 앞쪽에 여기 경추의 3, 4번 위치에 이렇게 경동맥이 올라가서 나눠집니다. 머리
1: 네.
0: 안쪽으로 올라가는 경동맥이 나눠지는데
1: 네.
0: 일단은 거기가 너무 많이 좁아지면 그 혈류가 가다가도 너무 이제 점점 좁아지면 거기서 혈전 같은 게 생기고 이것 때문에
1: 네.
0: 뇌경색으로 아시는 분들이 좀 있고
1: 네,
0: 반대쪽으로 보통 오른쪽에 경동맥이 협착이 심하다 그러면 이제 왼쪽에 오른쪽에 뇌경색이 오면 왼쪽으로 팔다리 마비가 온다든지 힘 빠짐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1: 이게 반대로 나타나는군요.
0: 반대로 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렇지만은 동측으로 오는 증상 중에 하나가
1: 네.
0: 눈이 동측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경동맥이 여기 쭉 그 대동맥에서부터 타고 올라가서 머리로 올라가는데
1: 네.
0: 거기서 첫 번째로 분지하는 혈관 중에 하나가 안구동맥이거든요. 눈으로 가는 혈관이 분지를 합니다.
1: 아, 그래요?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80% 90%까지 뇌경색이 오지 않고 유지가 잘 되시는 분들 중에
1: 네.
0: 갑자기 운동을 하던 중에
1: 이제
0: 허혈성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더 많은 피를 요구를 하는데
1: 네네.
0: 이 피가 저 혈류량이 약하기 때문에
1: 네.
0: 주로 갑자기 운동을 하는데 편측으로 네. 오른쪽이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눈이 갑자기 잘 안 보인다든지
1: 아, 눈이 갑자기
0: 네.
1: 아.
0: 그런 증상들을 호소해서 오시는 분들이 우연히 발견되면
1: 네네.
0: 검사를 하게 되고 혈관 CT 찍어가지고 필요하면 이제 저희가
1: 아.
0: 시술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1: 갑자기 한쪽이 딱
0: 특히 대부분은 안정 시에는 안 생기는데
1: 네네.
0: 운동 시에 많이 이렇게 생깁니다.
1: 아, 갑자기 움직일 때요.
0: 네,
1: 아,
0: 그러나 뛰거나 운동을 하면 갑자기 한쪽이 잘 안 보인다거나 이런 게 생깁니다.
1: 네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좁아지면 치료를
0: 보통은 저희가 뇌경색이 와서 우연히 이렇게 협착이 있는 분들이 있고요.
1: 네네.
0: 그냥 증상이 없이 검진으로 발견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 이게 건강검진에서 가능합니까?
0: 그럼요.
1: 아,
0: 검진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 네네.
0: 흔하게 이제 경동맥 초음파는 동네 의원이라든지 얼마든지 쉽게 받을 수 있고요.
1: 그럼 보통 이제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네. 좀
0: 좀 위험 인자가 있고 그런 분들은 네. 저 같은 경우 60세 이상 되면은 좀 권유를 드리고요. 아까 아. 말씀드린 혈압이나 뭐 당뇨나 고지혈증 그렇지 않고서는 50대는 굳이 제가 뭐 권할 정도 나이는 아닌 것 같고요.
1: 60대 이상. 네.
0: 그리고 이게 무 증상이 없이 우연히 이제 협착이 발견되는 경우에 보통은 70% 이상은 스텐트를 권유합니다.
1: 네네.
0: 그리고 뇌경색이 있는 환자분 같은 경우는 50% 이상만 되면은 우리가 스텐트 삽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보험 기준이 또 그렇게 되어 있고요.
1: 아, 네. 네. 그랬을 때 정상으로 이제 회복돼 우리가 이제 보통 재활도 필요하잖아요.
0: 이제 그거는 뇌경색이 이제 그

0: 크게 맞아가지고 네. 부의 범위가 넓고 아니면 이게 근력을 담당하는 부의 뇌경색이 온 경우에는 편마비가 생기기 때문에 네네. 보통 재활을 하게 되는데요. 협착 자체로는 저희가 재활은 필요 없고 그리고 경동맥 시술 자체는 뭐 누구나 모든 의사들이 다 비슷하겠지만 굉장히 좀 비교적 간단합니다. 경동맥 시술 자체는
1: 아, 그래요.
0: 검사를 한 다음에 스탠트를 넣는 데까지 보통 30분 내에 뭐 마취도 하지 않거든요. 그냥 저랑 얘기하면서 하는
1: 시술이 마취도 안 하고 그냥 한다고요?
0: 예, 예. 굉장히 비교적 빨리 끝나고 30분 내에 대부분 큰 혈관이 문제 없는다는 30분 안에 그 스탠트를 바로 삽입을 하기 때문에 네네. 금방 끝나는 시술 중에 하나여서 네네. 너무 뭐 겁내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1: 네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초기에 그런 신호들을 잘 예. 확인하시고 발견하시면 바로 예. 병원에 가셔야 된다는 예. 거.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잠깐 뭐 이제 뇌경색 뭐 뇌출혈 말씀하셨는데 네. 뇌졸중과 뇌출혈 어떻게 다른지
0: 아 뭐 경동맥과 연관된다 그러면 경동맥은 대부분 이제 뇌졸중 아니 뇌경색과 연관성이 많고요.
1: 아.
0: 네. 뇌졸중은 말씀드렸지만 아까 상위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거기에 뇌경색과 뇌출혈이 있는데 경동맥이 좁아지면 이제 거기에 혈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뇌에 경색이 생길 수 있는 거죠.
1: 네.
0: 경동맥 협착 때문에는 뇌출혈이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1: 네.
0: 가끔 뭐 이게 시술 이후에 경동맥을 오랫동안 이제 협착이 있으신 분들 중에 이 혈관을 열어주면 뭐 아주 굉장히 드문 합병증이지만 뭐 과관료 증후군이라 그래서 혈류가 너무 많이 가면서 혈관이 갑자기 이제 터지거나
1: 네. 네.
0: 뇌가 붓거나 이런 경우가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굉장히 드문 합병증입니다.
1: 그렇군요. 네. 자, 세 번째,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과 구토는 뇌출혈의 신호일 수 있다. 오, 그러셨어요.
0: 네, 맞습니다.
1: 이게 이제 그 뇌출혈로 쓰러지신 분들의 이제 상당 부분이 이게 두통을, 상당한 그 두통을.
0: 아, 맞습니다.
1: 왔을 때 이제 네. 뇌출혈의 신호다.
0: 맞습니다.
1: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0: 네,
1: 네. 네.
0: 그래서 뭐 뇌출혈이 되면 거의 뭐 99.9% 환자분들은 당연히 두통을 호소합니다. 너무 두통이 네. 아프시고.
1: 아, 어느 정도 두통을.
0: 그 출혈의 생각합니까? 그 종류가 좀 다양해요. 뇌출혈이 네네. 이제 하나가 아니고.
1: 네.
0: 물론 뭐 동맥류성 뇌출혈도 있고요. 그걸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그러는데.
1: 네.
0: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은 뭐 여성분들 얘기는 뭐 산통보다 심하다 할 정도니까.
1: 아, 그 정도로 두통이 심하다.
0: 망치로 순간 얻어맞은 것 같은 통증이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1: 어허.
0: 그 다행인 건 그나마 그렇게 두통이 심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1: 네.
0: 사실 축복받은 겁니다. 예, 왜냐하면
1: 아, 그래요?
0: 예, 그렇게 터지면서 이제 의식이 없어지고
1: 네네.
0: 수술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예 못 깨어나신 분도 굉장히 많기 아, 때문에요.
1: 옆에 누가 있으면 모르는데 혼자 만약에 계시다 그러면 예, 예. 정말 돌이킬 예, 수 없겠네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늦게 발견되신 분도 꽤 많으시고.
1: 아, 그러시군요. 예.
0: 그나마 두통을 내가 호소해서 갑작스러운 두통으로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고 빨리 본인이 처치를 해서 119 불러서 병원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1: 네.
0: 그나마 축복받으신 분들.
1: 아, 축복받으신 분들.
0: 예, 그런 분들은 회복하는 데는 거의 정상까지 회복이 되거든요.
1: 아, 그래요?
0: 예,
1: 이제 아, 그나마 다행인데.
0: 맞습니다. 예.
1: 만약에 뭐 혼자 계시거나 좀 많이 늦었다. 그런 예. 경우는 상당히 돌이킬 수 없는.
0: 맞습니다. 이게 또 재출혈도 아. 할 수 있고요.
1: 예. 네네.
0: 치료도 늦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뇌동맥류는 파열되기 전까지 아무 증상이 없을 수도 있다. 오, 그러셨어요?
0: 뇌동맥류는 비파열과 파열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1: 네.
0: 비파열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흔하게 왜 비파열이 발견되냐면 그냥 단순 두통으로 단순 어지럼증으로 촬영해서 그냥 쉽게 우리가 동맥류가 있는지 발견할 수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검진에서 요즘에 네. 뇌 MRA라고 해서 A가 들어간 것도 혈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MRA라고 하는 혈관 검사를 하고
1: 네.
0: 그걸 통해서 동맥류를 우연하게 많이 발견을 하세요.
1: 아.
0: 네. 그런 분들은 정말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 두통 어지럼증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1: 네.
0: 대부분 그거 무관한 두통인 경우가 많고요. 실질적인 뭐 긴장성 두통이라든지 뭐 편두통이나 이런 두통인 경우가 많고
1: 네.
0: 그냥 대부분 뇌동맥류는 거의 99% 환자들은 두통이 없으세요.
1: 아.
0: 그냥 갑작스런 예, 그래서 서든 데스 갑작스런 사망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심근경색하고 뇌동맥류거든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래서 뇌동맥류는 파열되기 전에 증상이 없어서 그 전에 사전 검진이나 이런 검사가 되게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이거는 좀 건강 검진에는 들어가지 않죠.
0: 검진에도 요즘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1: 아, 들어가 있습니다.
0: MRA를 많이 아. 지금 요즘에 넣고 있기 때문에
1: 네네네.
0: 많이 환자분들이 촬영을 하십니다.
1: 아, 그래서 이제 미리 좀 사전에 좀 발견할 수 있는
0: 맞습니다.
1: 그런 방법들이 있고
0: 네.
1: 그다음에 이 뇌동맥류가 크기가 작아도 위험한 건가요?
0: 크기의 기준은 사실은 네. 제가 동맥류 제가 1300뇌 정도 지금 수술을 하고 있거든요.
1: 네네.
0: 제일 작은 환자분이 1.6mm였어요.
1: 아.
0: 1.9mm도 있고
1: 아주
0: 굉장히 작죠.
1: 작은 거죠. 네.
0: 보통에 저희가 이제 교과서적으로나 이렇게 그 권유하는 크기는 보통 5mm를 보통 보고 있는데 여러 과거의 논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파열의 위험성이 올라가는 크기 자체를 보통 7mm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5mm 정도면 치료해도 된다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1: 네.
0: 그렇지만 임상에서는 위치에 따라 우리 동맥류는 크게 세 가지 봅니다. 크기, 네. 모양, 위치 세 가지를 보는데 크기가 보통은 일단은 좀 작더라도
1: 네.
0: 위치가 뭐 전 교통동맥이라고 하는 특수한 위치가 있어요. 잘 터지는 위치.
1: 네, 네.
0: 그다음에 뒤쪽에 있는 기저동맥이 있는 위치 이런 데는 작아도 3mm, 뭐 2.7mm, 2.9mm 이렇게 파열돼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1: 아, 그래요?
0: 네, 굉장히 드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래서 크기가 되게 중요하지만 적어도 3mm 이하면 모양을 일단도 봅니다. 저는
1: 네.
0: 그래서 위치가 뭐 전 교통동맥이나 좀 잘 터지는 위치라고 그러면 3mm 이하면 이하인데 모양이 아주 이쁘게 돼 있고 그게 좀 이렇게 울퉁불퉁하지 않다.
1: 네.
0: 이렇게 좀 이쁘게 보인다 그러면 조금 지켜볼 걸 권유를 드리는데
1: 네.
0: 모양이 조금 불규칙하게 보이고 좀 모양이 약간 이게 안 이뻐 보인다. 그러면
1: 아.
0: 치료를 권합니다.
1: 아,
0: 보통 이렇게 블랩이라고 해서 딸색이라고 하는데
1: 네네.
0: 자라다가 그 옆에서 새로 이렇게 조금밖에 해서 자라는 그런 거는 굉장히 파열의 위험성 높일 수 있거든요.
1: 네.
0: 딸색이 있거나 위치가 안 좋거나
1: 네.
0: 이런 경우는 저는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1: 네. 네. 자, 오늘 구혜원 교수님, 신경외과 교수님과 함께 지금 저희가 여러분 상담해 드리는데 워낙에 지금 말씀을 잘해 주시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2: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0: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네,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 신경외과 전문의 인제대 일산백병원 구혜원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잠깐 입으로 넘어놓은 시간에 교수님께 여쭤봤더니 이제 1,300여 차례 수술을 진행하셨는데 그게 무슨 수술이라고요?
2: 아, 저는 주로 이제 뇌혈관 질환 중에 제일 많은 질환이 뇌동맥류라고 해서요. 뇌꽈리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혈관이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다가 어느 순간 터지게 되는 이제 위험한 병인데요. 제가 백병원에 온 지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1,300뇌 정도 뇌 동맥류 코일 색전술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셨군요. 실질적인 치료를. 엄청난 환자분들의 생명을 구해주셨군요. 그래서 더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교수님을 뵙고 있습니다. 아까 한 가지 제가 덜 질문을 드렸는데 평소 건강하고 운동 잘하면 뇌혈관 질환 걱정 안 해도 된다. X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건강하고 운동 잘해도 이게 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2: 그렇습니다. 굉장히 건강하고 몸도 너무 좋고 약 드시지 않으신 분들도 뭐 동맥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아무 원인이 없이도 오는 병이거든요. 또 유전성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가족 중에 두 명이 있으면 우리가 뭐 유전성 뇌동맥류라고 분류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이런 뇌혈관 질환을 앓을 수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경색도 아무런 평소에 이상이 없었는데 갑작스러운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또 어떤 특정한 심장 질환이 생기거나 이런 분들도 뭐 부정맥이 갑자기 발현된다거나 그런 분들도 꽤 있으시고요. 혈압이 갑자기 정상이었다가도 나이가 드시면서 또 이게 약간 그런 경화성 혈압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갑자기 정상적인 혈관이 뭐 아무런 뇌혈관 질환이 없어도 고혈압성 뇌뇌출혈은 비정상적인 혈관이 터지는 게 아니거든요. 정상적인 혈관이 터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전 검사를 이전에 다 하셨다 하더라도 그냥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기적인 검진과 뭐 사전 검사가 중요한 겁니다.
1: 그렇군요.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234번님이 혈관 나이는 무엇을 보고 측정하나요? 그러셨어요.
2: 아, 혈관 나이 측정은 사실 저는 이렇게 잘 제가 측정 따로 하진 않는데 주로 저희는 신경외과인데 신경과에서 그런 측정하는 대략적인 그 점수 체제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임상적으로 저희가 대략 보면은 혈관에 이런 그 조영수이라든지 CT를 보면요. 혈관의 동맥경화증이라든지 혈관에 이렇게 꼬불꼬불하다는 그런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직선으로 쫙쫙 이렇게 뻗어 있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1: 꼬불꼬불해지고
2: 동맥경화증이 많이 발현돼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이분은 대략 몇 세의 혈관 비슷하다라는 것만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지. 혈관 나이는 아마 제가 저는 대학에서 따로 그걸 측정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1: 자, 그리고 4919번님 앞머리 두통과 뒷머리 두통 편두통이 어떻게 다른지요? 저는 항상 뒷골이 아픈데 저희 아내는 편두통이 자주 옵니다. 지인 중에 앞골이 아프다는 분도 있었고요. 저도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2: 이게 뭐 외래에서 굉장히 흔하게 보는 환자분들입니다. 근데 그게 그분들이 항상 또 같은 부위에 두통이 또 생기진 않더라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부위에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이러는데 주로 뒷머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게 두통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요. 편두통, 뭐 긴장성 두통, 무슨 두통 해가지고 되게 군발성 두통 여러 가지 나누는데 대부분 뒷머리 쪽도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경추성 두통인 경우 굉장히 많으세요. 경추가 일자목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추간판 장애 아까도 경추에 추간판 장애 디스크가 있거나 아니면 이게 퇴행성 변화가 있은 분들은 항상 일자목이거나 이런 걸 유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두신경통이라고 하는데 후두신경이 압박되면서 오는 찌릿찌릿하고 뒷머리가 항상 먹먹하고 찌릿찌릿하고 아프고 귀 뒤에까지 뻗치는 증상이 같이 있고요. 그런 걸 많이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 앞머리 통증도 그냥 신경성인 경우도 많고 또 일반적으로 비염이라든지 여기 전두동 쪽에 염증이 생겨서 오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비인후과 문제인 경우가 많고요.
1: 우리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이제 그 머리 아플 때 머리에 뭘 띠를 들고 누워 계시잖아요. 도움이 되나요?
2: 저는 잘 모르겠어요.
1: 자, 그리고 3983번님이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40대 후반 남성인데요. 요즘 투잡하느라 수면이 부족한데 머리 뒤쪽에 두통이 생겼어요. 이거 괜찮을까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거는
2: 대부분은 그런 경우가 많고요. 가끔 젊으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좀 혈관 박리라고 또 하는데 네. 막 운동을 굉장히 심하게 하시거나 웨이트를 되게 심하게 힘을 많이 주거나 그러면 네. 척추동맥이 찢어지는 질병이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2: 또 잠을 젊으신 분들은 또 잠을 잘 안 자고 굉장히 막 열심히 일하시다 보면 혈압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네. 뒤쪽에 척추동맥이 찢어지는 그 혈관이라는 게 벽이 한 층이 아니고 종이를 네. 세 개 말아놓은 것처럼 세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막이 손상이 되거나 그걸 혈관 박리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에 뒷머리가 계속 아프고 통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 약을 좀 써보고 일루진에서 호전이 안 된다 그러면 반드시 혈관 CT를 좀 찍어보라고 권합니다. 혈관 네. 박리 환자, 특히 젊으신 분들 중에 네. 혈관 박리 환자들이 좀 있으세요.
1: 아, 네. 그래요? 네. 네. 자, 그리고 1218번님, 녹내장 환자입니다. 안과에서 뇌 MRI를 찍어보라고 하는데 뇌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눈이 안 좋아질 수 있나요? 이러셨어요.
2: 뇌신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경동맥에서 가가지고 첫 번째 분지가 안구동맥입니다. 안구동맥. 그래서 네네. 그쪽에 안구동맥이 가는 경동맥 근처가 동맥경화가 심하거나 네. 그쪽으로 혈류가 가는 게 좀 많이 좁아지거나 그러면 눈에 저기가 시력 저하가 꽤 올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2: 네. 경동맥이 네. 심하게 협착이 있는 경우에.
1: 네네. 네. 그럼 안과에서 지금 안과 전문의께서는 이렇게 해보시라고
2: 그거를 편하게 협진으로 많이 오시는데 네네. 안과에서 충분히 검사했는데 안과적으로 이렇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안과 의사들은 혹시나 뇌혈관 쪽을 그렇죠. 체크해서 배제시키기 위해서 저한테 많이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6621번님이 뇌질환도 유전이 되나요? 이렇게.
2: 뇌질환 중에 아까도 잠깐 뇌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네. 가족성 뇌동맥류로 분류를 합니다. 네. 그래서 뇌혈관 꽈리가 가족 중에 우리가 2명 정도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가족분들, 형제나 자녀분들은 꼭 검사를 혈관 CT를 적어도 40 정도 넘어가면 네. 예, 꼭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1: 아,
2: 유전성 뇌혈관 질환들이 또 있습니다. 드물게 뭐 모야모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전성 질환이 굉장히 유전적으로 혈관이 이렇게 말라가는 병이거든요. 굉장히 희귀병이기 때문에 뭐 흔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병들은 유전성이 있고요. 대부분은 그 외에는 뭐 동맥경화증이나 뇌경색 경우는 선천적인 요인보다 후천적인 요인이 훨씬 더 많다고 보입니다.
1: 아.
2: 위험인자 관리라든지 뭐 술, 담배나

0: 하지 않는, 뭐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전두엽이나 축두엽 같은 데는 당장에 우리가 움직이고 근력을 쓰고 움직이고 뭐 이런 감각을 느끼고 이런 데 큰 지장이 없어요.
1: 네.
0: 약간의 뭐 성격 변화라든지 뭐 그런 게 좀 올 수 있지만은 대부분 문제는 없고 근력을 담당하는 중추들이 있습니다.
1: 아, 네. 네.
0: 움직임을 당하는 움직임을 네. 지배하는 그 뇌관부위라고 해서 이제 뒤에 숨코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뇌경색이나 출혈이 오시는 분들 그리고 네. 이제 기저핵이라든지 이렇게 되게 중요한 부위에 또 거칠에서도 위에 그 근력을 담당하는 부위에 이런 데 이제 뇌경색이나 출혈이 오면 그 정도나 범위에 따라서 그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1: 네.
0: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어느 정도까지 침범이 됐냐.
1: 아.
0: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뇌 손상이 되었느냐.
1: 네, 네, 네.
0: 그 MR을 마지막 최종적으로 찍어본 다음에
1: 네.
0: 그거에 따라서 이분은 재활하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 좋아질 것이다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1: 네, 네.
0: 물론 뭐 그 예측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1: 그렇죠.
0: 대략적으로는 저희가 이분은 보통은 6개월 정도까지 재활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조금 이제 환자분들한테 보호자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6개월간은 환자를 괴롭혀라라고 할 정도거든요.
1: 아.
0: 편안하게 놔두면 절대 안 됩니다.
1: 네,
0: 6개월간은
1: 네.
0: 정말 힘들게 해야지 정말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리는 거고
1: 네.
0: 1년까지는 이제 서서히 좋아지다가 1년 이후에는 대부분 고착이 되거든요. 그런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들게 6개월은 재활을 하셔야 됩니다.
1: 네.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뇌출혈이 한쪽으로 이제 뇌출혈이 왔는데
0: 네.
1: 그 시간이 경과한 후에 다른 쪽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 아, 올 수도 있는 겁니까?
0: 그게 이제 물론 제 환자분 중에 고혈압성 뇌출혈 환자분들도 한쪽이 왔는데
1: 네.
0: 유지 혈압을 잘 먹다가 또 이제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이래서 반대쪽 오는 경우도 있고요.
1: 아.
0: 그게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 말고 또 뇌출혈의 종류 중에 그
1: 네.
0: 아밀로이드 뇌출혈이라는 게 있어요.
1: 아밀로이드 뇌출혈.
0: 네, 그 나이가 이제 55세 이상 넘어가시면
1: 네.
0: 뇌에는 물론 이게 우리가 치매 단백질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아밀로이드라는 건
1: 네.
0: 이게 뇌 안에 대사물질이 쌓여서 혈관 주변에 있다가 그 혈관을 손상시키면서 아밀로이드에 의한 어떤 혈관 손상에 의한 뇌출혈이 생기는데
1: 네.
0: 그게 이제 겉질에 주로 생깁니다. 그 출혈이 재발을 네. 굉장히 잘해요.
1: 아,
0: 다른 부위에 또
1: 재발을.
0: 예. 네, 그 원래 처음에 이쪽에 왔는데 그 좀 호전되고 좋아지고 있는데 갑자기 반대쪽에 또 생기고
1: 네.
0: 또 여기 생기고 이런 식으로.
1: 아.
0: 제가 지금 입원해 있는 환자들도 두 분이나 계시거든요.
1: 아,
0: 그런
1: 그래요?
0: 분들은 솔직히 뭘 해드릴 수가 없어요. 좀 저희가 좀 가슴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뭐 동맥류나 이런 것들은 터지면 제가 수술을 해주거나 시술을 해주면 되고 고혈압성 뇌출혈은 그걸 빼주면 보통은 바로 빨리 재발을 안 하는데 그런 아밀로이드 열정은 그냥 여기 터졌다가 좀 있으면 또 앞에 또 터지고
1: 아,
0: 또 터지고 이렇게
1: 정말.
0: 예, 계속 입원해 네. 있는 기간 동안에도 계속 그러니까 참 예, 그렇게 제출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1: 네, 네. 자, 그리고 3954번님이요. 말할 때 전과 다르게 입술 한쪽이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주변 사람이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해봤더니 정말 그러네요. 안면 근육에 마비가 온 건가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0: 그 부분은 뭐 직접 제가 보지 않고 말씀드리기
1: 네네네.
0: 때문에 좀 쉽지 않은데 일단 하여튼 누군가 이게 움직임 말고요.
1: 좀 이상하다. 예. 주위에서 이제 먼저 얘기하죠.
0: 예. 네. 그렇지만은 이제 그냥 움직임 말고 실제적으로 발음이 정말 새는 건지
1: 네.
0: 발음이 이렇게 또박또박 잘 안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1: 아.
0: 안면의 마비는 어쨌든 이게 구음 장애가 없다 그러면 안면 자체만 벨마비라고 해서 또 말초 마비가 있어요.
1: 네.
0: 뇌에서 꼭 이게 안면 그 혀가 안 움직이고 구음 장애는 뇌쪽 문제일 가능성이 많은데 안면 쪽에만 조금 움직임이 제한이 있거나 한쪽으로 돌아가거나 이런 경우는 또 그냥 벨마비라고 해서 그냥 말초신경 안면 그냥 그 안면 자체의 마비는 뇌의 문제는 또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로 환자분이 말이 좀 어눌하고 팔다리에 좀 뭔가 증상이 있거나 뭐 감각 이상이 있거나 힘 빠짐이 있거나 이러면 반드시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1: 네네.
0: 네.
1: 그리고 3094번님이요. 30대인데 그 요즘에 이제 젊은 나이에 뇌졸중 많다.
0: 네.
1: 이건 이제 아까도 제가 이제 잠깐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큰 이유가 어떤 걸까요?
0: 제가 보는 30, 40대 뇌경색 환자분들은
1: 네.
0: 뭐 유전적인 경우도 물론 있었지만 모야모야라든지 뭐 가족성 뇌동맥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1: 네.
0: 그냥 뇌경색 환자분들은 대부분은 다 식습관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1: 식습관이요?
0: 네. 그리고 대부분 다 비만인 경우가 많아요.
1: 아하.
0: 네. 그리고 술, 담배 좀 많이 하시고
1: 술, 담배 많이
0: 비만하고 굉장히 탄산과 과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1: 아, 과자를
0: 굉장히 공통적.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 거,
1: 네네.
0: 탄수화물, 그다음에 이렇게 뭔가 밀가루 음식, 설탕 이런 것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세요. 음료수 계속 달고 사시고.
1: 교수님 여기서 제가 잠깐 질문드리고 네. 싶은 게 왜 자꾸 뇌는 그렇게 과자나 탄산 음료 달달한 거 이런 걸 자꾸 우리가 먹게끔 하는 걸까요?
0: 뇌 자체는 원래 주요 에너지원이 당이잖아요.
1: 네. 네.
0: 근데 걔가 뭐 뇌가 뭐 먹

0: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게 들어가 버리면 네. 몸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망가지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사질환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당이라는 그렇죠. 게 결국에는 그거를 먹고 나서 네. 에너지로 쓰면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 그렇게 과자 좋아하지만 네. 걔들은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활동량이 많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지만 대부분 30대만 돼도 활동량이 그렇지 많지 않거든요.
1: 많지 않죠.
0: 네. 계속 몸에 축적되죠. 그게 네. 그 에너지가. 그러면서 네. 지방으로 축적되고 당이 당으로 안 써지고 몸에 축적을 다 지방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간이 생기고 계속 글루코즈에 의한 인슐린의 과다 분비 때문에 몸이 계속 비대해지고 비만이 네네. 되고 그게 계속 혈관 내병을 손상시키고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네네.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반복적인 계속 비절 사이클로 계속 가는 거죠.
1: 네. 그래서 이제 젊은 나이 때부터 네. 그런 다른 음식이나 네. 뭐 설탕 관련 또 과자나 뭐 이런 네. 것들 최대한 자제하시면서
0: 자제하십니다.
1: 네, 운동하시고 네. 그런 적절한 식이요법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뇌졸중, 뇌경색 이거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이럴 때 의심해야 된다. 요거 간단한 팁을 좀
0: 일단은 교수님께서, 네, 말씀해 아까도 주시면요. 말씀드렸지만 정말 심한 두통이 있거나 이러면 빨리 병원 가셔야 되고요.
1: 네네.
0: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팔다리를 들었을 때 네. 양쪽에 좀 같지 않다. 한쪽에 좀 더 힘이 빠지는 것 같고 물건을 주로 잘 놓치고
1: 물건을 놓치고 네,
0: 그리고 아주 미세한 뇌경색 환자들도 올 수 네. 있는 게 미세근육 운동이 잘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글씨를 쓰거나
1: 글씨.
0: 젓가락질을 잘 하거나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1: 네네.
0: 물론 이제 왼손잡이인 경우도 잘 모르 아니 오른손잡이고 왼손으로 하는 경우 잘 모를 수 있지만 왼손으로도 물건을 자꾸 떨어뜨리거나
1: 네네.
0: 그리고 감각 이상 있고 또 구음장애 말을 잘 약간 좀 어눌하게 합니다.
1: 어눌하게 하고
0: 예, 예.
1: 네네.
0: 감각 이상 있고
1: 네.
0: 이런 것들이 주증상입니다.
1: 일반적으로. 그렇군요.
0: 네.
1: 네. 아, 이게 이제 그 말이 어눌해지는 거는 이제 본인이 모를 수도 있죠.
0: 본인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이렇게 말이 어눌해라고 아주 경한 경우에는
1: 네네
0: 경한 경우에는 본인이 자가적으로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이제 혼자 계시는 저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0: 맞습니다.
1: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이게 자가 진단하는 것도 좀 힘드시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네. 좀 들긴 하네요. 네네. 자 그리고 6688번님이 70대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예, 뇌혈관 질환 미리 예방하려면 정기적으로 어떤 검사를 받게 해드리는 게 좋을까요? 그러셨어요?
0: 이게 예전에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네. 답답한 게 이게 그 의료보험이 많이 바뀌어요. 저희가 의료보험 재정이 안 좋다는 거 항상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1: 네네.
0: 어떤 정권이 들어서면 좀 보장을 많이 해주는 편이고 또 어떤 좀 보장이 줄이고 이러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최근에는 보장이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MRI 자체는 지금 네. 단순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검진으로 찍기에는 너무 비용이 비쌉니다. 급여가
1: 네.
0: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냥 뭐 검진에 포함돼서 종합검진에 포함돼서 찍겠다 그러면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외래에서도 MR이 아니고도 뇌혈관 보는 CT로도 대부분 뇌혈관 상태를 예, 굉장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1: 네.
0: 이제 고령분들은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좀 조영제 넣기가 부담스럽지만
1: 네,
0: CT
1: 네.
0: 검사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1: 그렇군요. 네. 자 오늘 퀴즈 정답은 1번 달걀이었습니다. B12 비타민 B12가 아주 풍부하다고 합니다. 유산균 받으실 분 1440번님 2605번님 2459번님 후라이팬 받으실 분 8653번님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말 오늘 소중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 1300여 차례에 걸친 수술로 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구해주신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신경외과 구혜원 교수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자 교수님 보내드리면서 저도 물러갑니다. 내일 오후 5시 닥터스와 또 함께해 주십시오.

0: TBS 캠페인
1: 퀴즈입니다. 의사는?
2: 의원.
1: 한의사는?
2: 한의원.
1: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0: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 상식인데요.
1: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0: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2: 아이고.
3: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4: 우리 집은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어.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3: 아니, 두루누리 모르시오?
5: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세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3: 고용보험이면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4: 좋다!
3: 두루누리라고?
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7: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8: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7: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8: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5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더위가 심해지고 있어서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 현재 기온 31.8도입니다. 영동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면 승합차와 승용차 간에 여러 대의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지금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라 뒤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한강다리 건너기 마포대교와 한강대교, 성수대교와 청담대교가 모두 북단에서 남단으로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한남 방면 여의 하류에서 여의 상류 구간 내 4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불편한데요. 이후로도 천호대교에서 암사대교 구간의 4차로에도 고장차 때문에 불편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잠원 나들목 부근 4차로에 버스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도심으로 가는 길 더욱 어려운 진행으로 양재 이전부터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1: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0: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1: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6: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7: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8: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9: TBS 교통정보.
10: 6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가양대교에서 방화대교 구간 내 4차로에서 차량 한 대가 뒤집힌 사고가 있습니다. 처리 작업으로 이일대 불편한 진행인데요. 뒤로는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와 여의상류에서 가양대교까지 모두 김포 방면으로 밀립니다. 반대 하남 방면으로는 올림픽대교에서 천호대교 구간의 1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는 성남 방면 청담대교 남단에서 탄천 1교 구간의 3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정체고 반대 청담대교 방면으로는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밀립니다. 영동대교와 성수대교, 월드컵대교와 가양대교는 모두 북단에서 남단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멀리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방면 문의 청남대 부근에서 승용차 추돌사고로 지금 전차로 막고 사고 처리 중이라 정체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4: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3: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4: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3: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4: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3: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의사당대로 국회 앞 지하차도 북단에서 국회의사당 앞 방면 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집회가 있었는데요. 잠시 후 8시부터는 민주당사 또 은행로를 거쳐 의사당역 2번 출구 쪽으로 한 개 차로를 이용할 행진이 있겠습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 사고가 있습니다. 서강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의 2차로에서 추돌사고로 처리작업 중인데 뒤로는 워낙에 교통량도 많아서 반포대교에서부터 밀리고 이후로도 월드컵대교까지 쭉 속도로 보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방면으로는 동작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여전한 정체입니다. 북부간선도로 도심방면 묵동나들목에서 월릉분기점까지 밀립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방면 광지원터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2km 구간 정체입니다. 서울 현재 기온 30.2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일지하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일지하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

0: 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0: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 안녕하세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 주말 방송은 주중에 했던 하이라이트를 모아서 보내드릴게요. 모두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7월 31일 금요일이죠. 인천에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새벽 공감에서는 3일간 우리 청취자분들께 출연진 안내와 그들의 대표곡들을 보내드릴까 합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크루앙빈, So We Won't Forget 들으셨습니다. 이번 펜타포트에서 헤드라이너급이죠.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출신의 트리오 밴드고요. 노래가 살짝 좀 몽환적이면서도 기본 락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그런 밴드입니다. 라이브에서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좀 기대되네요. 펜타포트 락 또는 부산 락 페스티벌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락 페스티벌에 대해서 이런 밴드와 페스티벌을 소개하는 게 너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보고 싶은데 못 가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코너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3일 동안 한번 준비를 해봅니다. 같이 참여하시죠.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릴게요.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더 발룬티어스 나이서 그리고 이어서 쏜애플 낯선 열대 이렇게 두 곡 들으셨습니다. 두 팀 다 국내 밴드고요. 더 발룬티어스는 이제 보컬의 백예린 씨 그리고 이제 기타하고 드럼으로 이루어진 세 명 혼성 3인조 밴드인데 오, 이 특히 백예린 씨가 굉장히 그 팬들도 많고 이쪽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네요. 그동안 제가 이 더 발룬티어스를 몰랐다는 게 조금 부끄럽고 좀 아쉽습니다. 이번에도 좋은 무대 펼칠 걸로 기대가 되고요. 이어서 들으신 쏜애플 낯선 열대. 쏜애플은 많이들 아시죠? 특히 그 밴드의 시대에서 그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나쁘다 아름답다 이 노래 하면서 아마 확실하진 않지만 이때 이 쏜애플의 존재를 세상에 좀 각인시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두 팀 다 이번 무대에서 좋은 라이브 부탁드리겠습니다. 9391번님 자판기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자판기? 그 타자 자판기? 네네네. 가끔 교수님한테 수업받는 기분 우리 궁금하게 해놓고 음악 듣고 오면 설명은 약간 허무 본인도 허무한 듯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 영어 자판이니까 뭐 우리는 상관없나 하며 본인도 허무해하는 멘트 순우디님의 매력인가요? 아님 의도인가요? 오늘도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그 얼마 전 여는 말에서 키보드 컴퓨터 키보드 자판 얘기를 좀 했었죠. 그날 보내셨네요. 그리고 꽃길 누나진님 들국화 이 곡 오랜만에 듣네요. 예전에 독집 테이프 샀던 거 기억이 나네요 라고 하셨고 사랑한 후회를 틀어드린 날 같습니다. 바로 밑에 닐리리아님도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 잘 지냈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예, 그 노래가 좀 그렇게

The Poles, Space 이어서 Broken Valentine, Shade 두 곡 들으셨습니다. The Poles 그냥 딱 들어보면 우리는 이제 작정하고 몽롱하고 몽환적인 음악을 할 거예요 라고 작정하고 하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장르고 좋아하는 팀입니다. 남성 3인조고요. 이번 펜타포트에서 굉장히 멋진 라이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들으신 브로큰 발렌타인, 쉐이드. 뭐 브로큰 발렌타인은 뭐 다 아시죠? 워낙 유명한 밴드고 2005년서부터 활동을 했으니까 지금 20년째 꾸준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밴드입니다. 음악 장르도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다양해요. 일단 기본적인 뭐 포스트 그런지 얼터너티브도 하지만 좀 가끔 굉장히 헤비한 그런 장르의 음악도 좀 나오고 너무 좋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나상현 씨 밴드입니다. 원 플러스 원인데요. 오늘 새벽 공감에서는 2026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에 출연하는 가수들의 노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1: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0: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8988번님. 회사 후배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일도 빠르고 사람들과도 금방 친해졌습니다. 저도 후배를 응원하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괜히 제자리가 줄어드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런 감정을 가지는 제가 너무 속이 좁은 걸까요? 네, 이런 사연을 주셨습니다. 우선 읽으면서 8988님, 좀 따뜻한 분이구나라고 저는 느꼈어요. 글을 쓰실 때 후배를 응원하는 마음을 먼저 쓰셨거든요. 보통 냉정한 사람은 우선 자기의 주장이나 걱정 등을 먼저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끝에, 아니 물론 나도 그 사람이 싫은 건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족을 좀 달잖아요. 우리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우선은요, 8988번님, 그렇게 느끼는 것만으로 속이 좁다라고 단정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새로운 사람이 능숙하게 적응하고 좋은 평가를 받는 모습을 보면 응원하는 마음과 불편한 마음이 동시에 드는 건 뭐 너무 당연합니다.

제가 사회인 야구를 해요. 그런데 새로운 이제 신입 단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막 환영도 하고 아 이제 새로운 신입 단원이랑 잘 지내야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아 저 친구 나랑 포지션 겹치면 어떡하지? 아 저 친구 나보다 훨씬 잘하면 나 맨날 후보로 밀려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이 좀 그런 불편함 이런 걸로 좀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불편함의 대상이 그 후배가 아니라 그 후배를 보면서 떠오른 제 미래인 거였죠. 즉 8988번님의 미래에 대한 걱정인 거죠. 하지만 후배가 잘하는 것이랑 8988번님이 잘하는 것이랑 과연 똑같을까요? 조직에서는 새로운 사람의 강점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기존 구성원의 강점도 있겠죠. 이제 익숙해져서 느낌이 좀 약할 순 있지만 8988번님 당연히 회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분입니다. 자본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8988번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있어요. 요즘 회사에서 이 후배 말고도 자신의 성과나 역할이 예전만큼 인정받지 못한다. 뭐 혹시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그 후배 때문에 이런 감정이 생긴 건지요? 한번 스스로 자신과 대화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순우디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혁오 밴드 윙 윙 들으셨습니다. 이번에 혁오 밴드도 펜타포트 락의 무대에 서죠. 혁오 밴드야 뭐 워낙 유명한 밴드고 팬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뭐 멋진 무대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8988번님 사연 맞아요. 누구나 다 불편할 거예요. 속이 좁은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 그 사연 그 의견 나눔 중에 이제 저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저도 야구할 때 누구 새로운 사람 들어오면 물론 반갑죠. 잘해봅시다라고 이제 반갑긴 한데 아 저놈이 나보다 잘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누구나 다 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 사연 감사합니다. 메리니님, 지지난 중가부터 이제 사연 가끔 주시는 분이시죠. 마를 맨슨 얼굴 너무 무서워요. 이분 노 메이크업으로 보고 싶어요. 화장 지우면 순하게 생겼으려나? 메탈 하시는 분들 외모 너무 무서워요. 근데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좋은 분들이겠죠. 아직 메탈 천천히 알아가고 있는 초보 메리니입니다. 이렇게 보내셨네요. 마릴린 맨슨은 저기 얼굴도 그렇지만 그 렌즈 좀 그 서클 렌즈인데 그 이상한 그 하얀색 서클 렌즈 때문에 더 그렇게 무섭게 보이더라고요. 오지 오스본도 일부러 그렇게 좀 분장을 하셨었죠. 근데 메리니님이 잘 보셨어요. 이분들 화장 지우고 그냥 지하철 5호선에서 만나면 그냥 머리 각이니까 좀 티는 나겠구나. 그냥 뭐 순한 아저씨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오지 오스본도 그렇지만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도 하고요. 오늘 권순우의 새벽 공감에서는 2026 인천 펜타포트 오늘 발음이 왜 이러지? 2026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 출연하는 가수들의 그 음악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 그 락 페스티벌의 열기 아니면 그 느낌 조금이라도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윤,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그리고 이어서 매시브 어택, 티어 드랍. 두 곡 들으셨습니다. 이승윤 씨는 뭐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예, 그 이승윤입니다. 제가 이승윤 씨 노래 중에서 미안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노래를 제일 좋아해요. 커버 버전 산울림의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인데 참 멋있습니다. 이승윤 씨. 이어서 들으신 매시브 어택. 이 팀도 그 이번 펜타포트 락 무대의 헤드라이너급이죠. 1988년 브리스톨에서 결성된 영국의 트립 합 그룹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지요. 그 당연한 것이 이 트립 합이라는 장르를 이 매시브 어택이라는 밴드가 사실상 창시하고 또 완성을 시켰다고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이 팀 때문에 나온 그런 하나의 장르가 되겠죠. 영국 브리스톨 사운드에서는 뭐 굉장히 유명한 밴드입니다. 티어드랍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오늘 마지막 곡은 이번 펜타포트 락에도 올라가는 분이죠. 권진아 씨. 권진아 씨의 꿈에서 만나 이 곡을 들으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에서는 29일, 내일 모레죠. 수요일까지 2016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 출연하는 가수들의 음악으로 함께합니다. 락 페스티벌의 어떤 느낌 미리 한번 느껴보시죠.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KBS 캠페인
1: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2: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1: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합니다.

0: 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당신이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한 그 순간 가슴이 끝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를 향해 머뭇거리던 시선이 마지막 남은 사랑처럼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네 탓이요 남의 탓만 하다 보면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Steak 술은 실패로부터 성장해 성장해 사랑은 하고 싶지만 Nobody wants to deal with the pain that follows No I understand and no Yeah 이해돼 이해돼 사랑이라는 게 매롭게 하던 게 이제는 매 괴롭게 해 아픈 건 없어지겠지만 상처들은 영원해

0: 있다.
1: TBS 캠페인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1: 저기요. 아.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1: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빗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TBS 교통정보
4: 6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휴가길 오고 가는 차량으로 오늘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서울이나 외곽 방면 모두 각각 43만 대씩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권 내 가는 차량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광주 원주 고속도로 원주 방면으로는 초월에서 초월 터널까지 밀리고 서울 양양 고속도로 양양 방면으로는 덕소 산패에서 서촌까지 동산 요금소에서 춘천 분기점까지 밀립니다.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면으로도 반월 터널에서 부곡까지 마성터널에서 양재터널 또 호법분기점에서 이천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인천 방면으로는 광교 방음터널 안에서 추돌 사고 있어서 주의 운행 필요합니다. 또 서해안 고속도로도 이 목포 방면으로 서서울 요금소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가 진행 중이라 이 일대 불편.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TBS 교통정보
5: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 소식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면으로 반제터널 부근에서 승용차의 추돌 사고로 1차로와 3차로에서 처리 작업 중이라 2차로만 통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안성분기점에서부터 사고 여파로 3km 구간 정체입니다. 같은 방면으로도 안성 맞춤 휴게소에서 금광 3터널까지 밀리고요. 반대 평택 방면으로는 안진터널 부근 갓길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는 오산에서 남사 정류장, 망향 휴게소에서 천안 구간과 천안 분기점에서 천안 호두 휴게소까지 밀리고 옥산 휴게소에서 옥산 하이패스 요금소까지 또 대전 터널에서 비룡 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천안 논산 고속도로 들어와서는 논산 방면으로 남풍세 나들목에서 차량 터널까지 정체가 됩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8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더위가 심해지고 있어 야외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서울 현재 기온은 28.4도입니다. 강변북로 구리방면 사고가 있습니다.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의 1차로에서 추돌사고로 처리작업 중이라 뒤로 마포대교에서부터 밀립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방면으로는 사근램프에서 성동분기점 구간의 2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면 창녕 부근 비탈면에서 난 화재 처리 작업이 갓길에서 진행 중이고요. 여주 분기점 일대 밀리고 있는데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으로는 동궁포에서 부곡까지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또 덕평휴게소에서 이청까지와 여주휴게소 일대 만종 분기점에서 원주까지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